도 있지만요.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다 보면 결국 나랑 닮은 사람들이 주위에 남아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면 주위 사람들 얼굴 한번 쭉 살펴보세요. 모두 좋은 사람들이면 당연히 좋은 사람입니다. 상쾌하게 시작하는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6월 15일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박경애의 오 그대요 함께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처럼요. 우리 주위 사람들,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바로 내 모습이죠.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겪으면서 결국 나와 닮은 사람들이 주위에 남으니까요.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우리도 좋은 사람이 돼야겠죠. 김임한님께서요. 좋은 사람이란 단어는 말도 이쁘네요. 저도 좋은 사람, 제 주위에도 좋은 사람이 많고요. 역시 현미님도 참 좋은 사람. 어휴, 감사합니다. 우리 다 좋은 사람이에요. 네,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데요. 이동욱님께서는요. 현미 누님, 지난 토요일 계룡에서 공연 잘 봤습니다. 아, 그러지 않아도 지금 아침에 계룡 공연 얘기하고 있었는데 러브레터에서 잔잔하게 얘기해 주시는 현미 누님만

다가 공연장에서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시는 현미 누님을 보니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 싶었네요. 현미 누님은 역시나 무대에서 제일 빛나시더라고요. 아유, 동욱님 토요일에 계룡 공연에서 같이 만났네요. 그죠? 제가 어딜 가나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 챙기는데 그날만 계룡 공연에서만 제가 러브레터 가족들 안부를 못 물어봤어요. 그 얘기를 지금 아침에 방송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PD님하고 작가님하고 나눴어요. 너무 그날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준비해간 그런 그 이야기들을 다 까먹을 정도로 그날 너무너무 네,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이동욱님 감사합니다. 김임한님, 이동욱님 두 분에게 모두 시원한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휴일 잘 지내고 다시 시작하는 월요일 러브레터도 여러분의 소식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축구 보느라 피곤하지는 않으신지 소식 전해주시고요. 다 같이 축하하고 싶은 소식도 좋아요. 방송으로 전국에 알리고 싶은 이야기, 또 혼자 심심하고 외롭고 답답한 이야기도 좋으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세요.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되니까 정다운 추억의 가요들 지금부터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주현미의 러브레터 지금 들으신 곡은요. 김영수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박우철의 찰리 먼길이었습니다. 5097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현미 친구. 저는 익산에 사는 최용묵입니다. 저희 집사람 안복래의 60회가 기념 여행 갑니다. 축하해 주세요. 목적지는 태안반도인데 아들 덕에 호강합니다. 무사히 즐겁게 잘 다녀오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랑 친구인가 봐요. 최용묵님. 네, 좋아요 친구. 안복래님의 회감 또 축하드리고 두 분이 소망가는 거예요. 태안반도. 좋아요. 익산에서. 네, 잘 다녀오세요. 축하 선물로 구두 교환권 드릴게요. 7024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주현미님. 저는 지금 남편이랑 연차 내고 충주호에서 캠핑 중입니다. 캠핑하면서 주현미님 방송을 듣고 있어요. 바람도 좋고 하늘도 좋고 이 행복한 기운 보내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좀 앉아서 예, 이 좋은 그 느낌 사진에 어떻게 이렇게 아침 그 기운이 느껴질까요? 충주호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 보내주셨어요. 러브레터 함께 하시면서 맞는 이 아침 좋죠?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3457님께서는요. 저희 오늘 텃밭에서 오이 수확합니다. 벌써요? 오이는 처음 심어봤는데 어제 보니 제법 컸더라고요. 날도 더운데 오늘은 그 오이로 오이 냉국해서 먹으려고요. 이 재미로 농사 짓나 봐요. 제 땀과 노력이 더해지니 너무 뿌듯합니다. 오이 막 따가지고 먹으면 이게 가시가 까칠까칠 아무튼 그렇지만 얼마 연하고 향도 좋아요. 오이 냉국 좋은데요. 3457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수확 축하드리고요. 전 시원한 커피 한잔 드릴게요. 텃밭 가꾸고 이런 분들 요즘 재미있을 거예요. 이제 뭐 수확도 하고 자라는 모습도 보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8429님 문정선의 말없이 떠난 사람 청해 주셨고요. 이정호님 최은숙님 1923님 등 많은 분들께서 김지혜의 얄미운 사람 신청곡 주셨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1239님께서요. 아, 죄송합니다. 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1239님. 현미님, 저희 집안의 가장 큰 경사이자 축복인 우리 예쁜 외손녀 함이솔의 100일을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현미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 함이솔 100일을 축하해 주시면 평생 잊지 못할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아유, 이 녀석이 함이솔이네요. 아이고 예뻐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웃고 있어요. 100일 이솔이의 100일 축하합니다. 1239님, 아유, 그렇게 좋으세요. 그죠? 네.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아유, 이뻐라. 참. 네. 이순봉님 사연은요, 온몸이 쑤셔서 늦잠을 자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어제 아들이랑 딸내 감자 보낸다고 감자를 열심히 캤더니 안 쑤신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어줄 생각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아드님, 따님, 감자, 그 감자 받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순봉님, 오늘 좀 푹 쉬셔야겠네요. 그죠? 고급 명란젓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아, 참. 심는 것도 힘들고, 돌보는 것도 힘들고, 캐는 것도 힘들고, 정말 힘들어요, 농사가. 김미영님께서는요, 초하루라 불공 드리러 가시는 엄마. 오, 오늘 초하루군요. 범어사에 모셔다 드리러 가고 있어요. 엄마가 점심 드시고는 오후에 노래교실 가신다는데 초대가수로 현진우 가수가 오신다네요. 우리 엄마의 하루 일정이 연예인급입니다. 그래요. 그러시네요. 바쁘게 사셔야죠. 그래야지 건강하시고. 그렇습니다. 어머님, 초대가수 현진우 씨와 함께 노래교실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초하루군요, 오늘이. 네, 김미영님, 저는 효녀네요. 커피 한잔 드릴게요. 한영자님께서, 명자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인데 금과원의 정아예요. 좋죠. 정아. 네. 6733님께서는 김만수의 먼 훗날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어요.

설레는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유종선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토요일에 짐을 옮겼습니다. 안방에 있던 제 짐을 끄집어내서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아내의 한마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 우리 이제 각

0: 쓰자. 처음에는 그냥 장난치고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싸운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각방을 쓰자니요. 그래서 대꾸도 안 했는데 아내가 정색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제 우리도 방을 따로 쓰자니까. 그제서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1: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0: 그러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이유를 줄줄줄 말하는데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그냥 자기만의 방에서 혼자 있고 싶다는 겁니다. 밤에 제가 자다가 일어나면 침대가 삐그덕대서 잠이 깨고 제가 있으면 자꾸 방에서 호레비 냄새가 나고 제가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그 소리가 거슬리고 컴퓨터로 고스톱을 치면 그 소리가 짜증난다고 했습니다. 아, 당신도 내 눈치 보지 말고 실컷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잖아. 방귀를 껴도 잔소리 할 사람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응? 아내는 나름대로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일단 저는 빈정이 상했습니다. 회사 다닐 땐 이런 소리 한마디 안 하더니 퇴직하니까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무시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2: 내 친구들도 방을 따로 쓰니까 더 좋대. 우리가 뭐 침대에서 끌어안고 자는 것도 아니고
0: 방을 따로 쓰는 게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괜찮지 않아? 저는 볼멘 소리로 말했습니다.
2: 아 왜? 아예 각방이 아니라 따로 집 얻어서 살자고 하지.
0: 하지만 아내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 아,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방만 따로 쓰자고.
0: 이쯤 되니 저도 구차하게 같은 방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장가가고 비어있는 방으로 컴퓨터를 옮겼는데요. 아내가 옷장에서 제 옷과 양말, 속옷까지 꺼내서 아들 옷장에 넣는 것을 보니 또 다시 빈정이 상했습니다.
2: 아니, 굳이 옷까지 옮길 필요는 없잖아.
0: 그러자 아내는 혼자 뭐가 신났는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2: 아유, 괜히 안방에 들락날락 할 필요 뭐가 있어. 여기 옷이 있으면 당신도 편하고 좋잖아.
0: 자꾸 저한테 편하고 좋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리 더 좋아하니 서운하면서도 그냥 넘어가주는 것이 맞나 보다 합니다. 졸지에 안방에서 쫓겨나 독수 공방 신세가 되었지만 서러움 참고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오늘 사연 주신 유종선님이 노래 가사가 자기 신세 같다고 신청해 주신 주현미의 내가 왜 웁니까 였습니다. 이제 가사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데요. 네, 남자의 약한 것이 여자라지만 때로는 모진 것도 여자랍니다. 아유, 모지네요 정말. 노문식님께서 그런 모든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거면 그건 이제 사랑이 식고 정만 남았다는 겁니다. 오, 제 아내도 컴퓨터 할 때 제가 옆에 있으면 싫은 내색을 합니다. 우리는 대식구라 따로 쓸 방이 없는 게 유감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왜 이게 아니 참 네 좀 심각한 이런 기점인데 부부 사이에서 좀 웃음이 날까요? 이 동구님께서 각방 쓰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오, 혼자 조용히 책도 보고 혼자 라디오 듣고 무엇보다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장가간 아들의 방을 쓰고 있답니다. 이렇게 만족해 하시는 우리 이동구님도 계신데요. 7985님께서는 듣자 하니 둘 다 웃깁니다. 오, 그냥 이불만 들고 나오면 되지요. 옷까지 다 옮기셨네요. 크크. 아, 네. 4166님께서는 각방은 너무 편해요. 저희 부부도 자연스럽게 따로 잡니다. 코골이, 코골이, 이갈이 신경 안 써도 되고 좋아요. 그런데 애들 부부 내려오면 할 수 없이 애들은 안방 넣어주고 나서 남편 방에 가서 잡니다. 그럼 컥 남편 코 고는 소리에 도저히 못 자고 제 이불은 거실로 퇴출되어 자연스럽게 거실에 나와 잡니다. 아, 아이 참, 네, 그렇군요. 5722님께서는 우리는 따로 잘 방이 없네요. 와이프가 코골이해서 미치겠어요. 자다가 세 번씩 깨요. 이렇게 말하면 와이프는 나도 코 곤다고 말하네요. 아, 참. 아유, 그러게요. 이거 코 고는 거 너무 심하면 진찰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1932님께서는 혼자 방을 써보니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자로 잠도 자고 미스 때 자취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어서 정말 정말 혼자 있는 시간만큼은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좋으시면 하트까지 보내주셨어요. 8947님, 와, 오늘 이 각방 쓰는 이 사연에 엄청 많은 그 댓글이 달렸는데 8947님께서는 지금 사연은 부부가 건강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한쪽이 아프면 그러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부디 두 분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부럽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그 중, 한 분이 아프면 옆에서 지켜야 되니까, 그런 또, 상황도 생기겠네요. 근데 제 주위에도요, 이렇게 따로 방 쓰시는 분들 많아요. 처음엔 좀 어색해도 시간이 지나면 훨씬 편하다고 하니까요. 유종선 님도 차츰차츰 적응하다 보면 오히려 혼자 마음껏 이것저것 할수 있어서 더 좋아지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 방을 예쁘게 한번 꾸며보세요. 쾌적하게. 아내분도 그렇고, 유종선 님도 그렇고, 누구든 자기만의 공간은 필요한 거지요. 오늘 사연 주신 유종선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블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1750님 저녁록에 가버린 사랑 신청곡 주셨고요. 이현수님 신청곡은 김수희의 정거장입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0: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주현미의 러브레터. 9807님, 아유, 부지런하세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오늘도 저는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누구보다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출근하기 전에 아침 9시 30분에 일어나 텃밭 작물들 비려주고 서리태 콩도 심었네요. 와우. 아니, 아침에 일어난 모기들이 어찌나 반기던지 아침부터 모기들한테 헌혈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택배 배달하려고 출근해서 땀 흘리며 배달 준비 중입니다. 오늘도 더위와 싸워야 할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삶이 전쟁터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오늘도 화이팅! 어, 9807님, 아니 이렇게 단단히 준비를 하시니 전쟁터라면

분명히 네 100점 100승이실 것 같아요. 9807님 제가 엄청 응원해 드릴게요. 화이팅!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아니 근데 모기들 벌써부터 극성이에요. 맞아요. 아이고 우리 부지런한 9807님 그리고 부지런한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 이찬원의 풍등 1부 끝곡으로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

0: 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작업 구간이 많아졌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중앙선 지선 양산 쪽으로는 대동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지체되고 있는 이유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 대동 분기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이 차로 위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3km 구간에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상황 보니까 곳곳에서 출근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팔탄 분기점을 못 가서 화물차 사고도 났습니다. 매성 휴게소 부근부터 정체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도 화성 휴게소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돌발 구간 많은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철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의 하류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변문호 구리 방향 방화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6: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첫 곡으로 최진희의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 함께 들었는데요. 0672님 신청곡이었어요. 7744님께서요. 현미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달성군 마비정에서 황토방 시골집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랫동네 인흥리에 차를 세워두고 러브레터를 친구 삼아서 즐겁게 걸어서 식당에 도착합니다. 걸으면서 철 따라 피는 꽃들도 보고 푸른 하늘도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러브레터라는 친구가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현미 언니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트 뿅뿅뿅.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달성군 마비정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벽화마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요. 일부러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출근하신다는 7744님 참 낭만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길을 러브레터가 친구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0: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이번 주 중요한 계획도 좋고요. 여러 소식들 보내주시면 반갑게 소개해 드릴게요. 오랜만에 들어서 더 반가운 추억의 노래도 많이 많이 추천하고 신청해 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들 소개해 드립니다.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0: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장석주 시인의 앵두가 잘 익었다 입니다. 6월 삼복이다. 땡볕 아래 창독대. 간장독에서 간장은 짠맛이 깊어진다. 모시적삼 입은 새댁이 간장을 뜨며 앵두 몇 알 입 안에 넣고 오물오물 하더니 심한 골라 투투 뱉어낸다. 노숙도 봄철에는 할만하겠다. 저렇게 탱글탱글 여문다면 할만하겠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최헌의 앵두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장석주 시인의 앵두가 잘 익었다 함께 했는데요. 옛날엔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컵에 앵두 파는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요즘엔 보기 힘들지만 그땐 빨간 앵두가 너무 이뻐서 사 먹곤 했는데요. 요즘 앵두가 빨갛게 익을 때죠. 앵두나무에 앵두가 조롱조롱 주렁주렁 빨갛게 익어서 매달린 모습 보면 고단한 시름도 잠시나마 잊게 돼요. 앵두뿐이겠어요. 세상의 모든 열매들이 무르익어가는 것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마음이 부자가 돼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조현철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황매실 수확밭에서 콩으로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매실 농사가 잘 되어서 거짓말 못해서 아기 주먹만큼 크네요. 오! 햇볕이 따갑긴 해도 부모님이 퇴직하고 노후 계획으로 매실 농사 짓는데 일할 때 러브레터가 제일 신나고 좋다고 하십니다. 와우! 부모님, 네, 그렇군요. 오, 근데 정말 매실이 그렇게 커요. 매실 그 장아찌 이렇게 왜 청 담고 나면은 그거 걸러서 그 먹으면 아 정말 너무 맛있는데 쫄깃쫄깃하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조현철님, 매실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께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 도라지 흥어회 무침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777님께서요. 주현미 가수님, 너무 좋아요. 저는 인천의 신차 딜러입니다. 오늘은 혼자 매장 당직이에요. 러브레터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소식 주셨는데 혼자 당직이시면 2777님 화이팅입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4748님께서는 경북 김천에서 잘 듣고 있어요. 내 나이 70살이지만 어느 식당에 주방 보조로 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정구지 김치 담으려고 다듬고 있어요. 원하는 맛이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와 한 집에 사니 신경이 좀 쓰이지만 맛있는 요리 해주면 아들과 손주까지 맛있다고 엄지척 해주니 사는 맛이 납니다. 근데 정구지 김치가 부추 김치를 경상도에서 정구지라고 부추를 정구지라고 하네요. 정구지 김치. 아, 그럼 부추 김치 맛있죠? 나이가 있으신데 주방 보조 일을 하시게 됐네요. 4748님. 잘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이렇게 좀 일도 하시고 집안에 또 김치도 담그시고 멋지신데요. 근데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조병철님 신청곡 이광조의 세월이 가면. 그리고 민들레의 난 너에게. 이 노래는 신동욱님 1152님 청해 주셨고요. 유열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노선희님 송미영님 신청곡입니다. 이어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2882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저는 서산시 운산면에 사는 곧 50되는 농사꾼이자 주부입니다. 어제 오후 신나게 낯질하다가 손가락을 쓱 베었어요. 옆에서 신랑님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결국 다쳤다고 한소리하고, 하필 일요일이라 시골에 병원 연 곳이 없어서 시내 쪽 종합병원 응급실 가서 7바늘 정도 꿰맸네요. 당분간 구부리지 말고 물 닿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성희인데요. 현재 시골엔 할 일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꿰맨 곳은 2주 있다 실밥 풀어준다는데 잘 견딜 수 있겠죠? 힘을 주세요. 전국의 농부님들 모두 모두 농기구 조심, 농기계 조심하세요. 아, 이렇게 당부 주셨는데, 아휴, 아, 근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그 경험인데요. 왜 어렸을 때 아이들 그 뭐 뜨거운 거 조심하라고 할 때 다리미나 이런 물 같은 거 좀 미지근하게 해놓고 아 뜨거 아 뜨거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살짝 좀 그래도 좀 경험을 하더라도 좀 살짝 하시지 그걸 일곱 바늘이나 꿰매게. 2882님, 아유, 얼마나 급하시고 할 일이 많았으면 그렇게 서둘렀겠어요. 2주간,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셔서 구부리지 말고, 물 닿지 않게 관리 잘 하셔야지. 빨리 아물고. 그렇죠. 놀라셨죠? 그래요. 우리 전국의 농부님들 아셨어요? 들으셨죠? 농기구 조심, 농기계 조심하셔야 해요. 2882님께 두유 제조기 선물로 드릴게요. 황학래님께서는요, 현미씨, 저는 자식 자랑 한번 해보려고요.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란 말이 있지만 오늘은 팔불출 한 번만 되려고요. 저희 아들은 교수가 됐고요. 며느리는 박사학위 받았어요. 현미 씨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아니 이런 일은 또 축하해야죠. 자랑하셔야죠. 아유 이런 팔불출이라면 얼마든지 네 돼보고 싶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교수님이 되기까지 참 아드님 고생 많으셨네요. 그리고 또 교수님이 되고도 그때부터도 또 계속 뭐 논문도 써야 되고 뭐 발표도 해야 되고 하시던데 아유 그래도 뿌듯하시죠. 며느님 박사학위 받은 것도 축하드려요. 황학령님 누가 팔불출이라고 해도 기분 좋으시죠?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9480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저는 33살인 딸내미입니다. 어느 댁의 네 집 딸내미일까요? 지금 인생 처음으로 엄마랑 둘이 여행을 가고 있는데요. 파주에서 출발해서 경북 봉화에 계신 할아버지 보러 가는 중이에요. 엄마랑 단둘이 가는 여행이 처음이라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엄마랑 싸우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흐흐흐. 엄마가 현미님 라디오 광팬이라 매일 듣는데 오늘도 같이 여행하면서 듣고 있어요. 문자 읽어주시면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마가 항상 좋은 선곡 너무 감사하대요. 흐흐. 아, 네. 운전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나요? 어쨌건 가시는 길, 할아버지 보러 가시는 길 러브레터가 친구해드리고 여행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맞아요. 가는 어디 가는 길이 여행이죠. 며칠 다녀오실지 모르겠지만 싸우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네, 9480님께 커피 두 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김정기님, 박선희님, 정형관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노래 많은 분들이 정해 주셨어요. 나훈아의 홍시입니다. 준비했고요. 8639님께서는 공훈의 아미새 정해 주셨어요. 들려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요즘 베트남 여행지로 다낭과 호이안으로 떠나시는 분들 참 많죠. 지금은 다낭과 호이안이 아름다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베트남 전쟁 때는 그곳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격전지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군인들이 베트남으로 파병을 갔는데요. 파병 군인 중에 소총수로 배치된 장병 중엔 남진 씨와 진송남 씨도 있었고요. 진송남 씨는 호이안 지역에 배치돼서 소총수로 활약하면서 다른 가수들과 함께 장병들을 위한 위문 공연도 펼쳤습니다. 진송남 씨는 특히 위문 공연을 통해서 베트남의 지역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는데요. 장병들을 위한 위문 공연 외에도 전쟁으로 힘든 베트남 주민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 무대에서 진송남 씨는 베트남의 노래들을 멋지게 불러서 많은 환호와 사랑을 받았고요. 남진 씨, 태원 씨 등 다른 가수들과 함께 장병들을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고향과 고국을 그리워하는 장병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진송남 씨는 파병 전에도 특히 향수를 주제로 한 곡들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향수의 울었소, 향수의 밤, 고국 땅, 사나이 향수, 그리운 어머니, 고향 탈, 향수의 별 같은 곡들을 노래했고요. 이 중에서 파월 장병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가 바로 남국의 향수였습니다. 1968년 이장희 씨가 작사하고 라음파 씨가 작곡한 이 노래는 이국적인 멜로디로 인기 있었는데요. 위문 공연을 가면 병사들이 모두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요. 진송남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 병사들이

모두 합창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종전이 다가왔다는 소식이 반갑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선 여전히 전쟁 중인 곳이 많은데요. 우리 사는 세상에 전쟁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함께 감상하시죠. 진송남 씨의 남국의 향수입니다.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주현미의 러브레터 5439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돈을 잘못 입금해서 주말 동안 정말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돈이 입금되었어요. 돈을 다시 돌려보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송금해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휴, 얼마나 주말 내내 정말. 5439님. 이런 경험 같이 나누는 것도 참, 네, 덕을 쌓는 일입니다. 들으신 우리 러블레터 가족 여러분들도 혹시 송금할 때 주의해서 잘 꼼꼼히 하셔야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그나저나 그 돌려주신 분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아주 월요일 한 주를 산뜻하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5439님. 해충 솔루션 패키지 선물로 드릴게요. 6월 15일 월요일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장혜리의 묻혀버린 이야기입니다. 묻혀버린 이야기. 새로운 한 주 좋은 소식만 들려오길 기대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살펴드립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순천 2터널 부근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차로와 갓길이 막히면서 일대가 혼잡합니다. 중앙고속도로

0: 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대동 요금소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고요.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쪽으로는 금대 이터널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가신다면 동흥천 부근의 정체를 예상하셔야겠는데요.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북방 1터널 출구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 기린 3터널 부근에서는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대로 교통이 혼잡합니다. 서울시내 강변으로 구리 쪽입니다.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한남대교를 지나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웨이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윤서님이 좋아. 윤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명송 돌아서면 중간고사, 돌아서면 기말고사, 대학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요? 저 대학 안 나와가지고 모르는데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돌아서면 무릎이 쑤시고, 돌아서면 머리 숱이 줄어드는데, 이것보다는 중간 기말고사가 100번 낫지 않습니까? 우리랑 바꿀 거 아니면은 부푼 꿈을 안고 공부하러 가시고요. 자, 돌아서니까 6월이 아이고 벌써 반이나 지나갔던 소식 전해드리면서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변함없이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부터 또 3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 같은데요. 예,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 다이나믹 듀오 정인의 노래입니다. 고백.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생방송으로 예,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바꾸자. 내 머리숱과 바꿀 수만 있다면 그만은 시험 기꺼이 봐주마라고 이현정님. 아 이거는 조금 저도 머리가 많이 날아가서 참 고민인데 시험 보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그죠? 이게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앉아있는 거랑은 너무 고문이거든요. 모르고 앉아있으면. 예. 아무튼 머리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데 대체 왜 우주에다가 우주선을 쏘는다는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냥 머리 안 빠지는 약이나 좀 개발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남자들한테 탈모인 난 사람으로서. 후퇴야, 우주선까지 쏴 올리지 말고 내 머리에서 빠져나가는 걸 못 빠져나가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돈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돈 생각했으면 탈모약 개발했으면 돈 엄청 벌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아, 모험. 그죠? 어, 도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예.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라고, 김병수님 더위 7, 8월 달에 있으니까, 예. 오늘 목소리에 힘이 좀 있네요라고 하셨는데, 주말에 좀 잘 쉬었습니다. 예. 토요일에 또 한잔하고, 푹 쉬고. 아,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동생인데, 예. 월요일에는 전설의 고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연기 천재죠? 꽁트의 달인. 제 MBC 개그맨 후배예요. 근데 아,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예,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 잘하고 착하고 이 친구는 정말 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 친구가 그 영화배우 누구죠? 그분이 너무 많이 닮았어. 예. 여면한 씨랑 닮았는데 젊은 여면한 같아. 젊은 여면한. 글쎄요. 이제 이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인왕 씨 꽁트의 천재죠. 정인왕 씨와 함께 한번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 M본부에서 제가 선배로 있을 때의 이야기도 할 텐데 저도 좀 불안불안합니다. 예, 요즘 가장 핫한 우리 정인왕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요. 여러분들 또 궁금한

0: 많이 물어봐 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이랑 씨 들어오세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자, 이분 영상 댓글을 보면 모조리 잘한다. 잘한다. 어, 미치겠다. 일색입니다. 욕쟁이 할머니부터 레드 준표, 피아노 학원 원장님까지 지독하게 잘하고 무섭게 잘하고 압도적으로 잘하죠. 으뜸 중에 으뜸 하이퍼 리얼리즘 인간 복사기 정일랑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정일랑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오, 자체 박수 나오네요.
0: 예예. 예. 기계 박수요.
1: 기계 박수. 예. 좋네요.
0: 머신 크락. 예예. 아. 예. 지금도 계속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좀 뭐 네. 캐릭터 하나 또 잡고 하시는 거예요?
1: 아니요. 원래 저 목소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원래.
0: 그래요?
1: 예. 예. 스윗하고 부드럽고.
0: 일랑이 오랜만이야.
1: 어, 너무 반가워요. 선배님 진짜 되게 보고 싶었어요.
0: 그럼 연락을 하지 그랬어.

0: 연락은 받을 거예요?
1: 받지요, 안 받아. 수진이랑은 연락 자주 하는데.
0: 아, 진짜요?
1: 아, 그럼, 그럼. 어제도 통화했어요, 수진이랑은. 예.
0: 오, 그래요?
1: 예, 저한테 뭐 부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0: 아, 그래요? 뭐, 예. 함부로 부탁하는 친구가 아닌데 부탁을 했어. 많이 받을지언정.
1: 함부로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아. 예. 혼내려고 하다가 오늘 이뻐하니까, 친하니까. 우리 이랑 씨는 예, 예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일단 인사부터 한번 해주실래요?
0: 네, 안녕하세요. 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진작에 나오고 싶었는데 왜 네. 이제야 불렀어?
1: 아니, 저는 계속 부르고 싶었는데. 네. 뭐 사실 라디오 함께 한다는 게 이제 그냥 나오기보다는 뭔가 좀 홍보한다든지 네. 뭐 새로운 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든지 그럴 때 가끔 모시는데 아. 우리 이랑 씨는 지금 SNL도 이제 끝났잖아요. 지금 네, 시즌이 끝났고요. 끝났죠.
0: 네. 그리고 예. 지금 뭐 하던 드라마도 지금 끝나고 해가지고 네. 한창 뭐 할까 이러고 있던 찰나에 예, 예. 어, 정말 저에겐 아주 단비 같은 네. 프로그램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1: 그 저랑 둘이 친한가요? 친했나요?
0: 모르죠. 일단 저는 예. 진짜 오늘 이 자리만큼 정말 선배님 너무 보고 싶어서 진짜 예, 보고 싶어서 예, 나왔고 예. 어렸을 때는 정말 너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 너무 기라성 같은 선배님이어서
1: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0: 왜 저희 MBC 네. 그 코미디 현실이 있었을 때 예, 선배님이 예. 가끔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예, 저희 예. 밥 사줬 어떤 그런 기억이 나요. 예. 짜장면 많이 사주시고 탕수육 네, 네, 네. 곱빼기 시켜가지고 저희 저는 그때 막내였거든요. 예, 예. 선배님이 밥 먹어 사람 이래가지고 저는 감히 손도 못 들었어요.
1: 왜 왜?
0: 너무 막내였어요. 아, 그때 완전 생 막내여가지고 아, 예, 예. 그때 로아 밥 먹게 해가지고 뭐 짬뽕 시키고 싶은 사람 짬뽕 시키게 하고 해가지고 세트로다가 그때 탕수육 같은 거 이렇게 잘 사주셨던 예, 기억이 예. 나요.
1: 아 그 정도죠?
0: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 아니 그리고 그때 제가 거의 막내 때 결혼을 했거든요. 네. 네. 그냥 MBC 그만두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네. 미국 가서 살라고
1: 아, 진짜로?
0: 정말 다 그만두고 그럴 찰나에 예, 예, 예. 어쨌든 결혼했는데 네. 그 막내인데도 선배님께서 저한테 예. 나는 막내 결혼식은 안 가 근데 축의금은 줘 해가지고 좀 되게 많이 주셨으면 기억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났겠지만 예. 되게 많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줬더니 줬던 기억이 나요.
1: 많진 않지만 아, 막내 후배까지 챙겼다는 그 자체가 맞아요. 중요한 거죠.
0: 그게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2: 네가 잘 나갔으면 더 줬어.
0: 어 맞아요. 딱 예. 그러시면서.
1: 아, 미안합니다. 예. 제 자신이 좀 추접스럽네요.
0: 전 심지어 그거 잊고 있었는데 제 남편이 어저께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1: 진짜로 그래요?
0: 박명 선배님 그랬잖아 이러면서요.
1: 아... 미안합니다. 그게 MBC 17기면 제가 4기예요. 4기.
0: 정말요? 예,
1: 제 위에가 이경실 누나 계시고요. 와.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얘기조차 하기가 좀.
0: 그렇죠.
1: 아, 얘기는 많이 했어요. 했던 기억이 나고.
0: 근데 선배님이 그때 MBC 딱 그 저희 코미디 현실에 딱 문 열고 들어오면 네. 빛이 났어요. 아, 네, 왜냐하면 예. 그때 한창 그 무한도전으로 예, 잘 나가시고 예, 예, 예. 뭐 여러 가지로 방면으로 정말 으뜸이었거든요. 선배님이. 예, 예. 그래서
1: 지금 어떤 그냥, 지금 어떤 것 같아요?
0: 이거 뭐라고 얘기를
1: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0: 병든 닭새끼 같다고 해야 되나. 아, 아 죄송합니다.
1: 이나가 여기
0: 아니 지금
1: 11년 동안 팬 진짜 많아 나.
0: 아 정말요?
1: 병든 닭새끼는 좀 아, 이게... 아 좋아 좋아 좋아.
0: 병든 닭새끼님
1: 이윤석은 더해 만나봐.
0: 아, 큰일 났어.
1: 이윤석은 오늘 내일하는 닭새끼야.
0: 이로 좀 좋아.
1: 예예. 예, 어.
0: 아 아무튼 그래서 선배님이 딱 보면은 예. 그냥 되게 마른 땅의 단비처럼 네, 정말 네. 뭐 너무 되게 리프레시하고 선배님이 함께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네, 네, 네. 저에겐 되게 힘이 되었던 그런 아, 시절이 있었어요.
1: 그때 제 기억으로는 네. 이랑이 그러니까 정이랑 씨 그때 명욱이었지 명욱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0: 네, 아, 내일이면
1: 명욱아 명욱아 제가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명욱아
0: 어 기억하시네.
1: 예, 그러면서 오면은 아니 왜 그러시나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야 저 친구는 참 연기를 너무 잘한다. 아이고. 연기를 너무 잘한다 그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꽁트 안에서도 너무 잘했어요. 그 기억만 나요 저는. 그 기억만. 근데 어느 날 이제 MBC 코미디실이 이제 해체가 되고 네. 없어지고 네. 다 날아가고 이제 참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예,
0: 그렇죠. 너무 아쉽고 전 또 기억이 남는 게 예. 선배님하고 이제 그때 다 같이 이제 MBC 그 후배들 뭐 저기 동기랑 같이 그 회식을 갔었었어요. 아, 예, 근데 예. 그때 선배님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또 생 막내였죠. 네네. 그런데 선배님이 욕 좀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럴 때 밑도 끝도 없이 욕하면 되게 분위기 쌓이지고 대면대면해지거든요. 근데 욕을 쌍욕을 갖다가
1: 했군요.
0: 박아드렸죠.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조금 버무려가지고 예. 욕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좀 만들어서 하면은 되게 어 기발하다 좋다 웃기다 하는데 쌩욕을 갖다 박아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길래 한번 더 해 이러는 거예요.
1: 예, 예.
0: 그래서 한번 또 세게 박아드렸죠.
1: 아,
0: 그렇게 한 세 번을 했는데 선배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1: 예, 예, 예.
0: 어, 그래서 아, 뭐 이런 예.
1: 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0: 바보 아저씨 같은
1: 그게 이제 뭐라고요?
0: 아유 죄송합니다.
1: 근데 그게 네. 서로 기분 나쁘지 않고 재밌었죠?
0: 너무 재밌었어요.

0: 있었어요.
1: 그 정도면 된 거죠. 뭐.
0: 내가 이런 선배님한테 욕을 갖다 해드리고 또 칭찬도 받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1: 당연하죠.
0: 기억이 나요.
1: 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예쁜 거고. 아.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저 그 두 분 우리 이랑 씨가 이제 개명을 왜 했어요?
0: 개명이요? 아유 이거
1: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아니 솔직하게 짜증났어요? 이놈의 이분이 코미디 인생 이 더러운 코미디 인생 안 풀리니까
0: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그냥 아. 그때 제가 뭐 또 아기도 있었고 뭐 그랬을 거예요. 아, 근데 뭐 그랬는데 그냥 뭐 이름 바꾸면 더 좋겠다. 아기한테 안 좋을까봐 바꾸지 않을래? 뭐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아 막 저 때문에 막 아기가 넘어져도 아 나 때문에 넘어졌나? 막 아기가 아파도 아, 뭐 내 이름 때문에 그런가? 막 이런 생각 자꾸 들길래 그냥 마음 편하려고 바꿨어요.
1: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0: 네, 딱히 특별한.
1: 근데 실제로 또 이름 바꿔 잘 됐어요. 그죠? 아, 잘 됐어.
0: 아, 그러게 그래요? 그런 거예요?
1: 아, 너무 잘 됐잖아요. 예.
0: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그냥 잘 안 됐어도 저는 하루하루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네. 너무 가식적인가?
1: 예, 아니 있는 그대로.
0: 네.
1: 사실 이제 이랑 씨가 그 M본부에서 저희랑 코미디 할 때도 참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듣고 연기를 잘한다는 얘기를 뭐 아, 그때 김명진 PD도 그랬고 너무 잘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실제로 보면서 참 잘한다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코미디 프로가 시청률이 안 나오면서 좀 이제 없어지면서 서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S본부 가서도 좀 하셨어요?
0: S본부에서 먼저 하고 그
1: MBC로 온 거예요?
0: 네. 그리고 이제 공채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KBS 시험 보고 MBC 시험 보고 했는데 이제 MBC에서 붙여줘가지고 MBC로 오게 됐죠.
1: 이제 의미가 없는데 지금은 그죠? 공채 아닌 애들 더 잘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SNL에 합류하면서 이제 터졌어요. 그죠? 예. 참 대박입니다.
0: 대박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1: 살고. 아, 진짜 대박이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네. SNL 오디션을 SNL은 이제 오디션을 보고 뽑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나 들여다 하는 게 아니고
0: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오디션처럼 거창하게 막 어떤 공간에서 뭐 해보세요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미팅처럼 이렇게 공간에 들어갔을 때 둥그런 어떤 테이블에 그 뭐 제작진들하고 작가님들이 한 대여섯 분이 앉아 계셔서 그냥 얘기 나누는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 공채 시험 볼 때는 어떤 거 했었냐, 뭐 지금 뭐 개인기는 어떤 게 있냐, 뭐 잘하는 연기 같은 거 이렇게 대화하듯이 뭐 하면서 그냥 그런 시간이었죠. 네.
1: 야,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0: 연습이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캐릭터를 만들면서
0: 네.
1: 어떤 예를 들면 할머니 캐릭터다. 네. 아니면 저 뭐 지금 하시고 계속해서 미용실의 원장님이다.
0: 네, 네.
1: 그럼 그걸 연습을 갑자기 정신 뭐 막 제정신 아닌 이상 그걸 하겠다고 확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계획도 철저히 하고 그냥 되게 연습도 정말 철저하게 하고
1: 철저하게
0: 하는 스타일. 그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
1: 욕쟁이 할머니를 한다면 어떻게 그걸 이제 파요?
0: 뭐 욕쟁이도 이제 캐릭터에 따라서 욕을 막 쌍욕을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좀 기발한 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본을 전체를 봐요.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마디를 하더라도 이 구성에 엇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잘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까 해서 막 고민에 고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1: 예.
0: 예. 그래서 아 이 요거만 되겠다 싶지 않으면 막 가슴 벌렁벌렁거리고 막 걱정을 엄청 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그래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지?
1: 아니죠. 이게 완벽주의자죠. 되레 공중파에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애드립이나 어떻게 뭐 욕이라고 하면 욕이지만 그런 것들이 SNL이나 또 유튜브로 오면서 본인의 더 맛깔스러운 느낌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떻습니까? 그죠?
0: SNL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되려 좀 힘을 빼고 해보려고 그래서 그냥 조금 정말 힘을 빼고 나대로 했을 때 안 먹긴 말지 뭐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좀 하고 공중파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예, 좀 연습 많이 해요. 연습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짜고
1: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 뭐 공부를 연기를 공부했죠? 연기를
0: 공부 머리 공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딴 쪽으로 좀 그 잔머리라고 해야 되나?
1: 예, 예.
0: 그런 게 좀 잘 돌아가는 편이에요.
1: 제가 기억나는 게 SNL 범죄도시 패러디할 때 진짜 웃겼거든요. 장윤수 역할 할 때. 그거 진짜 웃겼는데.
0: 그 박지한 님이 배우 박지한 님이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아,
1: 진짜 얼굴이 좀 닮았어.
0: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옛날부터 좀 느끼고 있었는데 아니 다를까 이번에 호스트로 오시면서 그렇게 또 시키시니까 또 찰떡같이 또 잘 이렇게 소화가 된 거 아니에요?
1: 박지원 씨가 막 죽었죠, 막 웃겨가지고.
0: 그렇지도 않았어요. 저희 둘 다 그러니까 좀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진중하고 부끄러움 많이 타고 약간.
1: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몰입할 때는 그런 게 없구나.
0: 네, 그때 유일하게 네 그냥 제가 애라.

0: 모르겠다. 그냥 좀 다르게 변하는 어떤 그런 순간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1: 예, 한번 그때 그 대사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 한번 그 톤으로.
0: 너 니 뭐 너 뉴기야 막 이러면 뭐라 그러지? 네, 장이수 아입니다. 네, MBTI 아입니다. 뭐 약간 뭐 이런 거 뭐 했었어요.
1: 장이수 아니 아입니다. MBTI 아입니다.
0: 뭐 이런 거 했던
1: 야, 재밌다.
0: 뭐 그랬어요. 막.
1: 근데 절대로 정이 하면서, 장이 진짜 우리 저 박지환 씨한테 지지 않아요. 사진이 있는데.
0: 근데 와. 저 때 분장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요. 네. 다들 얘기하기에 네. 뭐 분장 뭐하러 하냐. 분장 지었을 때가 더 똑같은데. 막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1: 아, 근데 보통 절대 조금 오리지널 이제 저 역할 했던 분이 나오면 사람이 네. 긴장하게 되거든요.
0: 아,
1: 긴장을 안 하고 저렇게 딱 하는 거 보면은 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0: 그렇지도 않아요.
1: 아, 진짜로. 저건 진짜 웃겼어요. 예, 예, 예. 여메란 씨랑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죠.
0: 네. 예. 그래서 네. 그,
1: SNS에서 이제 여메란 씨.
0: 아이고 아이고.
1: 어쩜 이렇게 똑같아? 와, 사진 지금 사진 보여나도 저 볼 수 있는데.
0: 네.
1: 젊은 여메란 같아요. 젊은 여메란.
0: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그러셔서 예, 예. 사실 SNL 할 때 그 뭐 드라마나 뭐 이렇게 영화 여메란 선배님이 하셨던 거 네. 많이 시키고 하시는데 네. 저는 그래도 그 배우님께 예. 누가 될까봐
1: 아, 그렇죠.
0: 안 한다고 솔직히 이거 말고 다른 역할 어떨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생으로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도 되나?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제안도 많이 드려보는데 그냥 냅다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에 그냥 해요 열심히. 그냥.
1: 실제로 여메란 씨가 출연했던 영화 미성년에서 네. 여메란 씨 딸로 출연을 했다고요?
0: 감사하게도 야, 선배님께서 먼저 캐스팅이 되시고
1: 예.
0: 그 저기
1: 소개해 준 거야?
0: 아니요, 저기 감독님께서 제일 비슷한 사람 찾아봐라. 전국을 다 뒤져서 수소문해봐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걸려 들어가지고.
1: 근데 비슷하다. 느낌이 네. 있어. 느낌이 있어. 예. 그 외에도 한지민 닮은꼴. 한지민.
0: 아이, 그 누가 들어보나.
1: 한지민은 에이. 한지민이 좀 욕할 수 있겠다.
0: 그거는 이제 수지가 지어준 별명이에요.
1: 아, 수지가 좀 애가 좀 이렇게 피곤하면 그래.
0: 피곤하면.
1: 피곤하면 애가 아주 이렇게.
0: 그 회의할 때
1: 김미화 닮았네. 김미화 누나.
0: 아, 네. 그거는 또 옛날부터
1: 김미화 누나 닮았어.
0: 네,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고.
1: 예. 참 그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낸다는 게 제가 예전에 무한도전 할 때 막 한 별명이 한 100가지 있었거든요. 무한도전 할 때.
0: 네.
1: 근데 그렇게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정치인 패러디도 많이 했어요. 그죠?
0: 네.
1: 레드준표 김혜경 여사 일본 다카이 총리.
0: 네.
1: 예.
0: 그거는 근데 뭐 잘 닮아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주어졌고 주어진 이상
1: 예.
0: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이에요.
1: 한번 네. 보여줄 수 있어요? 잠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왜냐면 듣는 분들은.
0: 근데 예. 다 특징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제가 오바를 하고 과장을 하게 해서 그냥 재차했을 때 그분들이 뭐야 저게 이럴 수도 있고 말이 안 되는
1: 근데
0: 그냥.
1: 혹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두 개만 좀 해주면 라디오니까.
0: 오, 진짜 없어요. 뭐 안녕하십니까 레드준표 이호시다 하면서 누가 여자 목소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냈는데 그 납득이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좋을까 해서 이제 그 분이 잘했던 뭐 입술 쓸어 담기 뭐 이런 거
1: 그런 특징을 잡아가지고
0: 네 그리고 뭐 이제 다카이시 총리는 정말로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안 닮은 게 티가 날까봐 거의 대사를 안 하고
1: 표정으로만
0: 네 표정으로만 하고 막 욕 비슷하게 욕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약간 그런 거 뭐 예, 지금은 라디오에서 할 수가 없는
1: 그래요?
0: 네, 막 뭐.
1: 알았어. 뭐
0: 그런 거 했어요.
1: 그, 제가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0: 네.
1: 예, 예. 아, 우리 김서현님이 정일랑님 너무 팬이라고 오늘 억수 재미있을 듯 기대합니다라고. 아직까지 재미가 없나 봐요.
0: 아니 뭐 근데 사실 라디오 나와서 꼭 빵빵 터뜨려야 되고 그러죠. 그냥 인생 얘기하고 일어나, 사는 얘기하면서 공감대 이렇게 했다 형성하면 서로 그럼 좋은 거죠. 웃겨야 되는 건가?
1: 당연하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예, 예. 예.
0: 네.
1: 아, 우리 이은지님이 꺄 정연랑 씨 요즘 쇼폼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연기 전제 SNL 찍을 때 웃음은 어떻게 참아요?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어떻게 참아요?
0: 그 안 참아요.
1: SNL 자체가 너무 힘들죠 녹화가.
0: 아
1: 수지 얘기 들어봤더니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
0: 아 그래요?
1: 예, 예.
0: 저는 역할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되게 힘들진 않은데
1: 네네.
0: 없어도 힘들고 있어도 힘든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관객을 두고 공연이라는 걸 또 해야 되는 거니까.
1: 그러면은 이게 거니까. 이게 실수하면 큰일 났다.
0: 옛날에는 생방이었기 때문에 더 실수하면 안 됐고
1: 안 할란다 안 할란다.
0: 네.
1: 아니,
0: 근데 지금 이제 녹화니까 시켜주지도 않지만
1: 시켜주지도 않지만 안 할란다. 아유.
0: 네, 근데 네. 그만의 또 매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을 때 관객들이 좀 웃어주면은 또 거기서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빡빡 느끼고

0: 임영웅 씨하고 뭐 찍은 게 있어요?
1: 누구요?
0: 임영웅 씨.
1: 어, 임영웅 님이요?
0: 네. VCR 찍었는데 같이 연기한 이야기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임영웅 씨랑 같이 뭐 한 거 있어요?

0: 엄청 넘치죠. 네. 확실히 이게 쩐을 보시는 분들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죠.
1: 사줬어요?
0: 그분이 예. 저를요? 제가 사드려야죠.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 한참 예. 어리신데.
1: 그렇지, 그렇지. 이랑이 네. 아주 좋아. 이랑 씨는 90년대 고증 연기는 우리나라가 원탑이라고. 고증 연기. 고증 연기가 뭐예요? 90년대 뭐 어머님들이나 사회적인 이런 그 인물들을 잘하는 거죠.
0: 그게 그러니까 왜 옛날 같으면은 뭐 아줌마 역할을 했을 때 아우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전형적인 흉내내는 어떤 시기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1: 그거를
0: 진짜 우리 엄마가 얘기하듯이 그냥
1: 그거를 2부에서 해줘.
0: 2부에서요?
1: 준비 좀 해봐.
0: 뭘 어떻게 해?
1: 1부 끝났어 벌써.
0: 아니 벌써요?
1: 어.
0: 아이고 웬 시간 이렇게 빨리 가?
1: 그러니까 2부 좀 준비해 주면 캐릭터 좀 네. 라디오니까 좀 듣게 바로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0: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9: 예, 우리 이랑치 형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 아, 꽁트 연기하면은 이제 정이랑 이수지가 투탑이에요.
11: 아이고,
9: 둘이 경쟁 관계 아닙니까?
11: 아우, 전혀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전문 용어로 째발이가 안 돼. 너무 잘하잖아요, 수지 씨.
9: 예, 예, 예. 네. 누가 이랑 씨가 언니인가?
11: 제가 언니죠. 어. 네. 나이 예.
9: 이수지 씨 보고 좀 가끔 놀랄 때 있어요?
11: 어, 저는 맨날 놀래요.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어. 좀 계획을 좀 철저하게 짜서 하는 스타일이고 예. 수지 씨는 그냥 맨날 어디 대기실 보면은 뭐 쩍쩍거리고 먹고 있고 예. 연습이란 거 1도 안 하는 애고 어. 대본 들고 있는 걸 보질 못했어.
9: 진짜로?
11: 그럼 걔야말로 진짜 그 친구야말로 아. 정말 청부적인 그런 재질을 갖고 있는 친구가 아닌가라는
9: 생각. 천재, 그죠?
11: 예, 예, 진짜, 진짜. 예,
9: 거기다 또 착해, 애가.
11: 어, 예, 성격도 예, 좋고. 예, 예.
9: 그때 이제 랑데뷰 미용실 주인 이수지 씨하고 미용실에 놀러가 눌러 산 옷가게 주인 정희랑 씨하고 대박이 났었죠.
11: 아, 예. 네, 뭐 그 저기 수지 유튜브 갔다가 예. 또 이제 아줌마 어떤 역할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예. 예. 이제 또 막 아, 막 서울 그냥 그 옛날에 했던 그 늘 했던 그런 그 엄마들의 그 쪼를 이렇게 하자니 예. 아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아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그래도 가서 수지 유튜브에 이제 출연 저기 뭐야 저기 초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신박하게 못 보던 걸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친구 엄마 흉내를 좀 냈죠.
9: 예, 예.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11: 뭐 어떻게 했더라. 사실 이게
9: 제가 뭘 쳐드려야 돼요?
11: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미용실 가면 엄마들 항상 뭐 이렇게 막 떡도 먹고 있고
9: 맞아,
11: 막 귤도 까드시고
9: 그렇지.
11: 계시고
9: 미용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들끼리 모이는
11: 네.
9: 그냥 저 그냥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11: 그런 장이죠. 예, 그래서
9: 예, 뭐 심심하면 가 있고.
11: 그래서 심심하면 가가지고 심심할 때 막 뭘 막 드시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고추장 밥도 비벼 먹고 막 그래요. 아 정말 어떻게 했지? 아 지금 오랫동안에서 기억이 안 난다. 아 우리 원장님 고추장이 정말 으뜸이야. 정말 맛있어. 다른 건 못 먹어. 정말 으뜸이야. 막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9: 그런 느낌으로 이제 캐릭터 살려가지고. 예, 그게 친구 엄마 따라한 거예요?
11: 네, 친구 저희 중학교 친구 지금도 만나는 친구인데.
9: 그 엄마 그래요?
11: 네.
9: 엄마 어떻게 하는데?
11: 맹꽁 아가씨야, 밥 먹었어. 오늘.

0: 맹옥이 왔다 갔어. 밥통에 밥이 비었니? 약간 막 이런 식이었어요.
1: 예, 네, 막. 야, 그러니까 사물이나 어떤 인물의 관찰을 제대로 하던구나. 그지? 그러잖아. 따라 그거 딱 보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그러게요. 기억을 네. 더듬어서 해요. 전
1: 더듬어서 그런 네. 것들을. 그거 말고 이제 그 정혜랑 씨의 너튜브 진기명기에서 피아노 학원 선생님.
0: 네.
1: 이건 실제로 피아노 학원을 다녔고. 그 선생님 본 거예요?
0: 저는 안 다녔어요.
1: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0: 어렸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녔어요.
1: 나도 그랬어. 돈 없어가지고.
0: 되게 다니고 싶다고 울었는데 엄마가 맨날, 안 보내줬어.
1: 맨날 자치기만 했어요.
0: 자치기만 해서 저 딱지치기. 그러니까. 흙이나 만지고 놀고.
1: 그러니까.
0: 그래서 그냥 그거는 이제 정보를 주변에서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뭐 이모 목소리도 흉내 내보고 넣어보고 막 이 목소리 저 목소리 다 넣어보다가
1: 연습을 해서 만들어낸 거구나.
0: 그래가지고 막 전날에 와 이거 막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 남편 나 어떡하지 나 내일 유튜브 찍는데 아이고야.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당일날 이렇게 은성아 밥 먹었어 은성 이러면서 누가 휘하노 위에 껍떡볶이 얹어놨냐 막 이러고 맹꽁이 아가씨야 막 약간 이런 거 막 넣어가지고 그 뭐 그냥 했어요. 그건 정말 그냥 한 거예요. 네, 캐릭터를 좀 늘려고
1: 연기를 잘하니까 톤만 살짝 바꿔도 그렇게도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나 봐요. 그 앞에서 잠깐 네. 얘기하신 것 중에서 그 남편한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0: 네.
1: 연기하거나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면 남편께서 좀 봐주시나요?
0: 네, 봐줘요. 봐주고 같이 연구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1: 같이 연구를 합니까?
0: 네.
1: 실례하지만
0: 네.
1: 그건 이제 본인의 마음인데 남편 어떻게 났어요?
0: 남편이요 지금 네. 요식업 하고 있어요.
1: 요식업?
0: 네.
1: 잘 되죠?
0: 잘 돼요. 너무 감사하게도
1: 예, 예.
0: 그 힘들었을 때 코로나 잘 버텨내서 지금 또 이렇게 프랜차이즈로도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고
1: 잘했네.
0: 직영점도 많이 갖고 있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살아요.
1: 좋겠다.
0: 네, 감사해요.
1: 얼굴 윤기가 그냥 옛날에 꾀죄죄했는데
0: 꾀죄죄됐다고요?
1: 얼굴이 막 환하는 게 좋네. 그러면 남편이랑 앉아가 둘이 이제 연습해요 캐릭터? 가지고?
0: 네, 연습하고 이 목소리 저 목소리 또 해보고 뭐 그거 비워가며 하지 마 이러고 뭐 그렇게 했다가 또 뭐 좀 모니터도 해주고
1: 예.
0: 막 그래요. 그 녹화 뜨고 나면은 다시 보기 다시 듣기 해가지고 왜 이런 얘기 했냐고 막 혼도 내고
1: 진짜
0: 네.
1: 제대로 해주네. 네,
0: 좀 그래요. 인생의 동반자죠 그야말로.
1: 예. 네. 좀 그래도 좀 부인이 우리 이랑 씨가 좀 보니까 좋아하시죠 남편께서도.
0: 아 네. 근데 그만큼 또 남편도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잘 놀고 하니까
1: 좋아하시죠?
0: 좋아하죠.
1: 노는 것보다 낫잖아.
0: 예, 아우 놀질 못해요. 왜냐면 제 성격도 노는 성격이 아니지만 남편이 또 채찍질 엄청 해요. 뭐하냐 유튜브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이대로 살 거야 막.
1: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해라 그러지.
0: 그럼 네가 해. 그만 나는 어쩌고저쩌고 막 말이 많아. 그러니까 굉장히 가만히 못 있게 하는 성격. 네, 열정 넘치는 남성이에요.
1: 그 뭐 앞에서도 이제 잠깐 뭐 그런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해봤지만 이랑 씨가 사실 꽁트 연기도 꽁트 연기지만 전극 연기도 잘합니다. 그죠? 몇 년 전에 그 주연으로 맡은 영화 아네모네가 국제 영화제를 휩쓸었다면서요.
0: 아
1: 이건 뭡니까? 자기 자랑 한번 해보세요.
0: 아, 또 제가 또 어떻게 좋은 기회로 좋은 역할을 맡아가지고 뭐 했는데 또 결과가 나쁘진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일본 유바리 국제 영화제에서
1: 유바리
0: 그 되게 또 명성이 있는 되게 또 나름
1: 유바리상
0: 유바리 됐네. 예.
1: 유바리 됐네.
0: 됐다.
1: 피크닉은 이기마시오까.
0: 아, 하이, 아리가토. 예. 네. 그래서 거기서 나름 대상 받았어요. 대상도 받고 감독상 대상, 받고.
1: 야, 멋있었겠다.
0: 평론가상도 받고.
1: 잘했네.
0: 예, 그리고 뭐 태국 거기 영화제에서도
1: 예.
0: 또 태국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아는 사람들한테 안다고.
1: 아, 태국에서도 영화제 되게 크게 해요.
0: 네. 예, 예. 거기서도 이제 또 무슨 하여튼 무슨 또 관객상 받고
1: 국제 영화제 감독상.
0: 네.
1: 바르셀로나 국제 영화제 관객상도 받으셨어요.
0: 네. 감사하죠. 야,
1: 그때 이제 여우 주연상을 받으신 거죠?
0: 아니요. 여우 주연상만 못 받았어요. 아이고야. 다른 상은 다 받았어요. 아, 네.
1: 좀 잘하지 그랬니.
0: 그래도 제가 못 했으면 그래도 예. 그렇게
1: 그렇지. 맞아.
0: 뭐 그런 것도 있고.
1: 주연이니까.
0: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예, 예. 일본에서 예. 되게 좋은 배우분들이 그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리메이크가 된대요.
1: 아이고야.
0: 그래서 그 감독님이 일본 분들을 데리고 일본에서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영화를 찍어요.
1: 그러면 이랑 씨가 뭐 오는 게 있나?
0: 아 아니요 저는 없는데 네. 영광이죠. 그래도
1: 아, 영광이죠.
0: 저의 영화를 또 재밌게 봐주시고
1: 그러니까.
0: 또 그게 좋게 또 호평이 돼서 다시 리메이크가 된다는 건 감사한 일이잖아요.
1: 사실 그렇게 이제 상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았고 한 건 이랑 씨가 그만큼 연기를 잘한 건데 그 이후로 좀 영화 시나리오나 드라마 섭외 이런 게 좀 있었나요?
0: 저는 또
1: 여메란이 바쁘면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쉬지 않고 드라마 하고 뭐 영화 카메오도 막 쉬지 않고 하고 정말 얼마 전에 드라마 끝났어요.
1: 예.
0: 그래서 쉬지 않고 드라마는 찍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불경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0: 정말 감사해요. 일할 수 있는 거에 정말 감사해요.
1: 야, 참 잘 됐다. 아, 네. 옛날에 일하기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0: 고생 많이 했는데.
1: 내가 봤는데 옆에서.
0: 그죠. 짜장면 사주시고 고체 유지를 흘리고 그랬대.
1: 예, 예, 예. 그 원훈 씨하고도 케미가 좋아요. 예.
0: 원훈 씨는 네.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조심성도 많고 그리고 또 약간 내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또 뭐 그래요. 그래서 잘 좀 맞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되게 편안하고. 네. 네.
1: 저는 좀 어떠세요? 보고 있는데 불편하세요? 알겠습니다.
0: 네. 만만해요.
1: 만만한 게 좋아요.
0: 만만한 게 좋은 거죠.
1: 만만해야 나중에 꽁트하더라도 네. 제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0: 그때
1: 어려워하면 끝이에요.
0: 근데 예나 지금이나 왜 선배님은 예. 되게 예. 정말 그 정말 많이 바쁘시고 이럴 때도 그때 또 예. 저는 생 막내인데도 그냥 예. 만만했던 기억이 나요.
1: 아 저를요?
0: 네.
1: 실제로 원터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식이 힘이 없거든요.
0: 아, 힘이 없어요?
1: 제가 한 명 이겨요.
0: 누구요?
1: 연인 중에 쌈으로.
0: 누구로?
1: 이윤석이요.
0: 아 세상에.
1: 예. 그러니까 정인왕 씨는 저도 이기고 이윤숙도 이기는 거예요.
0: 아우 약이를 뭐라도 좀 드세요. 파이팅 좀 넘쳐야 되는데. 예.
1: 걱정하지 마시고.
0: 네.
1: 그 불후의 명곡에서 원훈이하고 그 너의 의미 부른 게 너무 웃기더만.
0: 아 그래요?
1: 조회수가 400만이 넘어 400만.
0: 아유.
1: 그 왜 이렇게 웃겨 그거?
0: 그게
1: 컨셉 잡고 하니까 웃기더라고 또.
0: 급조한 게 좀 있어요. 사실 이런 예. 얘기 해도 되나?
1: 되죠. 그런 얘기 하라고 부른 거예요.
0: 예은 씨하고 원래 하려고.
1: 지혜은.
0: 예. 근데
1: 지혜은 너무 예쁜데.
0: 예은 씨가 그때 바빠가지고 스케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작진이 그럼 누구랄까 하다가 그러면 원훈 씨랑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급조로 저희가 좀 연습도 거의 한 번도 안 하고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만나서 야 우리가 그냥 뭐 노래도 서로 못 하는데 뭘 해야 될까 하다가 노래도 그날 뭐 예, 짓고 뭘 해야 되나 해가지고 예, 그때 그렇게 그냥 급조로 짰던 기억이
1: 급조로
0: 나요.
1: 급조로 짜고 이제 그 캐릭터 그런 느낌을 짠 거예요?
0: 네.
1: 아, 재밌었어요.
0: 아유,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1: 아니, 400만 뷰가 나왔으니까
0: 400만 뷰인데 또 다른 데서는 300 얼마 하면은 700만 뷰.
1: 알았어. 거기까지만 해.
0: 자랑하라면서요.
1: 예. 우리 아이가 몇 살이에요?
0: 첫째가 13살이고 둘째가 7살이에요.
1: 그래서. 13살이면 이제 중학교 1학년?
0: 야 초등학교 6학년이요.
1: 어디 가서 엄마 자랑 좀 해요?
0: 잘 안 해요.
1: 엄마 닮았어요?
0: 똑같이 생겼어요. 하필이면은 딸이 아빠를 좀 닮고 아들이 저를 닮았으면 이게 매력이 철저 넘쳤을 텐데.
1: 그런데
0: 하필이면 딸이 아빠 닮아야 될 딸이 저를 닮았어요.
1: 그럼 여매랑 닮았네.
0: 그건 또 아닌데. 예,
1: 그래가지고.
0: 그러고 살아요. 자기 살기 바쁘니까 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1: 아 근데 어디 가서 우리 엄마 정이랑이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면서요?
0: 그러진 않은데.
1: 아니에요?
0: 네, 안 그럴 거예요.
1: 그래도 자랑스러운데.
0: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제 그 야구 시구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1: 야구 두산 몇스?
0: 네, 근데 그거를 그 옷을 입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원래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1: 그러니까,
0: 자랑하고 싶었나 했는데 그때 운동회가 있었고 딱히 입을 옷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엄마 뭐하러 자랑을 해?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1: 딱히 운동하는 시간인데 입을 옷이 없어서.
0: 네,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그때 뭐 막 엄청 뛰어대야 되고 뭐 농구하고 응원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입을 옷이 없어서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1: 통풍이 잘 되니까.
0: 네, 너플러플.
1: 아니 말 나온 김에
0: 네.
1: 그때 두산 베어스 시구 갔었죠.
0: 네.
1: 그때 이제 시구하고 승리 요정 됐어요.
0: 아 승리 됐어요.
1: 아 다행이다. 그거 안 되면 욕 먹는다.
0: 그래요?
1: 욕 먹어.
0: 와,
1: 괜히 와가지고 망쳐놓고 갔다고.
0: 나도
1: 삼성 라이온스 갔다가 이겼어 다행이지.
0: 얼마나 감사해.
1: 졌으면 다시 단 부르지.
0: 저는 그런 분위기를 몰랐어요.
1: 몰랐죠.
0: 예. 야구에 대해서는 그냥 듣기만 했고 그냥 열정 넘치고 막 이런 건 알았지만 정말 가니까 우와 책임감이
1: 예, 맞아요.
0: 저 때문에 질까봐
1: 예, 맞아요.
0: 내가 오늘 이번에 1년 동안 아무것도 다 안 돼도 좋으니 내 모든 운을 다 털어서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1: 네.
0: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1: 그렇지.
0: 그 영혼을 불사질러가지고 응원하고 그 이후에 일정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딜레이 시키면서
1: 6학년이니까
0: 거의 나중에. 뒤에까지 거의 뒤편까지 응원을 아주 그냥 제 영혼을 쓸어 담아서 하고 왔던 기억이 나요.
1: 선수들이 뭐라고 좀 해요? 선수들이?
0: 그분들께서 그 감독님께서
1: 네.
0: 힘내라고 욕 좀 한마디 해라. 근데 아우 막 욕하면은 분위기 좀 이왕 해달라고 해놓고서 분위기 싸해지거든요. 근데 애라 모르겠다.
1: 엄청 쌍욕 해줬어요?
0: 쌍욕을 갖다 봐가지고
1: 그러니까
0: 치면은 으이씨 막 이렇게
1: 치면은,
0: 될 줄 알아 이씨 막 이렇게 했더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1: 이겼다.
0: 그냥 단번에 이긴 것도 아니고 질 듯 이길 듯 질 듯 이길 듯 하다가 연장전까지 간 거예요.
1: 진짜 힘들었겠다 너.
0: 저 마음이 얼마나 지금 그 스케줄 다음 스케줄 이동하면서 어떻게 됐다.

0: 됐대 어떻게 됐대 막 하면서 허, 막 진짜 그야말로 똥줄이 얼마나 탔든지
1: 예예 예.
0: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겼습니다.
1: 예예 예.
0: 너무 그러니까, 감사하죠.
1: 그러니까 그 선수들하고 저 감독님 계시는 곳에서 상륙했잖아요.
0: 네.
1: 그게 이제 아, 15년 전에 저 귀에다 대고 네. 욕했던 그 기분인 거예요. 아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0: 아이고 감사하죠. 아유, 네.
1: 재밌다. 예 재밌네요.
0: 그런 일이 있었어요.
1: 자 우리 이랑 씨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예, 이렇게 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예 끊임없는 노력. 아 그런 또 노력 끝에 이렇게 좋은 결실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인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예와 아니오로 먼저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0: 아 다른 얘기 없이 그냥 예 아니오로만.
1: 예예 예. 정인왕은 의외 네. 고수다. 의외 어 의외인데 정인왕 의외인데 맞습니까?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네.
1: 강남 토박이에다가
0: 네.
1: 노년초 구정, 아. 구정 중 반포고
0: 강남 파라구 주신
1: 아니, 강남 파라구 주신
0: 왜 이렇게 웃어요?
1: 아니, 아닌 것
0: 웃을 일이에요?
1: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0: 왜 아니에요? 왜 이쁘다며? 왜 얼굴에 반질반질하다면서요?
1: 옆구리 아 그건 저 인기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지. 근데 파라꾼인지 진짜 몰랐어요.
0: 아 네. 뭐 아,
1: 너무 웃겨요.
0: 어디 섬에서 거북이 잡아먹고 자라게 생겨가지고 네가 왜 파라꾼이냐고 다들 그러는데.
1: 노년초 구정 중 아구정 아니 아구정 네. 반포고
0: 아구정 중학교로 바뀌었습니다.
1: 대박 대박. 아.
0: 네 아구정 축제 항상 저의 나와바리였습니다.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돼.
1: 예예 예, 괜찮아요. 어차피 한 번만 부를 거니까 네. 그렇게 하고 가셔도 돼요. 예. 야 대박이다. 또 의외인 게 선생님 출신이야.
0: 아.
1: 야. 대학교 때 연극 교원 자격증을 땄어 또.
0: 네, 교사 야. 자격증,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1: 2급 있고 MBC 공채 개그맨이고.
0: 네.
1: 야, 대박이네. 예, 예. 또 의외인 거는 굉장히 너튜브 스타면서도 핸드폰을 거의 안 본다고요?
0: 아, 저는 핸드폰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1: 왜요?
0: 그거를 5분 이상 들고 있질 못해요.
1: 아.
0: 그리고 또 너튜브 하면서 이거를 아, 조회수 잘 나왔나? 뭐 댓글은 어떤 거 있나? 막 이렇게 할수록 너무 거기에 막 빠져들어서 막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서
1: 아.
0: 열심히 찍고. 네. 잘 나오겠지라는 어떤 그 막연한 어허, 그것만 딱 가지고 있고
1: 그렇구나.
0: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뭐 조회수나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나오면 뭐 그런 걸 캡처해서 저한테 보여주고
1: 그렇지, 그렇지.
0: 예, 작가들이 뭐 지금 댓글 반응 좋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러면 이제 그런 거 댓글 좀 확인해서
1: 그래도 남편이 얘기해 줄 거 아니야.
0: 어, 남편이 얘기해 주고
1: 개방정이니까. 어, 예. 찾았다 그러고.
0: 예, 맞아요. 화장실에서 예. 꼭 이게 볼일 보면서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아. 저한테 얘기해 주고 아.
1: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럼 일일비하고 막 오늘 조회수 잘 나왔나 안 나왔나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0: 맞아요.
1: 삶이.
0: 예. SNS도 좀 해야 돼요. 근데 그 의무감에 겨우겨우 네. 한 달에 하나 할까 말까 해요.
1: 예, 예. 두 번째 질문이에요.
0: 네.
1: 정이랑은 큰 그림의 고수다. 정이랑은 예. 맞아요?
0: 예.
1: 꿈이나 목표를 일부러 크게 잡는다고요.
0: 오, 맞아요.
1: 꿈이 대통령이에요?
0: 꿈이 대통령이냐고요?
1: 아유, 크게 잡는다면서 크게. 아유,
0: 그냥 저는 예.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통장에 1,000만 원 없을 때에도 네. 나는 1,000억 부자가 될 거야.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반드시 되고 싶어서 수건에다가 그 1,000억 나는 1,000억 부자 이렇게 새겨가지고 세수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걸 되새겨요. 네.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 게 아니지 해서 뭐 뭐라도 하려고 하고 뭐 할 게 없으면 운동이라도 하고 조금 이렇게 저를 좀 깨어 있게 만들더라고요.
1: 넋 빠져서 누워 있는 게 전혀 없구나.
0: 전혀 없어요.
1: 몸을 막 계속 힘들게 하고.
0: 그렇게 막 되게 예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1: 의외로 그냥 막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구나.
0: 네, 그러기도 하고요. 그 집에 하루를 못 붙어 있어요.
1: 아기
0: 갓난아기 있을 때도 들쳐 없고 나가가지고 산책이라도 할 정도로.
1: 그러면 지금 꿈 뭡니까?
0: 지금요?
1: 예. 자, 지금 이제 우리 정인아의 꿈은 뭐예요?
0: 80살까지 연기하기.
1: 아, 80세 이후로는 쉬려고요?
0: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뭐 언제고 쉬어야 되지 않을까?
1: 그래요?
0: 쉬는 게 일하는 거예요.
1: 저는 어떻게 언제 쉬어야 돼요? 저는 솔직하게 봐주세요.
0: 누구 선배님이요?
1: 예, 얼마나 할 것 같아요?
0: 아, 글쎄요.
1: 저랑 봐주세요, 좀 이렇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0: 되게 골골해서 한 70까지 뭘 하실 것 같긴 한데
1: 70까지요?
0: 네.
1: 얼마 안 남았네요.
0: 아 얼마 안 남았어요?
1: 얼마 안 남았어요.
0: 아 그럼 더 해야 되겠다. 100세 시대잖아요.
1: 아니요 70까지만 할게요.
0: 뭐 얼마나 해드시려고요?
1: 86이요.
0: 86이요?
1: 예.
0: 세상에 욕심도 많으셔.
1: 이랑 씨
0: 네.
1: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0: 벌써 끝났어요?
1: 예, 예.
0: 집에 가요?
1: 가야죠 이제. 예.
0: 노래 한 곡 안 듣고요?
1: 아, 노래는 일부러 안 들은 거예요.
0: 아, 그래요?
1: 토크하려고.
0: 저 얘기 들으려고요?
1: 예, 예.
0: 너무 감사하네요.
1: 우리 애청자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가 2채널 전국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0: 와 예. 우리 박면 선배님 진짜 제가 너무 애정하는 네. 분이고 화면이나 뭐 이런 데 봤을 때는 진짜 좀 못돼 보이잖아요. 인상도 좀 거시기 하고. 근데 마음이 정말 따뜻하신 분이고 츤데레예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츤데레고 정말.
1: 아, 본인 얘기하세요.
0: 아 저요?
1: 예, 예.
0: 저요? 앞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예쁘게 봐주시고.

0: 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힐링이 되고 또 건강한 웃음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유튜브 채널 한번 홍보 한번 하세요. 그래도 여기 정 두 채널 정구 방송인데.
0: 정이랑의 진기명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그래요. 수지 씨하고 같이 한번 봐요.
0: 네, 같이. 예. 예
1: 좀 도와주세요.
0: 아, 저를 도와주세요.
1: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화이팅해요.
0: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9: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8: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0: 우리

0: 비교지금비.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4: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ava, Vanilla.
5: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초대권 선물도 있습니다. 지난주 라디오쇼에 다녀간 배우 티파니 영, 김예원 씨가 출연한 작품이죠. 6월 30일 개막을 앞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정인왕 씨의 그 솔직 담백한 얘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그래도 잘해줬어요. 예, 뭐 보면은 왼수지가는 없는 것 같고 누굴 만나라도 너무 기쁘고 예전에 그 추억들이 많이 떠올라서 예, 아주 후배들이 나오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검정치마의 링링 들으면서요. 예, 이 시간 마치고 저는 내일 11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도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도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여행 떠나요.
1: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수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처럼 쨍한 날씨에는 운전 피로도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졸음운전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순천 2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차로가 막혀 있으니까 차로 변경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금강 나들목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이고요. 여기는 북방 1터널에서 북방 3터널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문막 휴게소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km가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노량진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나도 이런 재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끔 하죠. 어떤 재주냐면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능력, 또 하기 싫은 일을 영혼 없이 설렁설렁 쉽게 하는 능력, 또 불편한 얘기를 쉽게 꺼내는 능력, 그리고 화가 나도 흥분하지 않는 능력이요. 이게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사람의 본능하고 반대되는 거라서 그렇겠죠. 하기 싫으면 피하고 화나면 터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연스러움을 거슬러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자들이 돋보이는 거지만 우리는 평범한 1인이잖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불편한 건 불편한 거죠. 이번 주에도 본능을 완벽하게 거스리진 못하겠지만 조금씩 자제하면서 또 적당히 타협하면서 잘 지내보죠.

0: 월요일 활기찬 음악으로 임백천의 백뮤직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옛날 영화죠. 라밤바의 주제가 라밤바, 로스 로보스 노래였습니다. 스페인어로 로스 로보스가 늑대들이죠. 네. 멕시코계 미국 밴드입니다. 열정의 라밤바 춤을 신나게 추고 즐겨보자라는 얘기죠. 원래는 그 미국의 락앤롤 가수, 이게 원래 멕시코 미녀인데요. 리치 발란스가 이 노래를 발표했죠. 그 외 로스 로보스 버전이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홍정화 씨, 작은 오빠 탑승 완료. 더워졌어요. 시원한 음악 부탁해요. 지금 덥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현은선 씨도 오늘 햇살 강합니다. 더워요. 간혹 불어오는 바람에 간신히 숨통이 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병이 겹쳤잖아요. 전나영 씨도 출석. 하트 보면서 기분 업됐어요. 좋은 음악으로 월요병 물리쳐봐요 하셨고, 유영혁 씨도 소나기 쏟아붓더니 날씨가 순식간에 더워졌어요. 일하는데 확 더워진 게 체감됩니다 하셨어요. 예, 오늘 6월의 딱 중간이죠. 6월 15일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에는 그 서울, 경기, 그러니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가 넘고요. 지금 30도 넘어가는 지역이 많죠. 덥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게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요. 한 주를 또 건강하게 지내봐야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모두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미아 씨가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정난향 씨도 백디 보러 왔어요. 최성영 씨, 안녕하세요. 백디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많은 분들 월요일 오후부터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부에 만나는 코너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잠시 후 이제 할 텐데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주시면 돼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어떤 사연이든지 좋습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번호는 오늘도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입니다. 우물정 1061의 문자. KBS 어플 KONG 귀여운 콩을 스마트폰에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딜 가나 듣고 보실 수 있어요. 아주 유용합니다. 꼭 깔아놔주세요. 광고 잠깐 듣고요. 노래 두 곡 듣고 만나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만드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0: 1위
1: 역시 키움.
0: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노래 두 곡 듣고 왔네요. 네,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천 마일이라는 얘기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또 피아니스트예요. 바네사 칼튼의 데뷔곡으로 이 노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지금 당장이라도 천 마일을 걸어서라도 당신 곁으로 가고 싶어요. 천 마일은 160km죠. 10km만 걸어가도 발이 퉁퉁 불 텐데. 그렇게 사랑에 빠지면 네, 그럴 수 있죠. 방금 끝난 노래는 캐나다 밴드예요. Bare Naked Ladies의 It's All Been Done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난 나만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표현하겠어라는 내용인데 이 밴드 이름이 좀 이상해요. 네. 알몸의 숙녀들, 뭐 벌거벗은 숙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들한테 튀어 보이고 싶고 공연 이름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다가 했다는데 멤버 중에 여성이 없습니다. 아마 있었으면 뭐 못했겠죠. 바네사 칼튼, A Thousand Miles, Bare Naked Ladies의 It's All Been Done이었습니다. 좋으시면 언제라도 다시 신청하세요. 김원현 씨가 백디 운동 갔다가 발이 와서 백뮤직 들어왔어요. 잘했죠 하셨는데 발이 와서 비가 와서인가요? 지금 소나기 소식은 있지만 발이 와서. 이희숙 씨 월요일 선곡 신나신나 발걸음 가볍게 식당 도착이에요. 오늘 메뉴는 순댓국밥. 네, 펄펄 끓는 순댓국 이열치열이죠 오늘. 네. 김정화 씨 백디 부산 아지매도 와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제주에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8934님 백디 저 오늘 빛의 속도로 출근했습니다.

출근 준비하고 나왔어요. 꿈에서 묘하게 위기감을 느꼈는데 눈 떠보니까 이미 운전하고 있어야 될 시간이더라고요. 아유, 그럴 수 있죠. 얼람 해놔도 자기도 모르게 끄고 자는 거잖아요. 출근하고 나서야 티셔츠를 뒤집어 입고 온 걸 알았는데 오전 내내 아무렇지도 않은 척 버텼어요. 안 들킨 거 맞겠죠? 하셨네요. 산에 소문 다 났죠. 아니, 농담이에요. 요즘에 뭐 다 개성시대고 유행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네. 1468님, 백디 주말에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낚시하고 왔어요. 일주일 화이팅입니다. 사진도 같이 보내요 하셨는데 밤낚시 가셨었군요. 저 멀리로 광안대교, 불 켜진 광안대교 멋진 모습 보이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사진 주셨습니다. 백선미 씨가 백디 안녕하세요. 주말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했는데 거의 14, 5년 만에 만났더니 할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웃고 떠들고 신나게 놀다 보니 오늘 삭신이 쑤십니다. 몸은 40대인데 너무 20대처럼 놀았나 봐요. 아유, 힘들어요. 친구들은 모두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도 힘내볼게요. 선미 씨, 지금 친구들도 다 비몽사몽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중고등학교 동창들 모임하면 그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얼마나 다들 힘들겠습니까? 그죠? 백선민 씨, 제가 시원한 수박 주스 드리겠습니다. 단톡방 같은 데 가서 제가 수박 주스 선물로 줬다고 자랑 좀 하세요. 루머라는 그 파키스탄 출신의 영국에서 활동한 싱어송라이터예요. 이 루머의 목소리로 듣는 It Might Be You예요. 이 노래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스테판 비숍이 원곡이죠. 좋은 노래입니다. 오랫동안 기대해온 사람 바로 당신일지 몰라. It Might Be You. 근데 이 루머 가수의 목소리가 카렌 카펜터 같은 아주 포근한 목소리입니다. 기대하세요. 이어서 아일랜드의 보이밴드죠. 웨스트라이프의 Seasons in the Sun. 그 캐나다 가수 테리 잭스도 불렀고요. 원곡은 프랑스 가수입니다. 자크 브루엘이 노래한 거예요. Le Mohibon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제목이 좀 이상하죠. 빈사상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함께 웃고 울었던 소중한 시간 같이 한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안녕 그리고 고맙다 그렇게 이별을 고하는 노래입니다. 루머의 It Might Be You, Westlife, Seasons in the Sun.

염의정 씨, 얼마 전에 중학교 동창을 오랜만에 우연히 만났어요. 다른 친구 만나러 갔는데 같이 왔더라고요. 그 친구 중학교 다닐 땐 새침하고 저보다 키가 훨씬 크고 예뻤거든요.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이 엊그제 일 같은데 어라? 커서 만나니까 키도 저보다 작고 많이 통통한 거예요. 집에 오면서 계속 웃음이 났어요. 의문의 일승을 한 느낌이랄까요? 제 심보가 못됐나요? 그저 웃죠. 못된 거 아니죠.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한참 자랄 나이니까 축구처럼 언제든 역전, 재역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염의정 씨, 중학교 때 별명이 영의정이었겠네요. 아님 말고요. 7947님, 저희 아들이 10살인데요. 평소에 유튜브를 못 보게 하거든요. 근데 며칠 후가 아들 생일이라서 받고 싶은 선물이 뭐야? 뭐든지 말해봐. 물어봤더니 선물로 생일날에 유튜브를 보게 해달라고 하네요. 비싼 오락기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니고 하루만 유튜브를 보게 해달라니 그게 그렇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심한 건가? 어이없어서 웃습니다. 이게 통제가 돼요? 와, 아들이 완전 착하거나 우리 47님이 완전 독재 마왕인 거예요. 아님 말고. 박종옥 씨, 요즘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중입니다. 한 달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계단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어제는 제 앞에서 올라가던 어떤 아저씨가 뿡 가스를 살포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 올라가던 제가 그 공기를 다 마셨죠. 아저씨도 미안했는지 갑자기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셨는데요. 근데 걸음이 빨라질수록 소리는 뿡뿡뿡뿡 잘게 쪼개지면서 빈도가 잦아지고 소리는 커지고 마치 도주 차량에서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오, 이 표현 좋다. 뒤에 가던 저는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종옥씨, 그 아저씨와 종옥씨를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에? 그분 한 2개층 올라가시고 그러고 가시지 그랬어요. 5367님, 22살 아들이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걱정돼서 전화를 했더니 여보세요? 아, 엄마 나 이제 성인이야. 다 컸어. 잃어버릴 일 없으니까 어? 걱정하지 마. 알아서 들어갈게. 이러는 거예요. 걔 어릴 적에 놀이동산 갔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져서 울며불며 찾아다녔던 일이 떠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잘 참으셨어요. 그래, 이제 다 컸다 이거지? 그래, 알아서 오겠지. 억지로 마음을 달래며 잠들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잘 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저 웃어요. 아이가 성인 되면 아이한테 여러 가지 포기할 거, 또 해선 안 될 거 이게 늘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 어디야? 어? 아니 늦은 시간인데 몇 시에 들어와? 어? 왜 이렇게 늦어? 이겁니다. 이거 웬만하면 참으세요.

예, 그냥 어쩌요 사연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햄버거 세트 모두 보내드릴 거예요. 참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주변 사람을 빙자한 내 얘기도 좋습니다. 대단한 일 아니어도요. 그냥 하루 보내면서 피식 웃었던 일이면 뭐든지 됩니다. 김원연 씨가 백디 사연 읽어주고 난 뒤에 멘트에 그저 웃음만 나네요. 제 코멘트가 늘 있죠. 김홍관 씨가 그분 머플러 수리 좀 해야 돼요. 불안전 연소하시는 듯. 그분도 생리현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거 사실 참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가본 그분 덜 미안하고 본인도 또 약간의 공기가 없어진 다음에 가니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김영수 씨, 백디 안녕하세요. 아침에 홍제촌을 걸었는데 쌍둥이 유모차 세 대가 지나가더군요. 아마 쌍둥이 모임이었나 봐요. 오, 진짜 희귀한 풍경이었네요. 아침부터 여섯 천사를 보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네요. 진짜 이거 전화는 저도 상상이 되면서 기분 좋은데 직접 직관하신 영수 씨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2070님 호박 오이가 주렁주렁 열렸더라고요. 오빠 생각나서 죽순 얼려놓은 거랑 보냈어요. 늘 한 보따리씩 가져다 줘도 미안해요. 이게 먹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뭐 정성도 좋고 다 좋은데 야 요즘에 이 포장 이거 진짜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용물은 뭐 한 뭐 조그만데 그냥 포장이 엄청나잖아요. 그게 다 환경공해인데 아 그것도 사실 허례허식이에요. 맞아요. 그거 좀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강보미 씨, 백디 지난번에 기사 자격증 합격했다고 올렸는데요. 아 그래요. 생각납니다. 보미 씨. 이거 합격하면 일자리 찾는 게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일자리 찾아보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보미 씨 지난번에 저한테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했다고 올리셨잖아요. 이번에도 일자리 꼭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강보미 씨 제가 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 네. 그 기를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히말라야 다녀오신 그 엄대장도 만나면 항상 키! 이러면서 악수하면서 키를 줘요. 홍영미 씨가 더 비치보이스의 Fun Fun Fun을 청하셨어요. 시원하게 듣고 싶어요 하셨죠? 네, 시원한 음악을 하는 밴드죠. 미국의 전설의 밴드입니다. 우리 홍영미 씨는 참여를 참 많이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핑 그리고 사랑과 자유를 노래하고요. 자동차도 노래하고 그랬죠. The Beach Boys, Fun, Fun, Fun. 아버지 차를 몰고 신나게 막 달리고 재밌게 놀던 소녀가 들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뺏기는데 그래도 젊음의 즐거움은 계속된다는 그런 노래예요.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을걸? 할인 훈라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홍영미 씨, The Beach Boys의 Fun Fun Fun 듣고 싶다고 해서요. 같이 들었고요. 시원한 음악. 그리고 이어진 음악은 양현정 씨가 스티브 바라켓의 The Whistler's Song 청하셨죠. 네. 스티브 바라켓은 그 레바논계 캐나다 피아니스트고 작곡가죠. 프로듀서고. 이 Whistler's Song은 정말 맑은 날 그 상쾌한 산책길 느낌의 그런 명곡이죠. 휘파람 노래라는 제목. 네. 가사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보컬 버전은 아직은 없네요. AI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Whistler's Song. 이거 계속, 이거 한번 입력되면 하루 종일 막 그거 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조인경 씨가 혹시 신청곡 저 맞아요? 방금 올리셨는데, 네, 맞습니다. 토토의 아프리카 청하셨죠? 백디 태능댁이에요. 저 병간에서 6월이 행복해요. 지난번에 조인경 씨가 허리 다쳐서 병간했다고 사연을 주셨었죠.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여행이거든요. 오늘은 아프리카로 갑니다 하셨죠. 네, 토토. 미국의 슈퍼밴드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그 동경과 사랑을 노래한 건데요. 킬리만자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세렝게티 평원을 걷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의 정말 명곡이죠. 이 현생 인류, 그러니까 이제 호모사피엔스, 이게 현생 인류가 20만 년 전인가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고 과학계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대한 동경과 사랑을 노래한 겁니다. 근데 정작 토토 멤버 누구도 아프리카를 간 적은 없답니다. 뭐 꼭 가야 뭘 하나요? 네. 상상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창의적일 수 있죠. 0473님은 백촌어러분이 항상 매일 잘 듣고 있어요. 항상 운전 중에 듣다 보니까 문자를 잘 못해요. 매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행복하시다니까 제가 진짜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시간 도둑 인백션의 백뮤직 이제 1부 순삭됐고요. 2부로 가겠습니다. 1부 끝곡은 아, 이 펑키 음악의 참 대명사 같은 음악이죠. 미국 전설의 싱어송라이터 스티비 원더의 슈퍼스티션인데 미신이라는 제목이죠. 미신의 얽매이면 삶이 꼬일 수 있으니까 휘둘리지 말자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에 집중력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8탄 분기점을 지나섭니다. 승용차끼리 부딪혔습니다. 1차로가 막혀있는데요. 3km 구간에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업 여파를 받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 부근이고요. 3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2km 구간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김천 2터널 부근에서 작업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금강 부근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1차로가 막혀 있으니까요. 앞을 잘 보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역시 작업 때문입니다. 장안교에서 월릉 분기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위!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1: 소!
0: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노노노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1: 로우
0: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팝의 여왕이죠. 퀸 오브 팝입니다. 마돈나가 오늘 월요일 인백션의 백미지 2부를 열어줬습니다. 트루블루란 노래로요. 트루블루. 당신은 내가 평생 기다려온 트루블루야.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외롭고 방황했지만 이제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라는 사랑에 푹 빠진 노래예요. 그 당시에 그 남편이 배우 숀 펜이었죠. 그 당시에 남편입니다. 그 뒤로도 한 두세 번. 그래서 배우 숀 펜한테 바치는 사랑 노래입니다. 되게 배우자한테 바치는 사랑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급격히 사이가 나빠지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하죠? 아무튼 이 마돈나는 음악, 뭐 패션, 또 공연 문화를 이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아직도요. 지금 마돈나는 월드컵 결승 그때 그 이제 하프타임 이제 그 쇼를 할 텐데 무슨 노래를 하나 아마 결정하고서는 연습 중일 거예요. 네, 마돈나 어떤 노래를 할지 아 무슨 옷을 입지 아, 뭐 그런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네요. 8074님이 백디 정말 오랜만에 문자 남깁니다. 너무 오랜 시간 지옥과 천당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참여가 힘들었어요. 아유 큰일 있으셨는 모양이군요. 이제는 한숨 돌리게 돼서 콩도 다시 로그인하고 백뮤직에 빠져 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편안하게 멋진 음악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가끔 그 문자 치는 속도가 늦어서 내가 답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답이 먼저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한참 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문자가 다시 오고 그래서 이게 또 그 했던 답이 이게 계속 시차가 그냥 늦어지고 그런 거 많잖아요. 아무튼 얘기를 그렇게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 백스페이스 키를 다다다다다 누르 이거 여기 있죠.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그 이게 막 오고 또 하다 보면 또 늦어지고 예, 참 어색하죠. 그럴 때요 음성으로 문자 보내는 것도 방법이죠. 요즘엔 다 음성 인식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북목하고서 독수리 타법으로 치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 얘기하면 이게 변환해 주잖아요. 물론 뭐 오타는 많이 납니다. 우리 인백션의 백뮤직은 그냥 알아서 보고 해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어떻게 보내시든 다 상관없어요. 신청곡 제목 쓰다 말아도 됩니다. 한글로 대충 적어서 보내시면 알아서 챙깁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모두 편하게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진짜 스트레스 많고 피곤하고 바쁘실 텐데 귀로 듣기만 하셔도 감사할 뿐입니다. 신청곡 주신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입니다. 콩은 무료예요.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참여하시는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인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파에 담은 발효진생고,

0: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많죠.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메디힐 토너 패드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트리오 로스 판초스와 쉐어의 음악이었습니다. 트리오 로스 판초스는 뭐 사랑 노래의 황제였죠. 예, 전설의 트리오입니다. 사랑의 꿈이라는 노래 듣고 왔어요. En sueño de amor라는 노래요. 내가 꿈꿔왔던 사랑을 마침내 찾았어. 트리오 로스 판초스. 그 외에도 뭐 베사메 무초 그 노래 Kisses, Kisses, Kisses 그것도 있었고요. 이어진 노래는 미국의 가수고 배우죠. 쉐어의 Just Like Jesse James란 노래였습니다. 제시 제임스는 그 서부의 그 전설의 무법자죠. 열차 강도 하면 생각나는. 네. 근데 나중에 그 자신 부하한테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죠. 너는 사랑의 승부에서 이겨왔다고 생각하지? 너 제시 제임스처럼 패배할 거야. 그런 노래였어요. 저주송이었습니다. 이지선 씨가 쉐어 여사님.

그렇죠. 80세시니까 올해. 홍영민 씨가 40살 연하 남친 어떻게 됐을까나요? 그래요? 저 처음 들었네요. 오, 40살 연하 남친이군요. 진짜 40살 차이나네요. 사랑이 뭐 국경과 뭐 나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9316님, 팝송은 들으면 아는데 제목을 몰라요. 그래서 못 보내고 있어요. 좋은 노래 감사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우리말로 소리 이렇게 저 들리는 대로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8375님이 은행 만기일 연장, 본인 확인 전자서명해야 되는데요. 엄마한테 서명하고 인증완료 버튼 누르라고 했는데 잘 못하시는 거예요. 몇 번 가르쳐드리다가 그 간단한 걸 왜 못하냐고 인내심 폭발해서 다퉜어요. 며칠 동안 어색한데 어떻게 화해하죠? 8375님, 어떻게 화해하긴요.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거는 가르쳐드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옆에서 해드리세요. 이거 저도 잘 못합니다. 전자서명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은요, 일단 이 디지털 이 기기 자체가 공포예요. 일단 글이 잘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조그만한 자판을 어떻게 손가락으로 누르냐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세대들은 이 디지털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디지털 세상. 나자마자 디지털 세상이었는데. 부모님이시잖아요. 네. 불편하게 해드리지 마시고 그런 걸로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해드리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잖아요. 은행 쪽 일이라는 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5642님. 백천님 안녕하세요. 올해 첫 신비복숭아예요. 이 얘기는 들었어요. 저 복숭아 너무 좋아하거든요. 복숭아계 리미티드 에디션이죠. 오, 이게 한정판이군요. 예약해서 20일 만에 받은 것 같아요. 백디는 복숭아 어떤 거 좋아하세요? 하시면서 사진 주셨는데 없어서 못 먹죠, 저야. 오, 이렇게 생겼구나. 야, 이게 벌써 깔이 맛있게 생겼네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자두 좋아하거든요. 아주 그 물컹한 자두 좋아하는데 천도복숭아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천도복숭아하고 백도의 장점을 합친 복숭아라는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식감도 좋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박정혜 씨, 매일 듣기만 하고 사연은 처음 올려요. 저희 엄마가 자전거 타다 넘어지셨는데 오늘 수술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네요. 아유, 크게 다치셨네요. 좋은 결정이 나오길 기원하면서 그런데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또 두 분이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평생 동지고 전우고 예. 애증의 관계가 켜켜이 쌓인 분들인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 보면 참 네, 뿌듯하고 좋죠. 맞아요. 김영숙 씨가 지난번에 체코전 스코어 맞추기 이기셨잖아요. 맞추셨죠. 그래서 수박주스 쿠폰 받았다고 잘 먹겠습니다 문자 왔네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멕시코전이 있습니다. 한순영 씨가 출장 가셨군요. 혼밥하기 그래서 커피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순영 씨. 혼밥이 얼마나 맛있고 즐거운데요. 아무 간섭도 없이 먹고 싶은 거 혼자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우정현 씨, 백디님 안녕하세요. 점심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먹었는데요. 밤새 모기 세 마리와 사투를 벌였더니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월요일 힘든데, 이야, 잠을 못 잤군요. 세 마리인 걸 아는 거 보니까 다 사살하셨군요. 압사인가 이게? 압사 잘했습니다. 이야, 참 이 모기들 진짜 비겁한. 아유. 스페인의 디스코 가수 데이비드 라임의 바이바이 미아모르. 제발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어줘요 내 사랑. 그리고 벨기에와 네덜란드 합작 그룹입니다. Two Unlimited의 Get Ready for This라는 노래예요. 준비돼서 이제 신나게 즐길 시간이야. 함께 우리 에너지를

폭발시키자. 그리고 스웨덴 그룹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Beautiful Life. 힘들 때 주변을 봐. 인생은 아름답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 정말 소중한 거잖아. 자, 데이비드 라임의 Bye Bye Mi Amor, Too Unlimited, Get Ready for This, Ace of Base, Beautiful Life.

너무 흔들어서 손발이 떨려요. 구창순 씨. 어떻게 흔드셨어요? 손발이 떨릴 정도면. 이거 좀. 스웨덴 그룹이죠. Ace of Base의 Beautiful Life. Two Unlimited. Get Ready for This. David Lime. Bye Bye Mi Amor. 스웨덴이 오늘 튀니지랑 했죠. 야, 이 스웨덴은 팝의 강국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승후보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튀니지하고, 튀니지도 사실 아프리카 강호인데 5-1로 이겼죠.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스웨덴이 참 천만이 조금 넘는 나라인데 인구가. 뭐 팝이면 팝, 뭐 중공업이면 중공업, 운동이면 운동, 영화 뭐 어우 대단해요. 네. 근데 아마 해외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박현진 씨, 새벽 5시에 네덜란드하고 일본 축구 본다고 날밤새고 출근하니까 힘이 없고 몸이 힘드네요. 어디 짱 박혀서 눈 붙일 곳 찾는데 오늘따라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열심히 일하는 척. 중간중간 액션 취하면서 호흡 조절 중입니다. 어제 제가 아는 이헌석이도 저녁 때 만났었는데 그거 봐야 된다고 일찍 잔다고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4시 반인가 뭐 했다 그러죠? 예. 네. 그거 보고 오신 분들은 지금 아마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일본이 참 그 F조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튀니지인데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튀니지도 그렇고 일본보다 약할 수가 없는 팀들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또 독일, 스페인을 또 꺾은 경험도 있고요. 그 체력이라든가 뭐 스피드 이런 게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 패스도 좋고 그다음에 슈팅 찬스가 오면 간결하게 쏘더라고요. 그냥 일본도 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이 두려워하는 팀이 딱 한국이죠. 우리하고 하면은 좀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생일 축하를 드려야 되죠, 진짜.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제가 축하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다들 피곤하고 찌뿌둥하시고 날도 좀 덥고 그러니까 남의 생일 좀 핑계로 기분 좀 내보죠. 같이 좀 노래 따라 불러보세요. 생일 축하송 불러드릴게요. 6833님, 사랑하는 마지 같은 둘째 공주 김수진의 생일입니다. 방송으로 생일 축하해 주고 싶네요. 딸 사랑한다. 김지우 씨는 작은 오빠 김천수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부모님께 제일 효도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런 아들 있죠. 6986님, 저는 생일이 음력 4월 30일인데요. 음력 4월 30일이 윤달은 아닌데 달이 크면 있고 음력 날짜가 적으면 29일로 끝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올해는 음력 4월 30일이 없어서 생일 축하를 받지 못해요. 오늘 백디가 생일 축하송 불러주세요. 이난희 씨군요. 아유 그럼요. 그래야죠. 네. 자 그러면...

김윤정 씨가 저도 부산에서 잘 듣고 있어요 하면서 핑크 스웨츠의 At My Worst를 청하셨네요. 이 핑크 스웨츠는 이 사람 별명인데 이제 이 예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늘 분홍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녀서 붙은 별명이랍니다. 미겔 위드맨 블루스 싱어송라이터인데요. At My Worst. 그러니까 내 보조한 모습도 사랑해 줄 수 있어. 그러면 나도 널 끝까지 사랑할게. 그런 노래입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토익은 해커스.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5: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7: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8: 김윤정 씨가 부산에서 핑크 스웨츠의 At My Worst 청했죠. 아까 저 핑크 스웨츠의 노래 듣고 있는데 여자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케일란이라는 미국 가수였습니다. 목 아랫부분 대부분을 타투를 했네요. 김영자 씨가 청하신 노래가 그 다음에 이어졌죠. 로버의 I Love You To Want Me. 아침부터 청소하느라 부지런히 움직이다가 이제야 쉬는 시간 가져봅니다. 사과 하나를 먹고 이어서 커피 한잔 마셔볼까 해요 하셨습니다. 김영자 씨. 네,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로버 뭐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죠. 포크 컨트리 싱어송라이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원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노래 듣고 왔고요. 이어서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0481님이 청하셨죠. 우리 딸이 휴가 내고 와서 샤인 머스켓 알 솟게 해주고 있어요. 엄마 혼자 일하기 힘들다고요. 딸이 좋아하는 콜드플레이의 노래 옐로우 신청합니다. 밭에 선풍기 틀고 일해요 하셨네요. 아유, 그렇군요. 영국 밴드죠. 콜드플레이. 당신은 내게 특별한 존재야.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딸이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한윤아 씨, 백디 덥긴 하지만 오늘 6월의 하늘은 그 어떤 명화보다 감격적이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월요일날 하늘을 보시는군요. 자, 오늘 끝곡은요. 독일의 디스코 그룹이죠. 징기스칸의 로움이라는 노래입니다. 로마는 화려하고 활기찬 도시야. 사랑과 축제가 가득한 로마의 밤, 끝날 줄 몰라라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는 낮 시간대답게 대체로 수월한 가운데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4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청담대교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부근에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4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가양대교부터 여파를 크게 받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일산 방향 계양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계양 나들목 일대 1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8탄분기점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춘천분기점에서 동홍천 쪽으로 2차로 막고 작업합니다. 춘천분기점 부근 2km 정도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8478님께서요 옆집 가게에 라디오 채널을 바꿔드렸어요. 무슨 방송인지 물어보길래 앞으로에도 은가은, 거꾸로에도 은가은이 진행하는 빛나는 트로트라고 알려드렸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럼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죠. 성함도 모르고 가게 이름도 모르지만요, 옆집 가게 사장님, 저는 앞으로에도 은가은, 거꾸로에도 은가은, 가수 은가은이라고 하고요, 애칭으로 응디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매일 2시에요 응디와 라디오 데이트 해주세요. 두 분 함께 사이좋게 드시라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날이 더우니까 아이스로 시원하게 드립니다. 오늘도 알콩달콩 드런드런 이야기 나누면서 월요일 오후를 채워볼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송가인의 사랑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는 106.1MHz예요. 고정고정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오프닝에서 옆집 가게 사장님께 라디오 채널을 바꿔드렸다고. 아유, 잘 듣고 계십니까? 오늘도. 네, 여기저기서 막 들리죠? 전영주님께서, 응디,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는데요. 라디오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빛나는 트로트 들을 수 있게끔 휴대폰에 콩 어플 깔아드리고 이용법과 콩 게시판에 사연 보내는 방법도 알려드렸더니 너무 좋아들 하시네요. 저 잘했지요? 라고 해주셨어요. 영주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어르신들 이렇게 한번 해드리면요 그 다음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어플로 잘 듣고 계십니까? 이성아님께서, 앞으로 해도 은가은 거꾸로 해도 은가은 오후 2시에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가 제일이어라 격하게 환영해요. 즐거운 시간 됐소서. 아유, 또 이렇게 오후 2시에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은요 은비트가 최고라고 해주십니다. 이유가 있겠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요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빡션님께서, 제 단골 세탁소에서도 2시에 은비트 듣고 계시던데요. 지난번에 들렸을 때 응디 누나 목소리가 들리길래 흐뭇했답니다. 이렇게 또 뿌듯하고 흐뭇하고. 단골 세탁소, 세탁소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늘도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나게 한번 해볼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드립니다. 1부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할 거예요. 응디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참여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반지분들 사연에 이어서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와 함께 할 거고요. 2부는요 신청곡 배달하는 시간 오늘은 왠지, 그리고 오늘 티키타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겨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해.

0: 건강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8: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8: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8: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땅.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세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설아윤의 눌러주세요 였습니다. 이경수님께서요. 어제 열린음악회에서 박현호님과 행복하게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어제 신랑이랑 박현호씨랑 열린음악회에서 부르는 거 봤어요.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잘 봐주셨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다

읽고 있어요. 이소연님께서 응디언니 안녕하세요. 우리 집은 엄마가 감기에 걸려서 비상입니다. 기침도 하고 몸이 아프시대요. 우리 집은 엄마가 아프면 올스탑이랍니다. 다들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있어요. 엄마 오늘은 일 걱정 말고 푹 쉬고 빨리 나오세요. 엄마가 없으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께서 아프시니까요. 에? 그게 영상 보고 좀 배워가지고 어머니 죽이라도 끓여주세요. 에? 엄마도 아플 때는 누군가가 챙겨줘야지. 2939님께서 응디 친구랑 점심 먹고 생활용품 파는데 들어왔는데 뭘 사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뭔가 필요해서 왔는데 구경하다 보면 기억날까요? 이게 한 번 기억이 안 나면 진짜 안 나더라고요. 저 저번에 마트에 진짜 급하게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집에서 그냥 대충 걸치고 지갑 막 빨리 챙겨가지고 마트에 갔거든요. 생각이 안 나. 입구에 서가지고 거기 그 직원분 있잖아요. 계산대 직원분은 계속 쳐다보고 내가 뭘 사러 왔대 뭘 사러 왔대 근데 그분이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기억 못 나서 기억이 안 나서 집에 가서 계속 까먹고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내가 뭘 사러 갔었는지. 뭘 사러 갔을까요? 아 진짜 요즘은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으니까 진짜 나 자신에게도 막 화가 나고. 양미양님께서 응디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안 그래도 갱년기 때문에 힘든데 기온이 훅 올라가니 조금 지치네요. 응디 텐션으로 에너지 끌어올려 보렵니다. 아 갱년기 되면은 아직 저는 갱년기는 못 겪어봤지만 그래서 뭐 그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감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저도 미래에 겪을 일이잖아요. 어찌됐건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겪을 일이라서 이렇게 뭐 열이 확 오르고 화가 나고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그런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게 지금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기온이 그렇게 갑자기 올라가면 얼마나 막 덥고 짜증나고 막 그러겠어요. 제가 신나는 노래 많이 띄워드릴 테니까요. 기분 풉시다. 2755님께서 용산 4번 버스에서 빛나는 트로트가 큰 소리로 흘러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문자 보내봅니다. 오늘은 날이 유독 더운데 시원한 버스에서 응디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 너무 좋네요. 기사님 최고! 용산 04번 버스 기사님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기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자 노래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와서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진시몬의 둠바둠바, 박민주의 사랑은 직진코스.

진시몬의 둠바둠바, 박민주의 사랑은 직진 코스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이동구님께서 오전에 반려

의견 미용 맡겼다가 조금 전에 데리고 왔는데 땀 범벅이네요. 혹시라도 발바닥 화상 입을까봐 8kg 나가는 강아지를 안고 왔더니 땀이 주주주주주주. 얼른 냉수 한 사발 마시고 숨 고르게 하면서 음비트 들어요. 8kg. 우리 애기랑 비슷하네. 아, 혹시나. 그러니까 진짜 그 길이 뜨거워요, 여름 되면. 근데 강아지들은 맨발로 이제 걷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맨발로 이렇게 발 이렇게 신발 벗고 이렇게 디디면 정말 뜨겁거든요. 근데 강아지들은 얼마나 뜨거울까? 그게 걱정이 돼서. 강아지를 안고. 아이고. 강아지 신발은 또 덥겠죠. 이래서 유모차 같은 거, 그죠? 그런 거에다가 강아지 이렇게 싣고 다니나 봐요. 이렇게 발 닿으면 너무 뜨거우니까. 아유, 숨 좀 고르세요. 고생하셨네요. 박숙형님께서, 응디 주말에 농가 일손을 도와보니까 라디오가 정말 좋은 친구더라고요. 물론 직장인들도 많이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들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는 노래 나오면 따라 부르는 노동요가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좋은 노래 들려주세요. 그럼요. 이 또 노동요가 되는 것은 또 트로트만 한 게 없죠. 오늘도 또 농사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또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새참을 드셨을 시간인가? 이제 좀 있으면 드실 시간일 텐데. 에너제이님께서, 아유 엄청 덥네요 응디. 병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리 힘이 풀렸는지 꽈당 무릎 나간 줄. 다행히도 목만 푸르게. 응디 너무나 아프네요. 저에게 호흡만 해주실래요? 후. 진짜 요즘은 뭐 조금 그냥 저기 가다가 문에만 이렇게 탁 부딪혀도 아파요. 멍도 엄청 빨리 들고. 어디 그냥 새끼발가락 찧었다 그러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예전에는 5초만 참으면 됐었거든요. 와, 요즘은 이거 진짜 부러진 거 아니에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아파. 아유, 조심하세요. 갑자기 다리 힘 풀리고 팔에도 갑자기 힘이 풀리고 막 그런다니까요. 아유. 김지용님께서, 저는 오늘같이 더운 날 헌혈의 집에 갑니다. 시원한 음료수도 맛있는 과자도 먹을 수 있고요. 헌혈할 때 누워서 편하게 힐링도 할 수 있어서요. 지금까지 271회 헌혈했습니다. 헌혈증은 기부도 하고요. 일석삼조를 한꺼번에 하는 헌혈. 예전에 진짜 학교 다닐 때는 그 헌혈차? 헌혈버스 왔었잖아요, 학교로. 그래서 헌혈할 친구들 버스 앞에 줄 서세요. 이렇게 하면은 줄 서가지고 거기 갔다 오는 애들은 그 초코 과자 있잖아요. 초코 맛빵. 그거 막 받아오고 막 이랬었는데. 우유랑. 맛있는 거 준다 그래서 막 가고 막 그랬었는데. 좋은 일 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 하시네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반지의 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오로라의 따따블.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아, 내 정신을 어쩌면 좋지? 아니 평소에도 자주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리모컨 어디 갔지 뭐 이렇게 깜빡깜빡 한 적은 있지만 아, 이번에는 진짜 좀 너무 심한 것 같더라.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 며칠 전에 출근길 지하철 아니었어.

0: 이번 역은 여의도, 여의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1: 지금 내려야 돼. 잠시만요. 내릴게요. 감사합니다.
2: 잠깐만. 가방이 왜 안 따라오지? 걸렸나 보다.
1: 자기야. 잠시만요. 제 가방이랑 꼬였거든요. 잠깐만요. 자요. 됐어요.
3: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근데 지금 저 사람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나치 근데.
1: 모르겠다. 얼른 내려야 되니까 웃으면서 인사하고 내리자.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2: 겨우 내렸다. 하마터면 못 내려보냈네. 늦기 전에 빨리 출근하자. 근데 아까 그분 진짜 낯이 익은데 누구지? 누구지? 진짜 생각날 것 같은데 누구였더라? 생각났다! 예전에 다녔던 회사 사수였어! 성격 너무 안 좋고 고약해서 악명이 높았던 그 사수. 내가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석 달 버티다가 그만뒀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이를 갈았는데 내가. 그걸 입고 지금 내가 지금 밝게 인사를 하다니 어쩜 좋아. 내가 왜 그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분하다 정말.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였고요. 이 노래는 오늘 자기야 사연의 주인공 분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익명을 요청하셔서 이름은 패스하는 센스.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이민지님께서 사연이랑 딱 맞는 노래 진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YUN님께서 뒷목 잡은 사람 손 저요 저요. 하, 진짜 얼마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한 게 너무 후회될 거 아니야. 아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 내가 정말 싫어하던 사람이 마주쳤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럴 수 있어요. 기억 안 날 수 있어. 아 누구였더라 누구였더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근데 내가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고개를 막 숙이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아 너무 싫었을 것 같아 진짜. 아 김두래님께서 오메 역시 세상이 좁네요. 근데 누군지 알았어도 거기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세요. 맞아요. 뭐 알았으면 거기서 뭐 째려보면서 아 가방이 여기다가 걸리고 난리야 뭐 이러면서 뭐.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어 근데 왜 하필 가방이 걸려도 그 사람한테 걸려요? 아 진짜 이 희한하다니까요. 이 세상이. 미소가님께서 사연자님뿐만 아니라 다들 한 번씩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안 좋은 기억은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저는 봐도 아는 척 안 해요. 맞아요.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아는 척 안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기억을 못했다가 기억이 난다는 게 문제지. 저도 참 사람 얼굴 기억 못해요. 그래서 진짜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잘 지냈어요 이러면서 막 다가와서 말 거는데 진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 거지 나는. 그래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제 주위 사람들은 다 알죠. 어 쟤 모른다 막 이러면서 옆에서 아우 사람 얼굴도 기억 안 나고요. 그리고 특히나 잠깐 일했던가 이런 것처럼 잠깐 일했던가 아니면 스쳐 지나갔던가 뭐 잠깐씩 인사했던가 뭐 이런 사이는 정말 기억 안 나잖아요. 난감하지. 이소영님께서 못 알아본 것 자체가 그 사수한테는 복수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 안 했으면 기억을 못 하겠어요. 분할 것 없어요. 오. 근데 그 사수는 알아봤을까요? 만약에 그런 거면은 복수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왜 복수를 하지 이런 마음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고약하고 악명 높았던 건지 모를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아무튼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그 지하철에서 마주쳤다는 거는 뭔가 동선이 비슷하게

엇갈리듯이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는 소리거든요. 언젠가 한 번 더 마주칠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절대로 가방 안 걸리게 이렇게 싹 피해가지고 조심해서 가야죠. 아유. 자,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습니다.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은요.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듣고 싶은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들려드립니다. 노래 듣고 오죠. 베이로의 99.9 그리고 써니의 날 믿어봐.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예예.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토익은 해커스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박지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인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주제를 가지고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로 돌아올게요. 정다은의 어허이야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는 사고 있습니다. 5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영동대교부터 여파 길게 봤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양재에서 서초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3차로 막혀 있고요. 더 지나 서초에서 반포 쪽으로는 차선 도색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구간 영향받아서 양재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춘천분기점에서 동홍천 쪽으로도 작업하면서 2차로 통행 어렵고요. 더 지나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쪽으로도 역시 2차로 통행 어려운데요. 동홍천 나들목부터 6km가량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박군의 유턴하지 마 였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란초야님께서 가은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습니다. 미미님께서 은간님 반가 반가 아기 예쁘게 잘 크고 있죠? 행복하세요 라고 주셨어요. 잘 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김하정님께서 매일 듣다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 실감나고 좋네요. 라디오로만 들으시다가 보이는 라디오 참 재밌어요. 한희영님께서 응디 아들이 혼자 살다가 같이 살자고 짐을 다 싸가지고 왔어요. 이 많은 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라디오만 들으면서 소파에 앉아있어요. 집에 있는 짐만으로도 복잡했는데 저 많은 물건 어떻게 하면 좋죠? 아 아들이 갑자기 나 엄마랑 같이 살아야겠다면서 혼자 살면은 아무래도

0: 이 살림이 늘어나는데 그 살림을 다 들고 들어왔나 봐요. 아, 뭐 거기 갖고 온 것 중에 좋은 거는 또 갈고 아니면 또 필요 없는 거는 또 중고 거래에다가 좀 하고 조금씩 정리해야죠.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면은 또 몸살 나요. 조금씩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자, 똑똑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은요, 빛나는 초대석 마련됩니다. 주인공은 저와 함께 미스트롯2에 출연했던 가수예요. 류원정씨, 그리고 현역가왕2에 출연해서 화제가 됐던 구간인이죠. 김준수씨와 함께 할게요. 기대 많이 하고 내일 들어주세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2: 골뱅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1004님께서 최근 들어 불면증이 심해지고 있어요. 병원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뜬 눈으로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다가 아침에 출근하는 게 너무 고통이네요. 1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사는 게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몽롱하네요. 정신 차리고 기운 낼 수 있도록 이 노래 들려주시겠어요? 신청곡은 강혜연의 꽃바람 듣고 싶습니다. 아, 무슨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진짜 그 뭐 걱정, 고민, 뭐 스트레스 받는 거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잠을 설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잠에 쉽게 좀 못 들고, 근데 잠 들어도 조금 빨리 깨고. 뭐 걱정,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마음이 좀 편안해야 잠도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그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분들 있죠. 뭐 이렇게 좀 주변에 타격을 좀 안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잠을 좀 잘 주무시고, 예민하시거나 뭐 스트레스 조금만 받아도 좀 이렇게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잠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에휴, 힘내세요.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될 텐데. 아니면은 뭐 방법이, 너무 잠을 못 자면 그 방법밖에 없죠. 몸을 완전 혹사시켜갖고 그냥 아예 그냥 쓰러져 잠들게 하는 방법. 퇴근하고서 뭐 배드민턴을 치든 테니스를 치든 뭐 런닝을 하든 막 그냥 몸을 고되게 해갖고 그냥 쓰러져 자게끔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몸과 마음이 더 힘들죠. 에휴, 어떡해요.

8045님께서 여기는 전북 임실입니다. 외삼촌 복숭아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3주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복숭아 봉투를 싸고 있습니다. 큰 이모, 외삼촌, 어머니, 사촌 동생까지 식구들이 휴가 내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노래 들으면서 즐겁게 일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박상철의 무조건 들려주세요. 웅디 복숭아 맛있겠다. 복숭아 먹을 땐가요? 지금? 오? 아, 복숭아 이 봉투에 그 하얀 봉투, 약간 노란 봉투, 거기에다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그거 이렇게 탁 까면은 복숭아 향이 싹 나오면서 조금 더 있어야 나오는군요. 아, 이제 복숭아를 이제 조금 시작을 했구나. 봉투를 싸면서. 아우, 식구들이 휴가 내서 함께 이렇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노래가 필요하죠. 신청해주신 노래 두 곡 들려드리고 티키타카로 돌아올게요. 강혜연의 꽃바람, 박상철의 무조건.

사랑도 주거니 받거니 사랑도 주거니 받거니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오늘의 티키타카 주제는요 이렇게 정해봤어요. 내가 이불 킥하는 순간인데요. 잠들기 전에 내가 했던 실수나 민망했던 순간이 떠오르면 이불 안에서 발차기를 막 팍팍팍팍팍 하잖아요. 그래서 이불킥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반주기분들은 최근에 이불킥했던 경험 있으세요? 지금부터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저는 좀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어서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말이 겹치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게다가 좋아하는 남자 동료랑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이 겹치면 그날 집에 와서 무조건 이불킥합니다. 이런 사연 환영하고요. 저는요 부끄럽거나 민망한 상황에도 이불킥을 하지만 누구랑 언쟁을 벌였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혼자 아 그렇게 얘기할 걸 아 그 말은 꼭 할 걸 하면서 이불킥합니다. 이런 사연도 환영할게요. 지금부터 내가 이불킥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사연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그럼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오죠. 김희재의 우야노, 정미애의 걱정 붙들어 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 김희재의 우야노, 정미애의 걱정 붙들어 매였어요.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오늘 주제요. 내가 입을 킥하는 순간인데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아마도 입을 킥하는 순간 굉장히 많겠죠. 최강수님께서, 저는 직장에서 엄청 무뚝뚝한 편인데 아내와 통화하며 혓짧은 소리 하다가 직장 동료들에게 들켰을 때 입을 킥했습니다. 저란 남자, 아내와 아기 앞에서는 사르르 녹는 약한 남자랍니다. 아, 이거 알아요. 직장 동료들, 그리고 막 친구들 앞에서 엄청 막 그래서 되게 막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아내랑 이제 통화하다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아 여보, 아 오늘 빨리 들어갈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옆에서 이제 직원이랑 눈 마주치는 거지. 아, 이불킥입니다. 근데 아마 그 보신 분들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본인은 이불킥을 하셨겠지만 주변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런 면이 있었어? 아내분한테는 되게 저렇게 다정하신가 보다 하면서 엄청 멋있게 봤을걸요. 이순자님께서, 노래교실에서 강사님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속으로 아 나에게 마이크를 주시나 보다 하고는 첫 소절을 크게 불렀는데 제 옆에 회원 얼굴에 마이크를 들이미시는데 어찌나 창피하든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하면서 다가왔는데 난 줄 알고 걱정 붙들어 매 하면서 노래 불렀는데 그 옆에 사람한테 마이크를 준 거지. 아 왜 그러세요 강사님, 노래 부르면은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이렇게 좀 마이크를 옮겨 주시지. 이건 조금 부끄러울 만하네요. 5368님께서, 친구한테 문자 보낸다는 게 시어머님께 보내서 진짜 이불킥했어요. 시댁 관련 문자였거든요. 이거는 이불킥이 아니라 이거 설마 막 뒷담화는 아니었죠? 막 만약에 뭐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아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 건데, 아 좀 힘들어 뭐 이런 거 보냈으면은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다뤄보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말하죠. 제발 대화창에 이름 확인하고 보내라고. 이게 확인을 하더라도 헷갈리게 보낼 때가 있거든요. 아유, 김학종님께서, 제가 평상시에는 과묵한데요. 술만 마시면 말이 많아져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노래방 가서 엉덩이 춤도 막 추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저를 보면 너 괜찮아? 라고 하는

카페로 갔는데 너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모습이 그렇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엉덩이 춤추고 하는 게 막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 괜찮은 거야? 약간 이렇게 너 약간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평소에 과묵하신 분들은 이제 좀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그러다 보니까는 다음날 이제 사람들이 놀래지. 7418님께서 애들 아빠랑 언쟁을 하고 나서 저는 잠도 못 자는데 남편은 코 골고 잘 잘 때 저 혼자 이불킥을 날려보죠. 설마 이불킥을 해서 남편한테 덥게 하는 건 아니죠? 아유, 한유나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옆 직원과 큰 소리로 싸웠거든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소란을 피운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해서 이불 내내 주말 내내 이불킥 했어요. 앞으로는 회사에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려고요. 이런 것 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나의 뭔가 버튼인 거죠. 울컥 버튼. 그런 버튼인 거지. 그래서 뭔가를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좀 큰 소리를 냈어. 그러고 막 했는데 지나가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낼 건 아니었네 싶을 때 있잖아요. 막 그때 당시에는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이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어서 막 다다다다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화내는 건 아니었나? 삼자 입장에서 본 내 모습이 너무 갑자기 그 풍분한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무슨 기분인지 알죠? 이불킥 합니다. 그럴 때. 상급 오렌지님께서 저는 좋은 의미로 이불킥 한 적 있어요. 결혼 전에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상대도 나랑 같은 마음인 걸 알고 좋아서 밤새 이불킥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됐어요. 지금의 남편분이랑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상대도 나랑 같은 마음인 걸 알고. 이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 아닌가요? 이렇게 문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막 나 너 좋아해 이렇게 딱 보냈는데 나도 이런 게 오면은 이러면서 좋아한대 이러면서 입을 팍 걷어차고 침대에서 점핑점핑하고 그 장면 맞죠? 그런 분이랑 결혼하셨구나. 좋네요. 좋네요. 자, 이불킥 하는 순간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 건데요. 노래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김소연, 염유리, 나영의 북구북구 그리고 장윤정의 어머나

김소연, 염유리, 나영의 부끄부끄, 장윤정의 어머나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티키타카, 오늘 주제 내가 이불킥 하는 순간 만나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5757님께서 친구 결혼식에서 축가 부르다가 음이탈 나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하객들이 키득키득 하는데 얼굴 홍당무됐던 아찔한 이불킥의 기억이 있네요. 아우! 이거 당사

있잖아 진짜 말도 못해요. 저도 한 번씩 이제 축가를 부탁받아서 가는데요. 와 진짜 축가는 그 어떤 무대보다 떨리는 무대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한 번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제가 그 축가를 해준다는 게 엄청 떨리는 일이더라고요. 진짜로 잘 해주고 싶고 잘 불러드리고 싶은 그 부담감이 그리고 조명이 딱 나만 비추고 거기 정말 예쁘게 오늘 진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머리부터 드레스 입고 막 그 신랑이랑 같이 아름다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음이탈 나봐요. 아찔해. 아찔해요. 이정섭님께서 요즘 고생하는 아내에게 피부과 가서 시술 한번 받고 와 라고 하면서 얼마나 나오겠어 하는 마음으로 카드를 건넸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나왔네요. 이불킥. 이불킥. 이불킥 이불킥 킥킥 이불킥 이불킥 잘하셨어요. 아내분은 얼마나 남편분이 멋있었을까. 자랑을 엄청 했을걸요. 우리 남편이 나 피부과 가서 시술 받으라고 카드 줬잖아 이러면 진짜 뭐 왕자님 되어 있어요 왕자님. 잘하셨어요. 그래도 좀 많이 나왔어요. 김병수님께서 택시 타고 가는데 기사님이 식사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했어요 대답했는데 기사님께서 통화 중인 그 순간 으아 이불킥. 아 요런 거 있어요. 약간 그 누구랑 통화 중인데 요즘은 또 이 이어폰 무선 이어폰 많이 끼잖아요. 통화하면서 막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아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약간 좀 약간 뻘쭘해가지고 잠깐 통화 이런 경우 이건 조금 이불킥입니다. 소재숙님께서 식당에서 밥 먹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꾸 쳐다봐서 왜 자꾸 보냐고 화냈는데 TV 본 건데 뭔 소리 하냐고 하셨을 때 너무 창피했어요. 내 머리맡에 TV가 있었던 거죠? 아 그런 거 저도 예전에 식당에 갔는데 저는 뭐 연예병 같은 거 없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자꾸 제 쪽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단체로 저기서 그 단체로 무슨 회사원분들이 식사하러 오셨는데 곰탕집이었어. 자꾸 저 쪽을 보면서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이렇게 동시에 저를 봤다가 다시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했다 이러길래 뭐지? 왜 자꾸 저렇게 쳐다보시는 거지? 혹시 나 알아보셨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쁜 척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2인 3인 이모님 이렇게 했고 옆을 딱 봤더니 제 바로 머리맡에 메뉴판이 있었더라고요. 이거 이불킥이죠? 이런 거 있어요. 제 위에 제 주변에 TV가 있거나 메뉴판이 있거나 뭔가 있을 때 창피합니다 이럴 때. 8487님께서 2년 전 언니가 생일 축하한다면서 거금 5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25만 원 보태서 목걸이를 하나 샀는데 한 달 착용하고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이불킥이 절로 나옵니다. 아 맞아 맞아요. 이게 꼭 뭔가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뭐 누군가에게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진짜 큰맘 먹고 뭘 샀는데 한 번 착용하고 혹은 뭐 일주일 착용하고 혹은 그날 뭐 들고 나갔다가 어디다가 놓고 오는 거 이런 거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막 이불킥 이거는 뭐 한 달감이 뭐예요. 계속 생각날 때마다 이불킥이죠 이거는. 아유 아까워라. 아유 내 목걸이. 아유 내 가방.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깝죠. 송병기님께서 저는 버스 탈 때 손잡이를 잘 안 잡는 편인데요. 기사님께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커브 돌 때 심하게 휘청거린 날에는 이불킥합니다. 그래도 폼생폼사 포기 못해요. 왠지 폼생폼사 포기 못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한 바퀴 이렇게 딱 돌고 멋있게 착지하려고 하시다가 한 번 더 넘어지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40분 거리를 다녔는데 그때 참 코너 돌고 특히나 뭐 언덕길 많은 뭐 이런 데는 막 브레이크 밟고 이러면은 진짜 많이 넘어졌어요 학생들. 그럴 때마다 안 넘어진 척 하려고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탁 잡으려다가 놓쳐가지고 한 번 더 넘어지고 이런 친구들 많았는데 여러분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셔도요 안전을 위해서 손잡이를 꼭 잡으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박영옥님께서 친구들이랑 밥 먹고 무조건 계산하는 편인데 조금 큰

총액을 계산했을 때 이불 속에서 나 혼자 이불킥 하면서 잠시 후회했습니다. 내가 살게! 뭐 이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때 내가 이 정도 나온지 모르고 산다고 했는데 아 지금이라도 나눠서 내자고 할까 말까 그죠? 그런 거 있죠. 박여공님께서 0193님께서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데요 가끔 버스에서 자다가 나도 모르게 응응 하고 앓는 소리 낼 때가 있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는 거. 아 진짜 이불킥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이거 이런 경험 근데 다들 있지 않아요? 너무 피곤한 거지.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버스 탔는데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잠꼬대 같은 거죠. 잠들기 직전에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피곤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뭐 이런 거 있죠. 뭔지 알죠? 이렇게 자려가다 뭐 이렇게 근데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근데 눈을 못 뜨겠는 거죠. 어떡하지? 이거 지금 방금 내가 낸 소리인가? 그 소리에 깨잖아요. 이거 이불킥입니다. 이거 이불킥이에요. 이거 완전 공감된다. 내가 이불킥 하는 순간 너무너무 재밌게 잘 받았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꼭 부탁드려요. 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의 님이 좋아 그리고 성진우의 달고 쓰고 짜고.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내티게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5: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6: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서른도의 추억 속으로 뛰어들이면서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작업구간으로 정체 생긴 곳들 있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춘천분기점에서 동홍천 구간인데요. 2차로 막고 작업하면서 춘천분기점 일대 2km 정도 정체고요. 더 지나 내린천휴게소에서 양양분기점 쪽으로도 1차로 따라 차선 도색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인제터널 부근 1km가량 정체입니다. 반대쪽은 내촌 부근에서 작업하면서 일대 3km가량 밀리고요. 남양주요금소에서 미사 쪽으로도 3차로 막고 작업하는데요. 그 사이 남양주요금소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 퇴근길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신갈분기점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도 밀리고 있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 대포천교 부근 갓길에선 사고를 처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7월 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봄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핑크죠. 거리를 예쁘게 물들였던 벚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여름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단연 초록입니다. 봄꽃이 지나간 자리에 초록의 잎들이 한가득 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를 걷다 보면 햇빛 탓인지 잎들이 여러 빛깔로 보이곤 하는데요. 여름의 초록을 색으로 분류하면 실제로 2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거리를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래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 지금보다 나무들이 몸집을 더 키우겠습니다.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막 초여름의 문턱 앞에 섰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겐 또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 날씨가 아주 요란법석 난리가 났었습니다. 체감상으로 여름 안에 들어와 있다고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아직 문턱이래요. 기상청의 날씨 예측상 이제 막 초여름에 문턱 앞에 선 거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는 낮 동안 더위가 쭉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체력관리에 여러분들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우, 예전에 보이는 라디오가 없었을 때 여러분들 라디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 문제로 지금 확인 중이에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진짜 덥네요. 밖에 나갔다가 한여름인 줄 하시면서 박찬호님 보내주셨고 김윤래님 콩디 오고 계신가요? 생방송 중인가요? 하셨어요. 그럼요. 지금 4시 6분 37초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각도 하고 그래야죠. 아우, 지각을 하다니요. 저 볼륨을 높여요. 10년 DJ 하는 동안 한 번 지각했을걸요? 그것도 오프닝, 대신에 노래 나가고, 그리고 첫 곡 나가자마자 바로 들어온 게, 그때 한 번 지각을 한 게 있는데, 아우, 제가 라라랜드 4시부터 6시, 2시간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에 지각을 하겠습니까? 벌써부터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각도 하고 그래야 인간미 있어서 좋대요. 김윤래님. 콩디 깍꿍요? 하고 나오세요 하시면서 김경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보라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시네요. 채팅창에 아주 글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 문제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안정래님, 오늘 너무 더워요. 외근 나갔다가 더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근 나갔다가 더위에 괜히 편의점도 들어갔다가 화장품 샵도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셨대요. 구경하는 척. 에어컨 바람을 조금씩 쐬고 나오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 커피향이 가득한 기분 좋아지는 시간 본다방 문을 열 겁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주말에 뭐 하셨는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떠한지 지금 밖이라면 어디 가는 길인지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저 이본 콩디에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은 오늘도 폭탄을 맞고 싶습니다. 문자 폭탄. 따다다다. 이렇게 폭탄 맞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을 제가 하려 하는 건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워낙 눈치코치가 빠르시니까.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오상성님 오셨습니다. 출첵합니다. 라라랜드 입장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다방 오늘 찾아주신 많은 분들 제가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보라로 까만 콩 보이시죠? 여주연님 콩디 하이요. 저는 지난 주말에 홍릉숲이랑 경동시장 다녀왔습니다. 덥기는 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보내주셨고 택시기사입니다. 오늘도 라라랜드로 출석합니다. 오후 4시 라라랜드로 하시면서 3313님 참여해주셨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수분 섭취도 제때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1등 주인공은 4000번입니다. 번호 쉽다. 4000번. 콩디 안녕하세요. 주말에 친구들을 10년 만에 만나 1차로 떡볶이. 10년 만에 만나서 1차로 떡볶이 하셨어. 2차로 커피. 3차로 산책하면서 꽤나 건강한 지금 스케줄입니다. 사진도 찍고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어요. 기분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하시면서 4000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등 주인공도 당첨이 되셨습니다.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콩디. 아 사랑해요. 오늘은 부산이고요. 아주 부산은 따뜻하기만 합니다. 부산으로의 마지막 출근. 내일부터 김해로 새롭게 출근합니다. 커피 한 잔만 주세요 하셨습니다. 앞에 내용하고 뭐 연관성은 전혀 없지만 내일부터 김해로 새롭게 출근한다 하셨어요. 뭐 좋은 소식인 거겠죠? 1960님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나 학교 다닐 때 1등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아 해피 FM 애청자로 1등 문자에 도전합니다. 오늘도 1등은 못하셨지만 제가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3님 보내주셨어요. 1등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쵸? 1등 한 번도 학교 다닐 때 공부로 1등 한 번도 못해보고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여자 여기 있는데요. 그리고 6438님 콩디언니 저 오늘 처음으로 외투 없이 반팔 티 하나만 입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벌써 반팔 티 입고 출근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양말도 안 신고 쪼리 신었고요. 너무 가볍고 좋더라고요. 이제 진짜 여름 시작이니 다 덜어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부산에서 문자 많이 주고 계시네요. 날씨가 쨍하니 화창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남편이랑 광안리 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주말에요. 어방축제 구경도 하고 시원한 바닷바람 쐬고 왔습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응? 부산 바다 멋있잖아요. 791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속속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의 넘는 동안 준비했어요?

김원준의 너 없는 동안 듣고 왔습니다. 2016님 큰일 났습니다. 이분 큰일 났어요. 얼마 전에 아내가 오랜만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보였어 지금. 알고 보니 아내와 함께한 지 3000일 됐습니다. 제가 요즘 징금이 회사가 바빠서 아내에게 가끔씩 해주던 이벤트를 잊고 회사 동료들만 챙기고 힘들다고 하면서 회식하고 늦게 집에 들어가니 그동안 참고 지내던 아내가 화가 많이 나서 저에게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했어. 변했어. 하면서 아내분께서 눈물을 보이신 거예요. 아내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저와 대화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아내 마음이 풀릴까요? 알려주세요. 콩디. 아내분께서 아주 단단히 삐지셨어요. 지금 2016님 보내주셨는데 아내분이 좋아하는 걸로 서프라이즈 한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릴 테니까 아내분하고 한 잔씩 분위기 내면서 한 잔씩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3000일이면은 잠깐만요. 1000일이 3년. 한 8년하고도 한 2, 3개월 정도 얼추 될 듯

비슷하네요. 그래도 이벤트를 꼭 잊지 않으셨는데 요번에 좀 잊으셨다고 아내분께서 삐지셨어. 얼른 화를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74님, 저는 과일 트럭에서 새콤달콤한 딱복 사서 퇴근하는 길입니다. 아시죠? 딱복. 딱딱한 복숭아. 사실 저는 물복. 아시죠? 물복. 물렁한 복숭아 좋아하는데요. 신랑이 딱복 파다 보니 저도 신랑 입맛을 따라가게 됩니다. 콩디는 물복파예요? 아니면은 딱복파예요? 1574님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딱복파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은 딱복파예요? 아니면 물복파예요? 우리 윤피디님. 아, 우리 윤피디님도 저하고 같은 편입니다. 딱복. 우리 선생님, 딱복 아니면 물복? 딱복! 어? 딱복이 강세인데? 우리 이쁜 강작가? 뭐야? 아이고, 다른 길 가고 있어. 다른 길 또. 우리 강작가님은 물복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은 딱딱한 복숭아인지 물렁한 복숭아인지 어느 쪽을 선호하시는지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수분 많고 또 식이섬유도 많고 비타민C도 굉장히 많이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숭아를 참 좋아하는데 딱복 계절. 딱복 계절이 왔습니다. 단단해서 씹는 맛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물복 계열은 또 과즙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부드럽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는데 여튼 잠시 후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지 게시판에 대부분 딱복이래. 딱복이 우세구나. 잠시 후에 또 재밌는 사연 있으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저는 지금 어디에 있게요? 제가 그걸 알면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냐고 여쭤보겠어요? 너무 더워서 잠시 돈 찾는 곳 현금 부스 안에 서 있답니다. 엄청 시원시원 기분이 좋으네요. 다시 나가서 걸을 생각하면 어지러워요 하시면서 이성호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더워요. 대구는 33도 헉헉 하셨고 옆 동네 에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오셨어. 시본부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저 이번에 잘 부탁드려야죠. 이재훈님. 이렇게 이사 오셨는데 그냥 뿌리 내리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이사 안 가고. 6947님 문자 주셨고 태어나서 라디오를 처음 들어보신대요? 에? 1113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외근을 자주 가는데 이분님 목소리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외근이 안 외로워지네요. 처음 들은 라디오가 이번에 라라랜드예요? 와,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인연이네요. 1113님,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쏴드리면 또 추억이 하나 생겨서 절대 못 잊겠죠. 그리고 유소희님, 저는 딱복파입니다. 물복은 껍질 깔 때부터 맞아. 요거 좀 귀찮아. 물이 줄줄 흘러서 과즙이 흘러서 싫어요 하셨고 그런 거 가리면 안 돼요. 그냥 주면 다 먹어요 하시면서 이것도 좋다. 4981님 없어서 못 먹어. 누가 사주세요 하시면서 8240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우성님 물복 부드럽고 달달한 게 얼마나 맛있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2337님 저도 칼로 깎아 먹을 수 있는 딱복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과즙이 뚝뚝 떨어져서 좀 불편하다 하셨고 장석분님 오늘 시장 가서 딱복 사왔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복숭아 농사 짓고 있는 저는 딱복입니다. 오늘도 신비 복숭아 수확했어요. 신비 복숭아 맛있겠다. 꼬꼬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김미인이 우리 집은 내가 깎아줘야 해서 딱복이 깎기 좋아서 선호합니다. 물복은 먹기는 좋아요. 문인수님 우리 가족 모두 딱복입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물복판지 딱복판지 요것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에 소개된 분들 중

중에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다시금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얘기 주말 얘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황세욱의 결론 클론의 빙빙빙 이렇게 두 곡 감상하시죠.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 Music is magic.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가 되겠습니다. 드라마 마지막 승부 주제곡이죠. 오늘 뮤직 매직 시간에는 여러분이 좋아했던 스포츠 스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잖아요. 테니스, 농구, 축구, 야구, 배구, 뭐 피겨, 수영, 그 어떤 종목에 누구를 좋아했는지 어떤 추억이 있는지 보내시면 됩니다. 쇼트트랙도 있고요. 추억과 함께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면 같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을 거예요. 커피와 마카롱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오늘 마법송이 되겠습니다. Music is magic.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좋아했던 스포츠 스타들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소영경님, 저는 농구의 우지원 선수를 좋아했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었는데 정말 참 바쁘게 살아요. 부지런하고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우지원 씨. 뭐 여전히 아주 젠틀하고 멋있죠. 운동선수가 얼굴이 이리 잘생겨도 되나요? 지금도 빛이 나는 우지원님 좋아해요 하셨습니다. 소영경님 제가 전해드릴게요. 우지원 씨가 좋아하겠네요. 구혜원님, 배구 문성민 선수 참 좋아했습니다. 얼굴 엄청 작고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꽃미남 선수들도 많았지만 이 선수가 실력도 출중했습니다. 이민영님은 스포츠 스타, 제가 좋아했던 스타는 야구 이종범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날라다니시죠. 이정우 선수가 더 유명하죠. 어떻게 아빠와 아들 둘 다 야구를 잘하나 몰라요. 근데 이런 집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허재 감독님도 그분도 아들 두 분이 농구 너무 잘하시죠. 그리고 강동희 감독님도 전 감독님도 아들 두 분이 다 농구 엄청 잘하시고 이종범 전 선수님의 아드님 또 이정우 씨 이정우 선수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동욱님은 저는 배구의 야생마 이상열 선수 팬이었습니다. 머리를 길게 휘날리며 코트에서 뛰는 모습 멋있었어요. 그리고 유소희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요. 골 넣고 반지 키스 멋있었다고 하시면서 유소희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김연경 선수도 굉장히 멋있죠. 저 그 골프 선생님이랑 되게 친하셔서 작년인가 몇 번 봤었는데 성격도 엄청 시원시원하시고 멋있더라고요. 있네 있네 김나영님 김연경 선수 팬입니다.

굵고 스파이크 한 방에 스트레스가 쫙 풀려서 종종 배구를 보러 갔더랬지요. 언니가 하는 말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유쾌해서 좋아합니다. 이거 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김연경 선수님을 말하는 걸까요? 이 김연경 선수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유쾌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많아요. 뭐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 뭐 당연히 응원을 해야 되지만 저는 테니스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서 비너스 윌리엄스 그리고 세레나 윌리엄스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그 선수들 정말 아주 강렬하게 응원을 했었고 그리고 라파엘 나달 있죠. 그리고 로저 페더러 캬 멋지지 않습니까? 테니스의 정석. 정말 최고의 폼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노박 조코비치 좋아하고 앤디 머레 이렇게 4대 천하 이런 스타들도 떠올랐습니다. 아 축구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 너무 많아. 아 바티스투타부터 시작해갖고 아 다비지부터 시작해갖고 아 떠오르는 선수들이 너무 많네요. 앙리도 있고 지네디 지단도 너무 멋있고. Anyway, 열무냉면님. 저는 역도의 전설 장미란 선수 팬입니다. 경기 볼 때마다 두근두근 눈 가리고 보던 기억이 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오상성님이 배드민턴 선수 아 지금 안세영 선수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 진짜 이 선수 아 나 진짜 만나서 진짜 팬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나 너무 좋아. 안세영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안세영 선수의 열정이 너무 좋아요. 그쵸. 야, 혼자서 이렇게 매트 위를 동서남북 수비를 다 한다고요? 이분 경기를 볼 때마다 진짜 감탄에 감탄을 합니다. 유정석의 질풍가도 듣고픈 애 하셨습니다. 신청 잘하셨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듣죠.

0: 네. 아, 질풍가도 듣고 왔습니다. 지금 오픈 스튜디오 인데 밖에 아버님이 아들을 목마 태우고 아기가 너무 예뻐요. 이 노래에 맞춰서 막 춤을 춰서 너무 귀여워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 별그램에다가 제가 올려놔야겠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었다고. 아,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9399님, 농구 이상민 선수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주로 경기 오면 보러 다녔었어요. 그리고 상큼한 오렌지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십니다. 저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윤아 선수 진짜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딸도 지금 피겨 스케이팅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딸도 김연아 같은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의지가 대단한 그런 선수인 것 같죠. 김연아 선수. 윤정희님.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그죠. 참 나오기 쉽지 않은 마린보이. 경기 전 헤드폰 쓴 모습에 반했었습니다. 신은주님은 라떼는 차범근 선수였습니다. 찼다. 차범근. 센터링. 하시면서 콩디는 모르죠 하셨습니다. 차범근님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축구할 때 그런 영상은 좀 많이 못 본 것 같기는 해요. 신은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찼다 하면 막 꼬리고 막 이랬었나 봐요. 4338님은 스포츠스타 하면은 박지성 아닌교. 맞죠. 히딩크 폼으로 달려 가는 모습 보고 뭉클했었습니다. 2002년 미국전 때 큰 아들이 태어나서 그때를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김선아님 스키 점프 최흥철 선수가 생각납니다. 아무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높이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날아오르는 모습이 감동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정화 선수 탁구 선수 안규영님은 이 선수가 생각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88 올림픽 때 직관을 했었습니다. 망원경 들고 가서 봤는데 너무 이뻐서 이쁘다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경기할 때는 눈빛이 카리스마 있게 변하더라고요. 우리 현정화 선수는 그 특유의 그 목소리 있죠. 파이팅!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파이팅을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귀영님이 또 이렇게 생각난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3: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4: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5: 하모니 렌트카
1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7: 뭐니뭐니 해도
18: 이번에 라라랜드 내가 좋아했던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윙크보이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 윙크 한 방에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최은주님 보내주셨고 양우성님은 저는 야구의 이승엽님 좋아합니다. 너무 점잖으시고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최천식 선수 생각난다 하시면서 2369님 보내주셨고 조선희님은 농구선수 우지원 선수 생각난다 하셨어요. 백선미님 골프의 여제 박세리 선수도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격도 좋고 지금도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정한별님 이승엽 선수요. 이승엽 선수에 빠져서 야구 직관도 엄청 가고 심지어 너무 좋아해서 성대모사도 엄청 따라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원님 저는 스포츠스타 하면 이 노래가 꼭 생각납니다. 영화 국가대표 주제곡이죠.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생각난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뮤직 매직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0319님 이번 시가 테니스타를 좋아한다고 하니 약간 놀랐습니다. 저도 역시 테니스 매니아고 저는 로저 페더러를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이 테니스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점잖아. 얼굴 표정도 없이 어쩜 그렇게 잘 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4대 천왕 다 응원하지만 라파엘 나달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고 없지만 그래도 원핸드 백핸드 캬 기가 막히죠. 치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시면서 0319님 보내주셨어요. 제가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저께 4시 50분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 축구를 좀 보고 싶어서. 와 썸머빌이요? 와 정말 또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막 희열을 느꼈는데 와 일본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진짜 선수들 한 분 한 분 이 기량 차이가 예전하고 정말로 많이 나는 것 같고 아무튼 두 나라도 뭐 오렌지 군단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거 보면서 놀라기도 하면서 응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내가 좋아했던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10분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는 퇴근길 교통량 계속 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4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방화대교부터 여파받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특히 이 구간 퇴근길 교통량까지 더해지면서 정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현분기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구간을 지나 송내까지도 차간격 좁혀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 짧게 막히고 이후 기흥에서 수원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다시 신갈분기점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밀리다가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도 꾸준히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9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의 라방 황명권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보누님. 저는 남양주 별내에 사는 애청자 황명권입니다. 누님 방송을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참여 한번 해봅니다. 저는 지금 남양주 배밭에서 열심히 배 봉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름이 일찍 시작된 것 같아 너무 덥네요. 조금만 움직여도 등 뒤로 땀이 줄줄 흐릅니다. 더운 날엔 쉬엄쉬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욕심이 나서 쉽지가 않네요. 아무쪼록 힘들고 지치는 시간대에 항상 잘 들으며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 과수원에서 작업하시는 모든 분들 대박나시라고 기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건강하십시오 누님.

0: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 만나고 왔어요. 오늘의 라방은 남양주 별내에 살고 계시는 황명권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명권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있습니다. 라라랜드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홍정아님 목소리 너무 멋있다요. 마음에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더울 땐 쉬엄쉬엄 건강 잘 챙기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재숙님은 툭툭 던지는 것 같지만 사랑이 가득하신 분 같습니다. 더운데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라라랜드 응원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심인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지치는 시간대 항상 잘 들으며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건강하십시오 누님 할 때도 진심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박태권님 노력하고 고생하신 만큼 좋은 가격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어요. 날씨 더운데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과일처럼 잘 쉬어줘야 되니까요. 수확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제일로 중요하니까요. 우리 황명건님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이에요. 오늘 봄풀리 주제 이제 초여름? 여름풀리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여름이 들어간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사랑이 담긴 수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로베선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영직님, 지금 라디오 방송 듣고 계실까요? 보이는 콩디, 어디를 봐야 콩디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보이는 콩에서요. 보이는 곳에서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까만 코 이분이 떡하니 나타날 겁니다. 잘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조영직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라디오 들으니 지루하지 않고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딱복을 좋아합니다. 4991님도 참여해 주셨고요. 김미영님, 김정환님, 김현우님, 설지원님, 강유희님, 임채영님, 이재숙님, 최성만님, 이소영님, 김명환님, 김혜란님, 김수진님, 신계수님, 백용기님 오셨습니다. 이진행님, 성영환님, 유소희님, 백선미님, 한유나님, 고혜경님, 홍정환님, 천은경님, 권현만님, 조우수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라라랜드 앞으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제가 또 놓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늘 이렇게 잊지 않고 응원해 주셔서 이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꿀벌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팟캐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여름플리가 되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여름이 들어간 노래들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뽑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의 첫 곡입니다.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2639님, 이정성님의 여름날의 추억 잘 들으셨습니까? 이어지는 곡은요, 김민경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여름하면 이 노래죠. 무한궤도의 여름이야기.

김지우님 포지션의 썸머타임 생각납니다. 학창시절이 떠오르는 노래라 하셨고요. 1736님 여름풀리에 이 곡도 넣어줘요 콩디 하셨습니다. 아 넣어드려야죠. 포지션의 썸머타임

전용주님, DJ DOC의 여름 이야기. 저는 여름이면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히히히. 621님은 노래, 여름 노래 하면 DJ DOC의 여름 이야기죠. 언니, 오늘도 달려봐요. 오예! 그리고 이은경님, DJ DOC의 여름 이야기. 여름만 되면 꼭 들어야 되는 명곡입니다. 우리 이 노래 한번 들으면서 달려볼까요? 오예!

오늘 봄풀리 아우 볼륨을 너무 크게 해놨었네요. 깜짝 놀랐네. 여름풀리로 만나봤습니다. 우리 허저몽님 DJ DOC의 여름이야기 너무 신난다 하셨고 김현무님 듣고 계실까요? 지금 사무실에서 몰래 이어폰을 끼고 듣고 있는데 엉덩이가 들썩들썩 신나요 하셨습니다. 신나. 그리고 노래 네 곡을 쭉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무한궤도의 여름이야기, 포지션의 썸머타임, DJ DOC의 여름이야기. 이렇게 네 곡이었습니다. 이경수님, 콩디 귀여우세요. 행복함이 느껴집니다. 인생은 별로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순간을 즐기자. 맞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요. 그렇죠? 매 순간순간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사는 게 최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듀스가 빠지면 섭하죠. 섭하지. 섭해. 여름 안에서 7209님 보내주셨어요. 아 김성재 씨 보고 싶다. 그죠? 그리고 문선영님 유피의 바다, 바다로 달려가자로 시작하는 후렴구가 여름을 부르는 신나는 곡이 됩니다. 이 곡 신나죠? 37712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저녁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도 와 여름이다로 시작해요 하시면서 8962님 윤인숙님 여름하면 쿨이죠 해변의 여인 그렇죠. 백선미님 이제 슬슬 바닷가로 떠나고 싶어지는 여름입니다. 싹쓸이에 다시 여름 바닷가 신청해요 하셨고 6847님 여자친구 여름에 신청해요. 길 막히는데 상큼한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수정님의 노래 오늘 봄풀리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름하면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이 노래 신청하신 분들 꽤 많았습니다. 신랑한테 사귀자고 고백받던 그 여름의 바닷가가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바닷가에서 프로포즈 받으셨군요. 문성경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전용준님은 존 트라볼타 또 올리비아 뉴튼 존의 썸머나이트 생각난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세계적인 명곡을 또 보내주셨고 정경희님, 이은경님, 김은경님, 김현주님, 편지수님, 최수희님, 편지수님 이름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성아님 그리고 김환지님 윤인숙님도 주셨고 정한별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노옥부님도 여름아 부탁해 신청하셨고 오형균님도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생각난다 하시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플레이 마지막 곡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로 다시 찾아올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드디어 친구가 연애를 시작했다. 친구는 절대 아니라는데 40대 선물처럼 찾아온 첫사랑이 분명해 보인다.
1: 야, 나 진짜 아니야. 내가 설마 나이가 몇인데 연애 한번 안 해봤겠냐. 그냥 좀 길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 것 뿐이야. 우리 자기 전화 온다. 자기야, 나 친구들이랑 있지. 응, 잘 만났지. 근데 우리 자기 목소리가 왜 그래?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아, 만났다고 왜 문자 안 했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기, 야, 나 잠깐만 통화 좀 하고 올게.
0: 친구의 쩔쩔대는 모습을 볼 때면 저게 저래서 연애를 제대로 하겠나 싶다. 결혼해서 애가 둘씩 있는 우리들 앞에서 여자친구를 휘어잡고 있는 척 할 때마다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
1: 야, 아, 내 여친이 말이야. 나를 너무 좋아해. 연락 좀 안 했다고 바로 이렇게 전화 오는 거 봐봐. 어? 야, 우리 사진 하나만 찍자. 자, 다들 카메라 보시고 찍는다. 하하, 여자친구가 말이야,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거 맞냐고 자꾸 물어보잖아. 인증샷 보내라고 한 건 아니고 내가 보낸다고 한 거야. 아이, 진짜야?
0: 우리와 만날 때면 친구는 모든 대화를 여자친구로 시작한다. 만나는 장소도 같이 먹을 메뉴도 친구는 모든 걸 지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고 있다.
1: 아, 자기야, 우리...
0: 아, 아직 여자친구 안 나왔네.
1: 우리 이 차로 어디 갈 거야, 친구들아? 골뱅이인 집 갈 거야? 아, 여자친구가 골뱅이는 자기랑 먹자고 했는데 잠깐만, 나 통화 한 번만 해볼게. 여보세요? 어, 자기야, 나 친구들이 골뱅이 집 가자는데 가도 돼? 어, 먹어도 돼? 알겠어. 술은? 술은 마셔도 돼? 얼마나 마셔도 돼? 아, 그만큼? 오, 알겠어. 야, 여자친구가 먹어도 된대. 가자, 맛있겠다.
0: 아니, 내가 먹겠다는데, 우리가 먹겠다는데 왜 그걸 지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고 있나 싶다. 월드컵을 핑계로 조기 축구회를 다시 열어볼까 하고 연락했다가 친구의 말에
1: 뒷목을 아니 잡을 수 없었다.
2: 어? 축구? 어, 여자친구가 위험한 거 하지 말랬는데 주말에 시간이 되긴 하거든? 내가 여자친구한테 해도 되는지 먼저 물어볼게. 잠깐만.
0: 제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다가도 행복해 죽겠다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냥 헛웃음이 난다. 친구가 꿈꾸고 있는 미래가 꼭 현실이 되기를, 그거 하나 같이 빌어보는 그런 오후.

김현철의 연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최지성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먼저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우리 최지성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보내주셨는지 제가 전해드릴 건데 혹여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지성님 진짜 연애 초보인 것 같으셔. 우리 김수진님도 연애 초보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우리 경희님은 남자분 애쓰신다 흐흐흐 하셨고 아 저는 아까 어떤 분이 뭐라 그러셨더라? 우미숙님인가 살 빠지겠어요 콩디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 어떤가요만 오면 어떨 때는 1인 5역도 해야 되고. 해서 살 빠지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사연이 왔으니까 해야죠. 뭐가 돼도 해야죠. 4190님 크크크 뒤늦게 한 연애가 더 무섭네요. 그분이랑 꼭 결혼하셔야 할 텐데 진짜 결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조선희님 모지리네 크크크 하셨어요. 어디까지나 각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짜 피곤한 사람일세 하시면서 최은정님도 보내주셨고 김주희님 여친 보이인가 봐요 아이코야 하셨습니다. 이하나 이이님 확 잡혔네요. 우리 아들 보는 듯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주셨어요. 아드님이 그런가 보네요. 이건 여자친구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치 그치 자꾸 물어봐서 피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최지성님 진짜 여자친구가 자꾸 물어보는 걸 진짜 좋아하는 걸까요? 저도 요게 살짝 전해드리면서 궁금했는데 2735님 간지러운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셨어요. 정경희님 남자들은 여자친구 생기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나 봐요. 이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죠 우리 최지성님.

7205님, 저 오늘 축구가 위험한 운동인지 처음 알았잖아요. 여자친구가 위험한 거 하지 말랬다니. 크크크. 그나저나 사연자님은 연애할 때 안 그러셨나 봐요. 분명 그때 지금의 사모님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셨을 텐데 기억나시죠? 하셨습니다. 이분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죠? 그나저나 사연자님은 연애할 때 안 그러셨나 봐요. 분명 그때 지금의 사모님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셨을 텐데 기억나시죠? 하시면서 8205님이 보내주셨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저는 두 번 읽어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최지성님 지금 사랑에 푹 빠지셨습니다. 어찌됐건 이쁜 사랑, 건강한 사랑, 그리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사랑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게 행복하다면 뭐 어쩌겠어요. 그렇죠? 인기인님, 정말 콩디 연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로 듣는데 상상이 됩니다. 아, 근데 오늘 이 중간에 이 친구 우리 최지성님 캐릭터 생각하다가 전화, 여자친구한테 아직 전화도 걸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들 막 등장하고 막 이랬습니다. 여튼 오늘 최지성님 제가 선물 챙겨드렸고 노래 한 곡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의 난 사랑에 빠졌죠 준비했습니다. 이쁜 사랑하세요.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자,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364님, 어떤가요? 내용에 다른 친구들은 결혼해서 애가 둘씩 있다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소영님, 정확히 알려줘요, 콩디. 도대체 최지성님이 연애인지, 최지성님 친구가 연애인지.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떤가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최지성님이고요. 결혼해서 아이 둘이 있으신 분도 최지성님입니다. 그리고 최지성님 친구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한 연애 초보 여자친구에게 일일이 다 물어보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 이분이 최지성님의 친구분 사랑 예쁘게 하세요 했었어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셨을 텐데 제가 그걸 뺐어.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혼돈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9336님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늘 일하면서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저도 별명이 까만콩이에요. 까마신가 보네요. 까맣게 타기 좋은 여름이에요. 이향미님도 주말에 딸내미랑 신랑이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응원 다녀왔습니다. 딸내미는 준우승했습니다. 신랑은 초반에 탈락하고요.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전해주세요. 우승은 다음 대회에 또 다시 한번 도전하시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008하나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청주입니다. 입주 청소를 하고 계시대요. 세 명이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청소 뒤에 반짝반짝 빛나는 집들 보면 감동입니다. 더워도 재미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하셨고 정형구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김은지님, 9394님, 라라랜드에 방문하셨다고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셨고 마수정님 또 0000님도 라라랜드에 출석해서 잘 듣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방경희님 지난달에 취업한 아들 첫 월급날입니다. 저 때는 첫 월급 타면 부모님 빨간 내복 사드렸는데 요즘 세대는 뭘까요? 선물 말고 그냥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면 좋겠네요. 그런 마음만 받는다고 하고 쿨하게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어우 어머님 받으셔야죠. 방경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은 박성신의 한 번만 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우리 뒷집 남자 벌써 오셨네요. 저보고 방빼라고 앞에 계속해서 멋지게 워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알겠어요. 방 뺄게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퇴근길 교통량으로 곳곳이 혼잡합니다. 먼저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인데요. 앞 시간 가양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방화대교부터 여파받고 있고요. 반대쪽 반포대교 부근으로 온 4차로에 고장난 트럭이 멈춰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일산 방향 소래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여파로 인한 정체가 그대로 굳어지면서 안현분기점부터 송내까지 10km 어렵고요. 반대 판교 쪽으로는 일산에서 자유로 쪽으로 밀리고 노우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입장 부근에서도 조금 전 버스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안성부터 여파받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인제터널에도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행복이란 건강과 짧은 기억력이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배우 오드리 헵번이 남긴 말이라고 하는데요. 듣는 순간 오 맞지 맞지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고요. 부정적인 기억을 껴안고 계속 곱씹다 보면 내 마음만 괴로워져 행복과는 한 발자국 더 멀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오늘 하루 안 좋았던 순간이 있다면 레드 선 깔끔하게 털어내시죠.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맞습니다.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정말 월요일 출근하기 힘드셨을 텐데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아이고 용하십니다. 와 티파니에서 아침을 로마의 휴일 그쵸 오드리 헵번 전 세계가 사랑한 그 여배우가 이런 또 소박하지만 참 평생 마음에 두고 삼아도 좋을 만한 말씀을 해주셨군요. 건강과 짧은 기억력이 행복이다. 진짜 공감하죠. 아프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건강하더라도 이 기억 이 머릿속에 남은 이 정말 이 기억력 때문에 평화도 못 누리고 내가 무언가에 쫓기기도 하고 밤새 잠을 뒤척이게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휘발되는 그 기억력 이게 참 좀 더 나은 내일을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내일을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지 않나 진짜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행복은 뭘까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는데 김혜미님 네잎 클로버 행운만 찾느라 새잎 클로버 행복은 지나치죠. 행복은 평범하고 늘 가까이 있던 거. 그렇네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안송이님 인디 얼굴에 잘생김 묻었어요. 얼른 닦으세요. 아니다 닦지 마세요. 예. 예, 행복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네요. 좀 보이는 라디오 살짝 또 가까워지니까 우리 스튜디오님들께서 아유 뭐 볼 게 있는 얼굴이라고 이렇게 또 좋아하시면서 아이고 진짜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껴주시는데 참말로 진짜 행복합니다. 김보경님 그치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는 게 좋죠. 힘든 기억은 나만 손해잖아요. 스트레스는 안 받게 아니 덜 받게 그쵸 안 받을 순 없어 스트레스나 그 좋은 스트레스도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생각한다는 거 뭔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스트레스로 저기 다가올 수도 있고 예. 그래도 아닐 수도 있고 이러는 건데 맞아요. 빨리 잊는 게 참 좋죠. 제가 좀 스포츠 좋아해서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야구를 뭐 예를 들면 하루하루 경기가 시작되는데 하루 너무 실수해서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졌다 이걸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 소위 이제 선수들이 슬럼프,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기간, 그것이 길어진다고 하죠. 훌훌 털어버리고. 그래서 성격 따라간다고도 해요. 참, 예, 좀 무던하고, 아이, 뭐, 그게 뭐 어쩌라. 아유, 괜찮아.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 선수들이 훨씬 더 성적이 좋다고 하죠. 성적이 좋다고 하니까 또 너무한다. 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봅니다. K3003님. 굳이 조각의 기억을 맞추는 버릇이 있는데요. 오프닝 노래 흘려보내고 레드썬 해야겠습니다. 아, 공감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 내가 몰랐던 걸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아, 몰라도 되는데 괜찮은데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그걸 굳이 알아야겠다고 약간 파고들면서 막 예, 천착하는 그 기간 요게 이제 내 행복을 내가 깎아먹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기 재밌는데 계속 이런 얘기만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밌게 좋은 음악과 함께 생방송으로 좀 유쾌한 얘기 좀 많이 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행복이죠 뭐. 예. 자 스테인 출석 체크 곧 이제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여니까요.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연 소개되면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당연 양만은 유동굴빙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신인류의 사랑님께서 청해 주신 미스 A의 Bad Girl, Good Girl 이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추석 체크 드라이빙 포인트에 좀 많이 남겨주세요.

뭘 하고 계시고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그곳의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날이 조금 흐려도 6008님 작은 시골 마을 면천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공가희입니다. 어제 또 봄 면천 축제에서 스위스로 공연을 정말 신나게 봤어요. 해가 뜨거운 2시였는데도 관객과 호흡하면서 무대를 즐기시더라고요. 내년에도 또 봄 면천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인디 또 아유. 예, 어제 저희 공연 보신 우리 6008님 거기에서도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홍보를 했거든요. 일단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셨네. 고마워요. 또 가고 싶어요. 아이고, 제가 당진의 아들 아니요. 제가 진짜 면천면 죽동리 아들이요. 아이고, 어설프게 따라했다. 그래요,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7270님 아, 종강에서 행복 두 배입니다. 꺄! 종강에서 종강이네. 종강 맞다. 그 시기가 됐네. 아, 그럼 뭔 걱정이에요. 엄청 좋겠는데요. 7354님 구로동에서 출발해서 신길로 가고 있는데요. 구로동은 바지가 젖을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신길은 해가 쨍쨍합니다. 참 서울도 참 넓어요. 아, 오늘도 비가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뭐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엄청 뭐 돌풍을 동반한 막 그런 예, 그런 지역도 있고 전혀 아닌데 한 지역도 있었는데 오늘까지 그랬구나. 기단이 이렇게 불안정해가지고 그랬나 봅니다. 아이고 얼른 말리셔야겠다. 아이고 퇴근길 힘들게. 3086님 남편이 데리러 와서 신나게 집에 가는 중입니다. 꽉 막히는 퇴근길에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건 아이고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네요. 신이 난 제가 특별히 치킨을 쏘기로 했습니다. 되게 저기 훌륭하시다. 예, 우리 사장님 3086님께서 치킨을 하사하신답니다. 야, 편안하게 상석에 앉아서 가시는 중입니다. 자, 사연 소개된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REF의 마음속을 걸어가 였습니다. 자, 김수현님이 중학생 아들이 축구하다가 다쳐서 그래요. 깁스하고 물리치료 받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공을 차야 되는데 골대를 찼다고 하네요. 읽자마자 아파. 아시죠? 축구 좀 하시는 분들. 아, 얼마나 아팠을까. 아들아 그만 다치자 했어요. 아이고, 김수현님. 아드님이 공격수네. 그죠? 수비수가 공을 걷어내려고 그러다가 찼을까. 하여튼 축구를 좀 잘하시는 아드님인데 그냥 골대를 차가지고 그냥 동영상 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깡 소리가 났겠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너무 다치셨다니까. 저 옛날에 군대에서 농구하다가 다쳤을 때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소름 돋는 거 있잖아요. 너무 아팠을 것 같아서. 깁스하셨으니까 치료 잘 받으시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그리고 박민선님, 이 와중에 아까 그 부부 사연, 무슨 치킨 드시려나 이런 거 궁금한 먹장이 쓰드인입니다. 인디는 무슨 치킨 좋아해요? 아, 무슨 치킨 얘기 나왔었나요? 아, 남편이 데리러 와서 그러면서 자기 치킨 쏜다고? 그걸 그새 까먹네. 이렇게 정말 먹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랬구나. 그러게 무슨 치킨 드실까? 진짜 궁금하네요. 아, 진짜 영혼이 없었다, 방금, 그죠? 저는 후라이드 치킨. 아, 스테인들은 항상 아시잖아요. 저는 언제나 그 민짜, 기본, 오리지널, 요런 거, 네, 좋아해요. 생각보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정말 보수적이더라고요. 진짜 관성의 동물이야. 변화를 싫어해. 내가 하는 건, 내 취향은 항상 그 기본적인 거. 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 후라이드 아니면은, 양념 요 정도. 무슨 간장치킨 뭐 무슨 바사삭 뭐 뿌리는 뭐 이런 것 어우 저는 아니더라고요. 도움 안 되죠? 예, 참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소개된 분들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전혜원님께서 대학교들은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종강이에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저는 기말고사 끝나고 항상 저 계절학기를 다녀서 방학이 없었어가지고 이 말씀 한번 더 드려봅니다. 에? 그러니까 1년 내내 공부하는 거지 저는. 예. 공부 열심히 했어요. 예. 자,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가 펼쳐질 겁니다. 자, 오늘 키워드를 알려드릴 테니까 스틴 주목해 주시고 적합한 노래 추천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유인음악 가게 키워드는 파밤. 받고 싶은 거입니다. 와, 받고 싶은 거. 우리가 이제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받고 싶은 거 많죠.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뭐 용돈, 월급 빨리 받고 싶고, 선물, 예. 꽃 선물도 받고 싶으시는 분들 많고, 박수, 아, 박수, 응원, 사랑, 이런 것 많다. 그리고 당장 택배도 받고 싶죠. 예, 정말 수두룩하죠. 누구에게 뭘 받고 싶으신지 이 노래와 엮어서 한번 보내줘 보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연경님께서 상암동의 자동차 검사소에서 예약 검사 기다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1번 라인 대기 중이에요. 다 끝나면 영화 보러 가려고요. 저녁은 팝콘으로 하면 되겠지 싶네요. 인디. 와, 하루가 딱 지금부터 이 시간이 그려진다. 그렇네. 자동차 검사 잘 받으시고 꼭 계획대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들려주세요 했거든요. 이 노래 선물을 받고 싶은 분들이 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노래 신청하신 분 또 한 분 더 고소라님이십니다. 고소라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이에요. 항상 잘생기셨어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신청할게요. 꼭 듣고 싶어요.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이에요. 사랑해요 하셨어요. 3학년. 대학교 3학년의 글은 아닌 것 같고 초등학교 3학년 같습니다. 그랬어요? 제 잘생겼다고 좀 칭찬해 주셨어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아유, 잘 모르겠다. 한번 들어보고 저도 연습해 볼게요. 이 노래를 1151님, 김수민님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군요. 자, 비로소 듣습니다.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들려드리고 제이워크의 Suddenly까지 들으신 다음에 받고 싶은 거 한번 들으러 가봅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 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지금 이 시간 노래 선곡되고 배달음식 교환권 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또 어떤 것들을 받고 싶으신지 사연 만나봅니다. 넌 언제나 9293님이요 올해 사귀고 내년에 받으면 딱인데 유유 되게 야심차셨다. 예. 홍지호의 프로포즈.

와, 손문호님께서, 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 오늘 너무 더워서 더위 먹은 것 같아요. 시원한 맥주와 땅콩 먹고 싶네요. 쿨해, 맥주와 땅콩. 자, 이렇게 유일음악가게 참여 가능합니다. 특히 처음 오신 새싹 청취자를 우대하거든요. 선곡 채택에 선물까지 드리는 스팀 꿈나무상이 있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성아님께서요, 동방신기의 허그요,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날 폭 안아줄 사람 어서오세요 하셨거든요. 저는 방송 중이라 못 가겠어요.

우와, 스드윈 올 때마다 인디 대문 사진 때문에 유난히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새 차. 인크레더블과 타블로와 진우션의 오빠 차 신청합니다. 우리 문시은님 드리고 싶다.

0: 오빠차까지 듣고 왔습니다. 받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유인음악가게 진행해봤습니다. 들으시면서 0522님이 아까 그 허그 그 거절에 오 인디는 빈말을 안 하는구나 했는데 새 차는 주고 싶다고요? 크크 알다가도 모를 인디 오 드리고 싶죠. 드리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죠. 예전에 뭐 이제 라디오가 좀 이렇게 막 선물도 아파트 드리고 막 차 드리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막 그럴 때면 저는 드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안 못 드리니까 허언하진 않아요. 약속하지 않거든요. 진짜 위로해 드리려고 허그 껴안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생방송이라 갈 수가 없어. 진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죄송하지 계속. 자. 이렇게 유인음악가게 자 오늘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은 스윗드라이브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셔야지 선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꿈나무상 받으실 새싹 주인공은 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5: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정호진입니다.
1: 오늘 유인음악가게 주제 받고 싶은 것에 대한 오늘의 새싹 쓰인 꿈나무상의 주인공은 정한별님이십니다. 예, 와. 아, 월요일부터 야근 중인데요. 스윗드라이브에서 제 노동요 좀 들려주세요. 너무 듣고 싶은데 가능하려나요? 하시면서 슈가가 피처링한 이소라의 신청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뭐 예전처럼 아파트, 자동차, 뭐 유럽 여행권 이런 거 못 드려도요. 진짜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청곡은 들려드릴 수 있고요. 받아주세요, 제발. 예. 하루에도 많이 들려드리고 못 들려드리면 또 주말에 신청곡 하이웨이에서 들려드립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별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노래 들으시고 우린 2부에서 또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곳곳으론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반포대교 부근에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4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이후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요금소에서 수원까지 10km 지나기 어렵고요. 반대쪽 안성분기점에서 휴게소 쪽으로 밀리고 기흥에서 수원까지 가다 서다 반복합니다. 이후 판교분기점 부근 주춤하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초에서 반포 사이로는 사고 있습니다. 5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일산 방향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시흥에서 송내까지 7km 어렵습니다. 더 지나 노오지 분기점 5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용,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안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저녁 생방송 2부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으론 와 제가 이렇게 DJ석에 앉아서 이렇게 뿌듯했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충만하고 진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원님이요. 조금 큰 곳으로 가야 하는데 점점 더 오르는 아파트 가격 노력 많이 해야겠네요. 내가 나에게 주고 싶은 그 아파트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신청해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인디는 이렇게라도 아파트 노래라도 들려드리면서 아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아 게시판에서 많이들 즐거워하시네요. 아 PD님의 센스 그렇네요. 우리 경원님 진짜 노래로 한번 유쾌하게 웃으시고 꼭 예, 바라는 꿈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2부 시작되었으니까 저의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 예, 곧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이 준비되어 있죠. 두고두고 기억해주고 싶은 이야기 깔끔하게 그냥 털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장면들까지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완병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요. 스비드박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반, 여러분의 센스가 반, 두 반쪽이 만나 비로소 하나가 되는 시간. 스비두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두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바나나 우유 쿠폰 나쿠나쿠 바나쿠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바퀴 서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투바투의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였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노래였습니다. 자, 도착한 문자 보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박민서님께서 한경일의 내 삶의 반? 그쵸. 두 반쪽이 만나 비로소 하나가 되는 시간이라고 했더니, 그래서 김보라님이 그 밥을 반만 먹으라도 노래 있지 않았나요? 하면서, 예, 내 삶의 반. 이거 사연 속에 제가 그래서 반으로 줄게. 깊은 사랑이 죄라면 반으로 줄일게. 이러면서 이제 예, 했던 그 애드립이 생각이 나네요. 그거 아니었고요. 예, 잠깐만요. 이걸 해야 돼요. 네, 아니었어요. 자, 정미연 님이 세상에나 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막 뒤져봤어요. 뭐라고 더 적으셨나? 뭐, 막, 없는데 없어. 아마도 그 저의 허밍에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저도 오늘은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피디님, 작가님, 이 자유롭게 허밍 자유롭게 이렇게 써주시고 가사를 네 줄은 부끄러워. 두 줄 정도만. 기니까 약간 계속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내가 막 그 스테리삐리삐리삐리삐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물론 이제 길게 들려드리면 도전하시는 분들이 아 이 노래구나 아, 예 여러분들의 그 문자 촉진을 위해서는 좋은데 부끄러웠어요. 자, 박나영님 월요일부터 수고 많았으니까 집에 가서 맥주 한 캔 빠라삐리뿌. 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스캣이에요. 스캣. 그냥 스캣하다가 우연하게 스타리 피리포 이긴데 빠라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어쨌든 맥주 한잔 하세요. 허승희 님도 설명을 듣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을라나. 세상에나 마상에나.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자,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 정답곡 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노래였죠.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답은 그래서 2-2의 1과 2분의 1이었습니다. 예, 정말 저의 부끄러움 덕분인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요. 예, 그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2-2의 1과 2분의 1, 예, 1과 2분의 1 대분수죠. 요거를 좀 수학적 지식이 있는 분들 2분의 3으로 적어주셔도 정답 처리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그런 분이 안 계셨어요. 그런 재치는 없으셔가지고 그냥 1과 2분의 1, 2-2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자, 당첨자 2-2의 1과 2분의 1 무슨 인도 노래 같아요. 뱀 나오겠어요 하신 오현규 최고님 축하드립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예, 이렇게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럼 됐습니다. 강력하다 빠라삐리뽕 정답 2-2 1과 2분 1 하셨습니다. 7314님 축하드립니다. 맥주 한잔 하세요. 그리고 반쪽 춤이 떠올라서요. 저도 모르게 따라했어요 하신 김봉수님도 축하드립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셨어요 봉수님? 저도 반쪽 때문에 할 때 고개 반 탁 접었었는데 네, 기가 막혔죠. 너무 빨라서 못 보셨나? 그리고 2-2 1과 2분 1 삐리뽕을 그렇게 귀엽게 하기 있기 없기 늘 듣기만 하다가 인디 허밍에 빠져서 감탄만 하다가 콩을 가입하고 정답을 보내봅니다 하셨어요. 영광입니다. 잘 오셨어요. 김남경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진짜 점점 늘어가는 우리 스드인들의 예, 정말 행복합니다. 자 2-2 1과 2분의 1 맞춰주신 2분 네 분, 여기에 여섯 분 더 모셔서 총 열 분께 바나나 우유 쿠폰 나쿠나쿠 바나쿠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선곡표가 있어요. 거기에 올려놓겠고요.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 하시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본문에다가 글쓰기를 통해서 올려주세요. 자, 정답 꼭 듣고 오죠. 2-2의 1과 2분의 1.

투투의 1과 2분의 1, 오늘 스비또바 퀴즈 정답곡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날로 재미를 더해가는 스비또바 퀴즈. 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4756님이 어제 스위스로 당진 면천 읍성에서 하는 또봄 면천 오셨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네, 거기에서 말씀드렸죠. 기억하시고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좋은 시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4756님께도 시원한 커피 한잔 제가 쏠게요. 진짜 고맙거든요. 그리고 0966님, 나이 먹으니까 남편한테 꽃 한 송이라도 받고 싶네요.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아휴, 그러니까 받고 싶은 거 이렇게 사연 쓰다가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아휴, 저희가 우리 꽃은 못 보내드리죠. 아파트만큼이나 예전엔 참 많이 꽃도 보내드리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화원도 막 세팅해드리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못 보내드리니까 0966님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시라고요. 저도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듣고 계시는 남편님들, 예, 요런 마음입니다. 예, 마음만 항상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표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남편 대표로 남자 대표로 대답해드렸습니다. 윤미라님, 저는 어깨를 받고 싶어요. 남편의 어깨예요. 예전에 소파에서 잠이 들면 남편이 어깨로 이렇게 받쳐주곤 했는데 이제는요 샥 빼버려요. 놀랬나? 왜 뭐? 어, 뭐야 뭐야? 하면서 빼는 거야? 뭐야? 다시 그 넓고 튼튼한 어깨 받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우, 미란이 너무 귀여우시기도 하다. 그러게, 예전에는 참 하루가 멀다 하고 나밖에 모르면서 진짜 내가 뭐 좀 하려고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막 이렇죠. 근데 참 이렇게 싹 빼버리면은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막 쿵 뭐 이마 아야 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위험하게 그렇게 싹 빼버리신다 진짜 그죠? 너무 길게 얘기를 해드리는 건가요? 예, 어쨌든 요 들으시는 남편분들, 예, 넓고 튼튼한 어깨 항상 갈고 닦으셔가지고, 예, 손질하셔서 마마 대령했사옵니다 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넓고 튼튼한 어깨 없다고요? 예. 그러면 좀 안타깝네요. 내 작은 어깨 위로 난 너를 언제나 힘이 되도록 너를 따스한

나를. 여기 가사 중에 내 작은 어깨 위로 난 너를 있죠. 그 파트 저니까 거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어깨가 좀 좁아서. 얼른 도망가야겠다. 자, 2643님이 신청하신 데이식스의 예뻤어, 그리고 김민수님이 신청하신 10cm의 그라데이션 들으시고 우리 스튜디오들의 오늘의 장면 다시 만나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0081님 14년 만에 경력 보유 여성으로 오늘 첫 출근을 하고 퇴근하는데요. 세상에

봐줘서 고맙고 예나도 잘 우리 엄마 출근하는 것도 또 이제 응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응원하는 식구들 참 이쁩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7270님 인디 저 어제 상견례 했어요. 깍! 연애 8개월 만에요. 근데 말 많은 양가 아버님들 덕분에 3시간을 넘게 식사를 해서요. 양가 어머님들은 이를 꽉 깨무시고 아주 저랑 남자친구는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크크, 큰일 하나 잘 끝내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 결혼은 아직 11개월이나 남았지만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가 끊이지 않고 시간에 시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건 잘 맞고 서로 좋아하고 처음 뵀는데도 그만큼 뭉쳐야 할 가족들이었네. 다행이다 싶으시죠? 맞습니다. 남은 결혼식까지 준비 잘 하시고 더 친밀하고 돈독해지셨으면 좋겠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6397님 조카가 선물 준비 중이니까 방에 들어오지 말라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을 기다린 선물인데 꼼꼼하게 잘 그렸죠. 구두 신는 걸 보여준 적은 없는데 구두까지 신겨준 초등학교 1학년 다인이 고마워. 아 이모 사랑해 하면서 이모를 그려주셨는데요. 진짜 만화 속 주인공처럼 진짜 야무지게 색칠까지 하고 아 이렇게 구두까지 이쁜 빨간 구두인가요? 예. 옆에 풍선도 데코레이션으로 그려서 재주가 많은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다인이 6397님 우리 이모뿐만 아니라 이 삼촌까지도 웃음 짓게 하는구나. 아 부럽다. 그리고 9301님 인디 오늘은 저희 커플 결혼 2주년입니다. 6월 11일에 만나서 함께한 거로는 11년째네요. 주말에 미리 당겨서 평창으로 여행 가가지고 별을 보고 왔습니다. 용기 슬기 커플 쭉 행복해라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밤하늘에 평창에 가서 진짜 도시에서는 구경도 못할 빼곡하게 별이 빛나는 하늘의 사진 그냥 막 찍었는데도 저렇게 선명하게 찍혔네요. 네. 저희에게 보내주셔서요. 저도 보이는 라디오 올려두고 함께 축하 마음 갖고 있습니다. 용기 슬기 커플이시군요. 오 기기기자로 끝나는 말은 용기 슬기 결기 여기 축하드리기 와 행쇼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제주도의 푸른 밤 원곡으로 들었습니다. 최성원의 원곡 제주도의 푸른 밤. 와, 전 진짜 많이 리메이크가 된 노래인데 저도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최고인 것 같아, 최고. 우리 들국화 최성원 선배님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오늘의 장면 만나봤고요. 3488님이 당진의 아들 인디. 예, 어서오세요. 어제 인디 덕분에 또봄 면천 축제도 알차게 즐기고 고소한 콩국수도 먹고 스위스로 공연으로 눈호강 귀호강까지 선물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차에서 내려서 인사까지 해주셔서 감동 100배였네요. 인디 부부스드인 왔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했어야 하는데 말문이 턱 막혀서 얘기를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우리 남편도 인디 엄청 좋아하는데. 아, 그러셨군요. 혹시 3488님이 제 기준에서 제일 오른쪽 끝에 양산을 들고 계셨고 남편분이랑 이렇게 부부였어요. 그분이신가. 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주저주저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못하셔서 좀 더 이야기 나눠드리고 싶고 이랬는데 좀 짠했어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멀리서 또 오셨을 텐데 그 땡볕에서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488님께도요 커피 한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네. 네, 고맙습니다. 연예인이라고 또 선글라스 끼고 다니죠 인디. 예. 티를 좀 내니라고요. 아니면 너무 그냥 도서관 가는 목장이어가지고. 네, 문선영님은 오늘 월급날이라 기분이 업입니다. 현실은 비록 월급이 제 통장에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그래도 행복한 퇴근길입니다. 저녁엔 좋아하는 치킨 한 마리에 캔맥주 하려고요. 모든 직장인 파이팅! 아, 그렇네. 말씀하시니까 알겠네. 15일이네.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버시고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데 참 성에 안 차죠. 그래도 알뜰살뜰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애쓰시는 우리 스드인들이 너무 애처롭습니다. 우리 직장인분들 화이팅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푹 쉬셔야 됩니다. 예, 내 몸 혹사시키지 않게 잘 관리하십시오. 자, 오늘의 장면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 그리고 2748님이 신청하신 다비치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의 호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0: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저녁 생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어떤 글이었는지 기억 남으세요? 행복이란 건강과 짧은 기억력이다. 이게 오드리 헵번이 남긴 말이라고 해서 너무 공감했잖아요. 저는 그 오늘 방송 들어오면서 우리 앞에 라라랜드 이본 DJ가 이렇게 막 잠시 이제 막 저한테 빨리 방 빼라고 그러네요 하면서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해 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의자가 지금 평소에 앉던 의자 처음으로 지금 빨간색 의자에 앉아봤거든요. 이게 이분 DJ가 뽀니 누나가 이거 한번 앉아봐. 저거는 그동안 앉던 건 너무 사장님 의자잖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기분 전환할 겸 이렇게 앉아봤거든.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하고 아, 더 기분이 뜨고 이런 사소한 거 하나에도 참 사람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느낀 또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 누나 이본 DJ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손영웅님께서 청해 주신 MSG 워너비의 상상 더하기 남겨놓고 갈게요.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익산과 완주 일대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이 부근을 지나는 익산 장수고속도로에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는데요. 사고 나지 않도록 충분한 감속 운행 부탁드립니다. 저녁 시간에 접어들면서 퇴근길 정체는 대부분 풀려갑니다. 먼저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램프에서 홍은램프 쪽으로는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3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홍지문 터널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에서 서초까지 서행하고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쪽으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 천안분기점 갓길에선 고장난 승용차 처리하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아직 6km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일산 방향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5km 정도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KBS.
6: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K자만 붙으면 불티나게 팔린다. 요즘 세계 마케터들 사이에 공식이랍니다.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 이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 같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외국에서 한국 문화 찾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지구 반대편 작은 도시에서도 김밥과 라면, 김치, 떡볶이를 팔고 거리에서는 한국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드라마를 보고 우리말을 배운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한 나라의 문화가 사랑받는다는 건 단순히 상품이 많이 팔린다는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에 웃고 무엇에 울며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됐다는 뜻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음악은 한 나라와 그곳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정직한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노래를 따라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걸어가 보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콜드플레이 BTS My Universe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6월 15일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해외여행을 좀 길게 갈 때는 뭐 김치, 컵라면, 뭐 고추장, 예, 뭐 이것저것 양념들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갔죠. 예, 다른 나라에서 우리 음식 찾기가 워낙 힘드니까요. 예. 근데 요즘은 세계 어디를 가도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진짜로. 예. 한국 제품을 쉽게 살 수가 있고, 한국 식당도 어렵지 않게 또 찾을 수가 있죠. 그 한국 식당을 찾아서 들어가면 맛을 보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게 떡볶이라고? 이게 김치찌개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여기 한국에 있는 것만큼 맛있어요. 예, 여기서 파는 만큼. 와, 예, 그렇습니다. 자, 월드컵 개막식 같은 커다란 세계 무대에서 뭐 우리말 가사가 울려 퍼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예, 문화, 아, 또 그 중에서도 음악은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오래된 언어라고 하던데 오늘도 그 언어를 따라서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상진 씨가 K라디오. K라디오. 예전보다는 그래도, 예, 이게 앱이 있어서 아마 외국에서도, 우리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신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한국어 공부. 예. 예. 저희 방송도 아마 외국인들이 들을 수도 있죠. 예. 앱으로. 최홍준 씨, 저도 가게에 외국인이 많이 오는 한식집이라 K푸드로 많이 홍보한답니다. 아, 알다마다요. 예. 진짜. 2129님, 전 K하면 KBS가 먼저 떠올라요. 사장님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단순해서 그런 걸까요? K 맞죠? 저희가 이 코리안이거든요. 그 K 맞습니다. 예.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예, KBS. 유경희 씨, 굿 이브닝입니다. 살살 부는 바람이 밤 산책을 즐기게 하네요. 음악 맞아요. 바로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음악은 세계 모든 이들을 연결해 주는 것 같아요. 첫 곡부터 함께합니다. 좋고, 우윤미 씨, 콩으로 처음 인사드려요. 예, 반갑습니다. 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예, 생방송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와 케이크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양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고티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5일 월요일 밤이고요. 생방송입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영선 씨, 강아지랑 산책하는데 하늘과 바다가 너무 이쁩니다. 사진이 다 담지를 못합니다. 와, 진짜 예쁘네요. 사진도 어느 정도 담았습니다. 근데 실제 가서 보면 훨씬 더 멋질 것 같아요. 와, 잘 찍으셨는데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오, 5331님, 토요일에 감사하게도 준비해 주신 초대장으로 와이프랑 뮤지컬 헤이그 잘 보고 왔습니다. 좌석도 항상 원하던 자리가 돼서 예, 너무 편하고 집중해서 감상했습니다. 평소 저녁에 아내가 라디오를 켜놓아도 흘려들었는데 이제 좀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도넛과 커피도 맛나게 먹었습니다. 간만에 데이트 풀코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아이들 빼고 둘이 데이트하였네요. 항상 행복하세요. 네. 부탁받고 올리셨습니까? 좀 올려야 되거든? 감사 후기를? 좀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고 오셨다니, 예, 다행이네요. 예. 아, 지난 주말에 많이 보셨군요. 예, 예. 그 13, 아, 12, 13, 14. 예, 요렇게 이제, 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다들. 윤미라 씨, 오늘 오후에 몇십 년 만에 상주에 사시는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님, 그리고 형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내일부터 서울 관광과 맛집 투어를 가야 할 텐데 날씨도 너무 덥고 아이디어도 없고 막막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라 뭐 좋은 의견 없으세요? 예. 시원한 곳 중심으로 다니시면 되죠. 뭐 쇼핑몰. 예. 그런데 가시면 되죠. 그리고 뭐 조금 시원해지시면 조금 시원해지면 그때 저기 예, 뭐 고궁 같은데 야간 개장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낮에는 아유, 돌아다니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시원한 곳으로 예, 가시기 바랍니다. 5536님, 아내랑 낚시 왔는데 예, 노을이 너무 이뻐요. 물론 아내만큼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잠깐, 근데 유영선 씨가 보내신 사진하고 5536님이 찍으신 사진하고 같은 곳인가? 좀 비슷한데요? 약간? 아닌가? 제가 좀 잘못 본 건가요? 아,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 서로 아는 분은 아니시죠? 예. 아, 7781님, 여기는 천안인데요. 집 앞 산에선 며칠 전부터 소쩍새가 울어요. 기가 막히게 해마다 이맘때면은 꼭 들려오는 소리인데 들을 때마다 너무 반가워요. 소리가 들리면 냉큼 나가서 산 주변을 삥 돌며 어린 시절을 추억합니다. 예, 아, 소쩍새 울 때 됐죠. 예. 모네스킨의 Back In, 예, 신청을 하셨습니다. Red Hot Chili Peppers의 Higher Ground까지 두 곡이에요.

Red Hot Chili Peppers, Higher Ground. 예, 방금 들으신 곡이고요. 그 전에는 Måneskin Baggin, 예, 7781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안성의 정준덕 씨, 아, 아침에 이 Baggin 노래 듣고 싶어서 아들한테 300원 하는 노래 찾아달랬다. 혼났어요. 정확히는 300원이 아니고 300인이죠. 300인. 300명. 예, 인상적이긴 하죠. 예, 첫 소절이. 아니, 왜 혼내? 모르면 좀 찾아주지. 어, AI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예. 다음부터는 아드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0564님, 남편이 올 봄에 30년 직장 생활에 정년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잔소리가 어찌나 많은지 대답을 안 하면 혼자서도 대답하고 말해요. 앞으로 어떻게 잘 지내야 할지 나름 걱정입니다. 지금도 남편은 거실에서 TV 보고 있고 전 강변에 운동 나왔어요. 답답합니다. 유유. 평소 때도 말씀이 좀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은 원래 말씀이 평소 때 많으셨던 분들은 상관은 없는데 말씀이 없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예, 많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대답을 안 하면 혼자서 대답하고 말해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대답이 없으면 아 그렇구나. 그거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밖으로 좀 이렇게 나가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0564님은 보니까 이렇게 함께 하실 마음은 지금 당분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아, 이거 예. 아. 3953님, 주말 동안 무리했는지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월요일 하루 종일 골골댔습니다. 저녁 먹고 나니 이제 좀 정신이 드네요.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끙끙대다 보니 하루가 삭제됐어요. 여름 감기 쉽지 않네요. 건강 관리 잘해야겠어요. 예. 감기도 많이 걸리시고 요즘 보니까 또 인후염이 또 예,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마 약간 냉방병 예. 거기서도 좀 기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정숙씨, 초이 아들이 오늘 학원 끝나고 2시간 넘도록 연락이 안 돼서 정말 걱정했어요. 연락도 없고 집 전화도 받지 않으니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다행히 친구와 놀고 있었다는데 부모 마음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참에 핸드폰을 사줘야 하나 고민도 됩니다. 아직 퇴근길인데 집에 가서 아이와 연락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보려고요. 맞아요. 이거는 예,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이제 뭐 연락 안 하고 어디 간다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안전 문제도 걸린 거니까. 알렉스 워렌의 오디네리 신청하셨습니다.

올리비아 딘 다이브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5일 월요일 밤입니다. 생방송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현주 씨, 저 오늘 처음 왔어요. 기대 만땅.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4263님, 천안에서 학교 다니는 딸내미 오늘 생일입니다. 요즘 졸업작품 전 하느라 정신없는 딸. 엄마가 많이 사랑해. 예. 아, 졸업작품. 뒤집어엎듯 하는군요. 예. 어떤 뭐 디자인? 약간 예술 쪽 전공을 하나 보네요. 예, 졸업작품이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9606님, 저녁에 자주 듣는데 문자 처음 합니다. 예, 강원도 놀러와서 불멍 중인데 라디오 같이 들으면서 있으니 너무 분위기 좋아요. 산바람 때문에 장작불 앞에서도 덥지 않고 따뜻합니다. 히히, 좋은 밤 되세요. 와, 캠핑을 하시나 보군요. 예, 불멍 중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강원도 어디로 가셨는지. 아, 지금 강원도는 밤이 되니까 예, 확실히 바람이 좀 차지던데요. 예, 진짜. 예, 달라요. 바람이. 다르더라고요. 아, 행복한 시간 네, 보내시기 바랍니다. 9606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56님,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오늘따라 아기들이 얼마나 우는지 종일 안고 달래고 시간 맞춰 분유 주느라 정신없이 일하고 퇴근하니까 정성 가득한 엄마표 저녁밥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달달한 조각 케이크와 아메리카노 준비하셨단 말에 눈과 귀가 번쩍 뛰어 살포시 문자 넣어봅니다. 예. 조각 케이크 드린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그냥 커피 쿠폰만 드린다고 그랬는데 생일이세요 혹시? 456님 저희 생일 때만 좀 가거든요. 에이, 기분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애쓰시네요. 4956님한테 예,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씨가 신청하신 라우브의 Paris in the Rain 그리고 스티븐 산체스 Until I Found You.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청취자 김민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퀴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의욕, 행복, 즐거움, 기억 등 뇌와 감정의 다방면으로 관여합니다. 적당하면 활력소가 되지만 숏폼이나 게임 도박처럼 자극적인 것에 빠지면 충독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이것 중독에 빠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예, 네토 허니의 Whatcha Gonna Do For Me를 잘 들어보세요. 어쨌거나 도파민.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도파민, 2번 엔돌핀, 3번 세로토닌.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골뱅이.
3: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Net the Honey, What You Gonna Do For Me 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도파민입니다. 퀴즈 아이디어 제보해주신 김민지 씨한테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퓨파의 하우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밤 9시를 앞둔 지금은 대부분의 구간 흐름 원활하고요. 고속도로는 야간 작업 중인 곳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전 구간에서 수월하고요. 반대 부산 방향 망향 휴게소 부근에서 야간 작업 중이라 3, 4차로 막혀 있습니다.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세종부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용인분기점 진출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선산 부근에서 2차로를 막고 작업 중이라 2km 구간 정체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북부와 호남 내륙 그리고 제주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

0: 사쿠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네, 필 콜린스 스튜디오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5998님, 네, 우연히 들었는데 좋네요. 퇴근길 위로가 되네요. 다행입니다. 6185님, 낮에는 엄청 더웠는데 지금은 산책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음악 감사드립니다. 1652님, 저희 딸도 오늘 생일입니다. 엄마는 상호 아저씨 라디오는 매일 들으면서 이런 날은 왜 문자 하나 안 하냐며 자기 생일 축하 문자 나오면 사춘기 짜증 좀 덜 부린다고 합니다. 지금 중3, 저 살려준다 생각하시고 꼭 소개해주세요. 아, 중3 할인입니다. 할인아 생일 축하해, 사랑한다. 사춘기 이제 스톱하자. 예. 스톱하자고 스톱이 됩니까? 그러면 참 좋겠네요. 아, 진짜 힘듭니다. 저 1652님한테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커피와 케이크 쿠폰 드린다고 얘기했었네요. 참. 이해하세요. 예. 뭐 어쩔 도리 있겠습니까? 저도 뭐 사람인데. 자, 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듣고 싶은 밥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5: 토익은 해클.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팝.

3353님이 신청하신 BGS You Win Again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사연 쓰지만 날마다 듣습니다. 여긴 전라도 광주예요. 정연정 힘내라고 말해주세요. 아유 힘드시군요.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면

뭐 힘이 나실까요? 0230님, 아, 저는 중학교 수학선생님인데 오늘은 처리해야 될 공문들이 어찌나 많은지 월요일부터 야근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아이들 단원평가 시험이 있어서 문제도 출제해야 되는데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도 스트레칭 크게 한번 하고 커피 한잔 타서 다시 일에 집중하려고요. 그런 날이 있죠. 아유, 예. 선생님들 가르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또 그 외의 업무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예. 0230님한테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72님, 2박 3일 울릉도 독도 갔다가 어젯밤에 도착했는데 오늘 아침에 운동 갔다 왔을 때는 안 피곤했는데 지금 피곤이 밀려오네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공해 없는 곳에 있으니 머리가 맑더라고요.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잘 쉬다 왔습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뭐 좀 피곤하시긴 하셔도 언제 또 이렇게 맑을 때 울릉도 독도 갔다 오시겠어요. 예.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예, 독도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면서요. 예. 덕을 쌓으셨나 봅니다. 8176님, 여기는 경기도 성남인데 오늘은 저희 지역 청년회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한 전기수리 및 집 보수공사로 다녀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제 35번째 생일날 이렇게 뜻깊은 봉사를 하게 돼서 발걸음이 왠지 더 신나는 것 같았는데 몸은 좀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뿌듯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생일 축하드리고 8176님한테도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탁상도씨, 예. 방송 늘 참 싱겁게 하시네요. 예. 대학 때 연습 꽤 했던 더스트 인 더 윈드 들을 수 있나요? 처음에 이제 싱겁게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는 아, 진짜 제가 방송을 그렇게 하나? 싶었는데 그 경상도 말로는 의미가 좀 다르대요. 예. 보니까 뭐 이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뭐 담백한 정도? 예,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싱겁게. 싱겁게라는 게 그냥 뭐 별 탈 없이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신청하신 캔사스의 더스트 인 더 윈드 듣고요. 미스터 빅입니다. 와일드 월드.

윈드 그리고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였습니다. 아 형님 와일드 월드 듣고 싶었는데 필이 통했네요. 예, 3735님 알카라스님이죠. 예. 윤태주씨 헬스장 와서 운동은 뒷전이고 게시판 댓글만 읽고 있는데 웃자죠. 아 못해요. 예, 뭐 그런 날도 있죠. 매일매일 어떻게 헬스장 간다고 열심히 계속 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냥 쉬엄쉬엄 하시고 드립밥 들으시다가 가벼운 발걸음은 아니시겠다. 운동을 못했으니. 예, 김정학씨가 싱겁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그냥 툭 던지다 힘내라 이렇다고 힘이 나겠어요. 이런 말요. 그 사람 참 싱겁다. 힘내라고 얘기한다고 힘이 안 나는데 힘내라는 얘기라는 건 저도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예. 힘이 안 나는 상황임이 분명한데 힘내라고. 예. 제가 가장 저기 자제하는 건데 예. 뭐 근데 그렇다고 항상 또 예, 뭐 다른 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예. 힘내라고 할 때는 또 힘을 내시라고 얘기하는 때도 있죠. 예. 아. 그리고 6579님. 아, 오늘도 목숨 걸고 아내 도로 연수 나왔습니다. 제가 무사히 귀가할 수 있게 또 계속 형님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아, 목숨을 거실 필요까지 있나요? 아 무엇보다 예, 겁을 내시는 건 좋은데 화는 내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화는 내시지 마세요. 자, 6579님한테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You Call It Love OST 중에서 블라디미르 코스마의 네드 컴퍼스

제프 버넷의 Call You Mine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5일 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1061이나 공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아까 안에 예 운전 연수하셨는데 하신다는 6579님이 아내가 문자 사연을 듣고 본인을 응원하는 얘기를 안 하고 뭘 저런 걸 보냈냐고 화를 내네요. 형님은 제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하셨지만 정작 화는 아내가 내는 운전 연수가 되고 있습니다.

8991님 지난주에 20년 친구가 이사를 갔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요. 집들이 가면 느낄까요? 아유 시간이 좀 지나야지 그 빈자리가 좀 느껴지죠. 아 20년 지기 친구 아이고 얼마나 허전하실까요? 네? 매일매일 아마 거의 매일매일 통화하시고 보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쵸? 이게 또 거리가 멀어지면 예 자주 간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 정휘정 씨가 예, 잘 지내셨죠? 지친 하루의 피로를 옆집 오빠의 부드러운 편안함으로 힐링해 보려 다시 찾게 되네요. 예, 더운 날 시원하게 보내셔요. 네. 정휘정 씨 예, 옆집에 살진 않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구상미 씨 커피 쿠폰 좀 받고 외면했다고 생각하실까봐 문자 드려요. 저는 여전히 우리 우유 예, 고양이와 잘 듣고 있습니다. 못 듣는 날에는 메모해둔 드림팝만의 시그니처 같은 곡들을 듣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드림팝의 시그니처 곡 궁금하시죠? 네. 그럼 좀 적어주시지. 또 궁금하게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임효선 씨, 에릭 베넷 Still With You 예, 옆에서 딸이 대신 신청해달라네요. 엄마가 신청하면 나오냐는데 제 차면 좀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에릭 베넷 Still With You 듣고요. 브라이언 맥나이트 One Last Cry.

임효선 씨가 신청하신 에릭 벤의 Still With You 그리고 브라이언 맥나잇 One Last Cry 였습니다. 0802님 퇴근길에 매일 들으면서도 사연 보내기가 쉽지 않네요. 뭘 보낼까? 어떤 내용을 보낼까?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이 없습니다. 피곤한 길에 늘 편안한 방송, 편안한 안식처 그냥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네. 뭘 보낼까 내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뭐 그것도 내용이죠. 네. 0802님한테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가연 씨, 엄마가 드림파 팬인데 방송이 너무 편안해서 그런지 코 골고 주무시네요. 네. 제 저녁밥 해주시다가 화상 입으셨는데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시기도 하고, 예, 뭔가 어디 이렇게 다치시면 좀 몸이 금방 피곤해지거든요. 아이고, 화상을 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박가연 씨한테도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혜 씨가 신청하신 호세 마리찬 Beautiful Girl.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내티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의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 뭐니 해도.
7: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1: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월요일 밤 끝곡 아바의 곡 준비했습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듣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로우.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 공연의 내용이 인상적일수록 이 순간의 감동도 커지죠. 바로 커튼콜인데요. 커튼콜은 관객들에게도 박수를 치면서 여운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고요. 배우들에게도 자신이 몰입했던 역할에서 벗어나 관객과 직접 눈을 맞추면서 안도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역할을 무사히 끝낸 모든 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편안하게 한숨 돌리고 이 여운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내일의 무대를 다시 준비하자고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리쌍 BMK가 함께했습니다. 광대 들으셨어요. 6월 15일 월요일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모두 모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기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오늘 성공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소영님, 하루의 마무리와 내일의 준비 밤그대에서 합니다. 저도요. 김영나님, 저는 오늘 쉬어서 월요병이 없었어요. 와, 오늘 연차 내셨어요? 그럼 내일 화요병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4일 일하면 되니까 그 주는 월요병 없이 그냥 해피한 주입니다. 1634님, 저 지난주 금요일에 뮤지컬 보고 왔어요. 긴장감으로 2시간 채우고 온몸이 경직되어 있다가 커튼콜에서야 감동의 박수로 답해드렸어요. 배우님들 정말 멋지셨어요 하시면서 커튼콜 사진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와, 역사극을 보고 오셨네요. 멋집니다. 세상에. 뮤지컬을 본 게 거의, 와, 저는 거의 10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문화생활을 안 하고 살았네요. 커튼콜 사진 보니까 저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은요. 빰빠라밤. 달달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딸기 요거트 스무디, 그리고 크로플까지 상큼 달달 세트 준비했어요. 그리고 밤그대 공지사항 있어요. 어느덧 6월, 날 따뜻해지고 봄이 오면 도전해봐야지 했던 일들, 이젠 더워서 못하겠다 핑계가 슬슬 올라올 텐데요. 그래서 밤그대에서 2026년 상반기 정리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2026 나를 돌아봐. 말 그대로 2026년 상반기 되돌아보면서 칭찬해주고 싶은 일, 반성할 일 정리해주시고요. 남은 2026년 하반기 계획부터 일어났으면 하는 일까지 보내주세요. 밤그대 홈페이지 오시면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어뒀으니까요.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특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다비치의 거북이 김태원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SG워너비의 사랑해 였고요.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바로바로 전해드릴게요. 문자는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599님, 내일부터 대학생 아들 방학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해요. 작년에 고3일 땐 대학만 가면 소원이 없다고 했는데 막상 대학생 되고 나니 학교에서 급식 먹고 학원 갔다가 저녁까지 먹고 늦게 들어오던 고등학생 때가 더 그립네요. 이제 두 달 동안 하루 세 끼의 간식까지 어떻게 챙겨야 하죠? 아유, 9599님. 이제 만 20세, 19세 성인입니다. 자기 밥은 자기가 알아서 먹도록 냅두시죠. 왜 차려주세요. 힘들어요. 9599님 드실 것만 차려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마 방학 때 엄청 놀러 다닐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수연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친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는데 제 생일 축하해준다면서 밥 한 끼 사주고 다시 갔어요. 진실된 친구 한 명 있으면 된다는 우리 엄마 얘기가 생각났어요. 먼 길 달려와준 친구 덕분에 외롭지 않은 하루 보냈습니다. 와, 진짜 감동이네요. 부산에서 서울 정말 먼데 설마 운전해서 오진 않았겠죠. 네,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셨겠죠. 이거 진짜 운전해서 왔으면 재워주셔야 됩니다, 이 수연님. 저도 수연님 생일 축하드릴게요. 오늘 진실한 축하 두 번이나 받으셨고 또 그 외에도 많이 받으셨죠?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수연님의 생일을 제가 축하를 드리면서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효신의 널 사랑한다.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테이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박효신의 널 사랑한다. 5686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똑똑똑 노크 소리에 차분한

0: 뭔가 허둥대는 듯한 목소리가 방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걸 듣고 나는 확신했다. 요 녀석 딴짓하고 있구만. 그래서 예의상 잠시 기다렸다가 문을 여니 아들이 시치미를 뚝 떼고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었다. 우리 아들 휴대폰하고 있었던 거 아니지?
1: 아니요.
0: 억울한 듯 펄쩍 뛰는 걸 보니 더더욱 확신이 생겼다. 딴짓한 거 맞네, 맞아. 하지만 난 일단 시험이 일주일이나 넘게 남은 시점에서 아들이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특해 정성스럽게 참은 참회를 건네주고 그래 열심히 해 아들의 뒤통수도 부드럽게 쓰다듬어준 뒤 방을 나왔다. 성적이 오른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쨌든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나도 오랜만에 식탁에 앉아 비장한 표정으로 책을 펼쳤다. 그동안 퇴근하고 나서 틈틈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왔는데 최근에는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통 없었다. 아니, 실상은 올해는 이미 틀린 것 같으니 내년에 다시 도전할까 싶은 마음이 생겨 느슨해진 것도 있었다. 근데 아들이 성적을 올려보겠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동기화가 돼서 책을 펼치긴 펼쳤는데 왜 갑자기 식탁 위에 놓여있는 약통에 관심이 가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글자를 나도 모르게 꼼꼼하게 읽고 있었다. 영양정보, 섭취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뭐야, 오늘이 며칠이지? 이거 유통기한 지났네? 그 순간 머릿속에 알 수 없는 경고등 같은 게 탁 켜진 모양이다. 나는 참지 못하고 식탁 위에 있던 모든 약통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이르렀고 내친 김에 식탁 위에서 버릴 것들을 싹 골라내 정리했다. 그리고 그걸 현관 신발장 쪽에 내놓다가 신발장이 뭔가 어수선해 보이는 게 당최 참을 수가 없어서 갑자기 또 신발 정리 삼매경에 빠져있던 그때였다.
1: 엄마, 뭐해 이 밤에?
0: 아, 우리 아들 공부 다 했어? 엄마가 혹시 시끄럽게 했니?
1: 아니야, 나 졸려서 화장실 갔다가 이제 자려고요.
0: 그래 그래, 얼른 자, 고생했어.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정리가 아니라 공부였다는 걸. 그리고 오늘도 난 공부를 단 한 글자도 하지 못했다는 걸.

공부합시다. 윤신의 노래였어요. 유재원의 화물이진 그대에게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는데요. 이명희님께서 들으시고 예전에 우리 아들도 저 외출했다 돌아오면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전 알 수 있었죠. 컴퓨터 본체를 만져보면 뜨거웠거든요. 급하게 게임을 끄고 연기하던 모습이 귀여워서 봐줬었죠. 그래요.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냥 들어오거나 말거나 계속 게임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엄마 왔어. 네, 그거에 비하면 아들이 그래도 눈치는 봤네요. 4719님 딸아이가 그래요. 옷 공부하려면 책상 정리하고 책상 청소하면 옷 정리하고 그럼 아 힘들어 배고파 라면 먹고 그러다 씻고 자요. 공부는 대체 언제쯤. 꿈나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이게 참 시험 공부하려고 책을 펼치면 이상하게 정리가 하고 싶어지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위로가 됩니다. 정리뿐만 아니라 공부 빼고 세상 모든 게 다 재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공부에 집중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밤그대 가족들은 어떠세요? 오늘은 말 나온 김에 시험에 관한 추억 같이 나눠봐요. 친구들이랑 시험 공부한다고 모여서 수다만 떨고 집에 왔던 추억부터 시험 기간 책을 베개로 사용해 독서실에서 잠만 자다 왔다거나 시험 망쳐서 성적표 숨기려다가 들켜서 혼난 일. 그 외에도 나만의 시험 공부 비법, 또 연필 굴리기 등등 다양한 찍기 방법 알려주셔도 좋고요. 기억에 남는 시험 문제나 오답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시험에 관한 추억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지수님 신청곡 이정현의 그 누구보다 더 전해드릴게요.

0: 유엔의 파도 최희수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이정현의 그 누구보다 더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시험에 대한 추억들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추억을 떠올려 보면서 갑자기 감사해졌습니다. 와, 시험 안 봐서 진짜 좋다. 네, 뭐 어른이 되면 물론 더 힘든 것도 많지만 아, 시험은 안 보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이순봉님, 우리 손자 수능 시험 치던 날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제가 차로 데려다 줬는데 들어가기 전에 차 앞에서는 큰 절을 대뜸 하는데 울컥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도시락을 놓고 간 거 있죠. 다행히 다시 가서 무사히 잘 전달했어요. 하, 세상에, 손자를 데려다 주시는 엄청난 역할을 하셨군요. 수능 시험 치면은 항상 그날 너무 춥잖아요. 몸도 마음도 다 움츠러들게 마련인데 어떻게 또 우리 당찬 손자는 큰 절을 하고 들어갔어요. 잘 됐을 것 같습니다. 왠지. 천유진님, 시험 문제 외울 때 연관지어 외우는 걸 좋아했는데요. 소설가 이효성님 외울 때 할아버지 성함에 섭자가 떠올라서 항상 이효석 님인지 섭님인지 헷갈렸는데 그게 마침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섭으로 썼다 석으로 썼다 마지막에 섭이라고 썼는데 석이 답이었죠. 고치면 안 돼요. 우리 꼭 그러잖아요. 아, 처음 썼던 걸로 그냥 낼 걸 고쳤다가 틀렸다 너무 아깝다. 근데 또 고쳐서 맞은 거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고쳐서 틀린 것만 기억하니까 이제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2639님, 전 시험 기간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새벽에 집에 왔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었고요. 친구랑 같은 공간에서 함께 라면 먹고 수다 떠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밤새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피곤하고 무거웠지만 그 새벽 공기의 상쾌함,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참 독서실을 많이 다녔잖아요. 저도 독서실 다녔지만 독서실에서 친구를 사귀고 또 친구랑 놀고 그래서 제가 독서실 다니면서 생각한 게 와, 내가 나중에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면 절대 독서실에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네요. 예. 2639님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네요. 독서실에서. 2794님, 전 시험기간 징크스가 있었는데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질까봐 손톱 자르면 외웠던 거 잘려나갈까봐 미역국 안 먹고 손발톱 안 잘랐던 기억이 있네요. 제 친구는 시험 일주일 전부터 머리를 안 감아서 시험 끝나는 날 드디어 머리 감을 수 있다고 시험 끝난 것보다 씻을 수 있어서 기뻐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머리 감으면 머리에 든 거 다 날아갈까봐. 근데요, 머리 간지러워서 더 집중 안 돼서 공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징크스라는 게 묘한 거죠. 이게 꼭 효과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안 지켰을 때의 그 찝찝함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키게 되는. 참. 6318님, 저는 일찍부터 수포자라서 수학시험은 거의 찍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언젠간 시험 보는 날이 4일이어서 모르는 문제 다 4번을 찍었는데요. 우연인지 70점을 넘겨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이게 모르는 문제가 그럼 과반 이상이었다는. 네, 70점 넘겨서 좋아하셨다면 그쵸, 과반이 넘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맞았다. 이것도 신기합니다. 보통 이게 답 숫자를 선생님 취향으로 좀 많이 낸다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허윤서님, 시험 때 친구가 울어서 시험을 많이 못 봐서 속상해하는 줄 알고 위로했더니 하나 틀렸다고 울더라고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만 틀렸으면 만세 불렀을 듯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이렇게 시험을 치면 꼭 내숭 떠난 친구들 있잖아요. 아우 나 공부 하나도 못했어. 아우 나 놀았어. 나 완전 놀았어. 어떡해. 예, 근데 막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고 100점 맞고 참. 이동건님, 저는 내일부터 시험입니다. 어떻게 아시고 이런 아이템을. 공부하고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저번에 밤새다 늦잠 자서 시험 시간 늦을 뻔해서 오늘은 늦게까지 안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교수님이 시험 문제 살살 내주셨다는데 믿어도 될는지요? 교수님들 중에 이제 기준이 높으신 분들이 살살 냈다는데 정말 톡하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동건님 잘 자야 또 집중이 잘 되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절대 밤새지 말아야겠죠.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1: 이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월요일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윤인숙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프리스타일의 Why 듣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진우션 엄정화의 말해줘. 3579님 신청곡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릴게요.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0: 내키기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의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정세훈의 Say Yes. 정세훈은 고등학생이던 2013년 오디션 프로그램에 자작곡으로 참여했고요. 2017년에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2020년 발매된 정세훈의 데뷔 후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고요. 24살의 정세훈이 바라보는 세상과 청춘의 감성을 담아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원래 그래. 네가 말이 막히면 내게 툭 던지는 말. 그게 좀 그래.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17년 개봉한 매튜 맥커너히, 에드가 라미레즈 주연의 영화 골드. 이 작품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광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케니 웰스가 주인공이고요. 회사가 파산 직전에 놓이자 모두가 코웃음을 치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 하나만 믿고 지질학자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글로 탐사를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책의 침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구애 증명을 쓴 작가 최진영이 제주에서 매일 일기 쓰듯 써낸 산문집 내 주머니는 맑고 강풍 중 한 구절입니다. 나의 전반기도 끝났다. 나도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훨씬 많았고 그런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정세훈의 Say Yes, 글렌체크의 60's Garden, 클론의 돌아와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가오의 시작, 임재범의 비상,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나월의 바람 기억, 스콜피온스의 Wind of Change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박정현의 꿈에.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장혜진, 바이브가 함께한 그 여자, 그 남자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한다면 핑크죠. 거리를 예쁘게 물들였던 벚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여름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단연 초록입니다. 봄꽃이 지나간 자리에 초록의 잎들이 한가득 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를 걷다 보면 햇빛 탓인지 잎들이 여러 빛깔로 보이곤 하는데요. 여름의 초록을 색으로 분류하면 실제로 2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거리를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래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 지금보다 나무들이 몸집을 더 키우겠습니다.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막 초여름의 문턱 앞에 섰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겐 또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잔나비의 노래로 라라랜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 날씨가 아주 요란법석 난리가 났었습니다. 체감상으로 여름 안에 들어와 있다고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아직 문턱이래요. 기상청의 날씨 예측상 이제 막 초여름에 문턱 앞에 서

0: 거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는 낮 동안 더위가 쭉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체력 관리에 여러분들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우, 예전에 보이는 라디오가 없었을 때 여러분들 라디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 문제로 지금 확인 중이에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진짜 덥네요. 밖에 나갔다가 한여름인 줄 하시면서 박찬호님 보내주셨고 김윤래님 어? 콩디 오고 계신가요? 생방송 중인가요? 하셨어요. 어 그럼요. 지금 4시 6분 37초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각도 하고 그래야죠. 아우 지각을 하다니요. 저 볼륨을 높여요. 10년 DJ 하는 동안 한 번 지각했을걸요. 그것도 오프닝 대신에 노래 나가고 그리고 첫 곡 나가자마자 바로 들어온 게 그때 한 번 지각을 한 게 있는데 아우 제가 라라랜드 4시부터 6시 2시간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에 지각을 하겠습니까? 벌써부터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각도 하고 그래야 인감이 있어서 좋대요. 김윤래님. 콩디 까꿍요? 하고 나오세요 하시면서 김경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보라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시네요. 채팅창에 아주 글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 문제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안정래님 오늘 너무 더워요. 외근 나갔다가 더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근 나갔다가 더위에 괜히 편의점도 들어갔다가 화장품 샵도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셨대요. 구경하는 척. 에어컨 바람을 조금씩 쐬고 나오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 커피향이 가득한 기분 좋아지는 시간 본다방 문을 열 겁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주말에 뭐 하셨는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떠한지 지금 밖이라면 어디 가는 길인지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저 이본 콩디에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은 오늘도 폭탄을 맞고 싶습니다. 문자 폭탄. 따다다다. 이렇게 폭탄 맞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을 제가 하려 하는 건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워낙 눈치코치가 빠르시니까.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양 가구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오상성님 오셨습니다. 출첵합니다. 라라랜드 입장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다방 오늘 찾아주신 많은 분들 제가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보라로 까만 콩 보이시죠? 여주연님 콩디 하이요. 저는 지난 주말에 홍릉숲이랑 경동시장 다녀왔습니다. 덥기는 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보내주셨고 택시기사입니다. 오늘도 라라랜드로 출석합니다. 오후 4시 라라랜드로 하시면서 3313님 참여해 주셨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수분 섭취도 제때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1등 주인공은 4000번입니다. 번호 쉽다. 4000번. 콩디 안녕하세요. 주말에 친구들을 10년 만에 만나 1차로 떡볶이. 10년 만에 만나서 1차로 떡볶이 하셨어. 2차로 커피. 3차로 산책하면서 꽤나 건강한 지금 스케줄입니다. 사진도 찍고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어요. 기분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하시면서 4000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등 주인공도 당첨이 되셨습니다.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콩디. 아 사랑해요. 오늘은 부산이고요. 아주 부산은 따뜻하기만 합니다. 부산으로의 마지막 출근. 내일부터 김해로 새롭게 출근합니다. 커피 한 잔만 주세요 하셨습니다. 앞에 내용하고 뭐 연관성은 전혀 없지만 내일부터 김해로 새롭게 출근한다 하셨어요. 뭐 좋은 소식인 거겠죠? 1960님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 다닐 때 1등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아 해피 FM 애청자로 1등 문자에 도전합니다. 오늘도 1등은 못하셨지만 제가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3님 보내주셨어요. 1등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1등 한 번도 학교 다닐 때 공부로 1등 한 번도 못해보고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여자 여기 있는데요. 그리고 6438님 콩디언니 저 오늘 처음으로 외투 없이 반팔티 하나만 입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벌써 반팔티 입고 출근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양말도 안 신고 쪼리 신었고요. 너무 가볍고 좋더라고요. 이제 진짜 여름 시작이니 다 덜어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부산에서 문자 많이 주고 계시네요. 날씨가 쨍하니 화창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남편이랑 광안리 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주말에요. 어방축제 구경도 하고 시원한 바닷바람 쐬고 왔습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응? 부산 바다 멋있잖아요. 791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속속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의 넘는 동안 준비했어요?

김원준의 넘는 동안 듣고 왔습니다. 2016님 큰일 났습니다. 이분 큰일 났어요. 얼마 전에 아내가 오랜만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보였어 지금. 알고 보니 아내와 함께한 지 3000일 됐습니다. 제가 요즘 징금이 회사가 바빠서 아내에게 가끔씩 해주던 이벤트를 잊고 회사 동료들만 챙기고 힘들다고 하면서 회식하고 늦게 집에 들어가니 그동안 참고 지내던 아내가 화가 많이 나서 저에게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했어. 변했어. 하면서 아내분께서 눈물을 보이신 거예요. 아내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저와 대화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아내 마음이 풀릴까요? 알려주세요. 콩디. 아내분께서 아주 단단히 삐지셨어요. 지금 2016님 보내주셨는데 아내분이 좋아하는 걸로 서프라이즈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릴 테니까 아내분하고 한 잔씩 분위기 내면서 한 잔씩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3000일이면은 잠깐만요. 1000일 3년. 한 8년하고도 한 2, 3개월 정도 얼추 될 듯하네요. 그래도 이벤트를 꼭 잊지 않으셨는데 요번에 좀 잊으셨다고 아내분께서 삐지셨어. 얼른 화를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74님. 저는 과일 트럭에서 새콤달콤한 딱복 사서 퇴근하는 길입니다. 아시죠? 딱복. 딱딱한 복숭아. 사실 저는 물복. 아시죠? 물복. 물렁한 복숭아 좋아하는데요. 신랑이 딱복 파다 보니 저도 신랑 입맛을 따라가게 됩니다. 콩디는 물복파예요? 아니면은 딱복파예요? 1574님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딱복파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은 딱복파예요? 아니면 물복파예요? 우리 윤피디님. 아, 우리 윤피디님도 저하고 같은 편입니다. 딱복. 우리 선생님, 딱복 아니면 물복? 딱복. 딱복이 강세인데. 우리 이쁜 강작가? 뭐야? 아이고, 다른 길 가고 있어. 다른 길 또. 우리 강작가님은 물복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은 딱딱한 복숭아인지 물렁한 복숭아인지 어느 쪽을 선호하시는지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수분 많고 또 식이섬유도 많고 비타민C도 굉장히 많이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숭아를 참 좋아하는데 딱복 계절 딱복 계절이 왔습니다. 단단해서 씹는 맛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물복 계열은 또 과즙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부드럽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는데 여튼 잠시 후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지 게시판에 대부분 딱복이래. 딱복이 우세구나. 잠시 후에 또 재밌는 사연 있으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저는 지금 어디에 있게요? 제가 그걸 알면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냐고 여쭤보겠어요? 너무 더워서 잠시 돈 찾는 곳 현금 부스 안에 서 있답니다. 엄청 시원시원 기분이 좋으네요. 다시 나가서 걸을 생각하면 어지러워요 하시면서 이성호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더워요. 대구는 33도 헉헉 하셨고 옆 동네 에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오셨어. 시본부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저 이번에 잘 부탁드려야죠. 이재훈님. 이렇게 이사 오셨는데 그냥 뿌리 내리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이사 안 가고. 6947님 문자 주셨고 태어나서 라디오를 처음 들어보신대요? 에? 1113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외근을 자주 가는데 이분님 목소리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외근이 안 외로워지네요. 처음 들은 라디오가 이번에 라라랜드예요? 와,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인연이네요. 1113님,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쏴드리면 또 추억이 하나 생겨서 절대 못 잊겠죠.
그리고 유소희님, 저는 딱복파입니다. 물복은 껍질 깔 때부터 맞아 맞아. 요거 좀 귀찮아. 물이 줄줄 흘러서 과즙이 흘러서 싫어요 하셨고. 그런 거 가리면 안 돼요. 그냥 주면 다 먹어요 하시면서 이것도 좋다. 4981님.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못 먹어. 누가 사주세요 하시면서 8240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우성님, 물복 부드럽고 달달한 게 얼마나 맛있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2337님, 저도 칼로 깎아 먹을 수 있는 딱복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과즙이 뚝뚝 떨어져서 좀 불편하다 하셨고. 장석부님, 오늘 시장 가서 딱복 사왔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복숭아 농사 짓고 있는 저는 딱복입니다. 오늘도 신비 복숭아 수확했어요. 어, 신비 복숭아 맛있겠다. 꼬꼬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김미인이, 우리 집은 내가 깎아줘야 해서 딱복이 딱복이 깎기 좋아서 선호합니다. 물복은 먹기는 좋아요. 문인수님, 우리 가족 모두 딱복입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물복 판지, 딱복 판지 요것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에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다시금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얘기, 주말 얘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황세옥의 결론, 클론의 빙빙빙 이렇게 두 곡 감상하시죠.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 Music is magic.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가 되겠습니다. 드라마 마지막 승부 주제곡이죠. 오늘 뮤직 매직 시간에는 여러분이 좋아했던 스포츠 스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잖아요. 테니스, 농구, 축구, 야구, 배구, 뭐 피겨, 수영, 그 어떤 종목에 누구를 좋아했는지 어떤 추억이 있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쇼트트랙도 있고요. 추억과 함께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면 같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을 거예요. 커피와 마카롱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 오늘 마법송이 되겠습니다. Music is magic.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좋아했던 스포츠 스타들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소영경님, 저는 농구의 우지원 선수를 좋아했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었는데 정말 참 바쁘게 살아요. 부지런하고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우지원 씨. 뭐 여전히 아주 젠틀하고 멋있죠. 운동선수가 얼굴이 이리 잘생겨도 되나요? 지금도 빛이 나는 우지원님 좋아해요 하셨습니다. 소영경님 제가 전해드릴게요. 우지원 씨가 좋아하겠네요. 구혜원님 배구 문성민 선수 참 좋아했습니다. 얼굴 엄청 작고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꽃미남 선수들도 많았지만 이 선수가 실력도 출중했습니다. 이민영님은 스포츠 스타 제가 좋아했던 스타는 야구 이종범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날라다니시죠. 이정우 선수가 더 유명하죠. 어떻게 아빠와 아들 둘 다 야구를 잘하나 몰라요. 근데 이런 집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허재 감독님도 그분도 아들 두 분이 농구 너무 잘하시죠. 그리고 강동희 감독님도 전 감독님도 아들 두 분이 다 농구 엄청 잘하시고 이종범 전 선수님의 아드님 또 이정우 씨 이정우 선수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동욱님은 저는 배구의 야생마 이상열 선수 팬이었습니다. 머리를 길게 휘날리며 코트에서 뛰는 모습 멋있었어요. 그리고 유소희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요. 골 넣고 반지 키스 멋있었다고 하시면서 유소희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김연경 선수도 굉장히 멋있죠. 저 그 골프 선생님이랑 되게 친하셔서 작년인가 몇 번 봤었는데 성격도 엄청 시원시원하시고 멋있더라고요. 있네. 김나영님. 김연경 선수 팬입니다. 불꽃 스파이크 한 방에 스트레스가 쫙 풀려서 종종 배구를 보러 갔더랬지요. 언니가 하는 말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유쾌해서 좋아합니다. 이거 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김연경 선수님을 말하는 걸까요? 이 김연경 선수님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유쾌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많아요. 뭐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 뭐 당연히 응원을 해야 되지만 저는 테니스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서 비너스 윌리엄스 그리고 세레나 윌리엄스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그 선수들 정말 아주 강렬하게 응원을 했었고 그리고 라파엘 나달 있죠. 그리고 로저 페더러 캬 멋지지 않습니까? 테니스의 정석. 정말 최고의 폼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노박 조코비치 좋아하고 앤디 머레 이렇게 4대 천하 이런 스타들도 떠올랐습니다. 아 축구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 너무 많아. 그, 아 바티스투타부터 시작해갖고 아 다비지부터 시작해갖고 아 떠오르는 선수들이 너무 많네요. 앙리도 있고 지네디 지단도 너무 멋있고. Anyway, 열무냉면님. 저는 역도의 전설 장미란 선수 팬입니다. 경기 볼 때마다 두근두근 눈 가리고 보던 기억이 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오상성님이 배드민턴 선 아 지금 안세영 선수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 진짜 이 선수 아 나 진짜 만나서 진짜 팬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나 너무 좋아. 안세영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안세영 선수의 열정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야 혼자서 이렇게 매트 위를 동서남북 수비를 다 한다고요? 이분 경기를 볼 때마다 진짜 감탄에 감탄을 합니다. 유정석의 질풍가도 듣고픈에 하셨습니다. 신청 잘하셨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듣죠.

0: 네. 아, 질풍가도 듣고 왔습니다. 지금 오픈 스튜디오인데 밖에 아버님이 아들을 목마 태우고 아기가 너무 예뻐요. 이 노래에 맞춰서 막 춤을 춰서 너무 귀여워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 별그램에다가 제가 올려놔야겠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었다고. 아,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9399님, 농구 이상민 선수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주로 경기 오면 보러 다녔었어요. 그리고 상큼한 오렌지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십니다. 저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윤아 선수 진짜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딸도 지금 피겨 스케이팅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딸도 김연아 같은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의지가 대단한 그런 선수인 것 같죠. 김연아 선수. 윤정희님.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그죠. 참 나오기 쉽지 않은 마린보이. 경기 전 헤드폰 쓴 모습에 반했었습니다. 신은주님은 라떼는 차범근 선수였습니다. 찼다. 차범근. 센터링. 하시면서 콩디는 모르죠 하셨습니다. 차범근 님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축구할 때 그런 영상은 좀 많이 못 본 것 같기는 해요. 신은주 님이 보내셨습니다. 찼다 하면 막 꼬리고 막 이랬었나 봐요. 4338 님은 스포츠스타 하면은 박지성 아닌교. 맞죠. 히딩크 폼으로 달려 가는 모습 보고 뭉클했었습니다. 2002년 미국전 때 큰 아들이 태어나서 그때를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김선아님 스키 점프 최흥철 선수가 생각납니다. 아무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높이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날아오르는 모습이 감동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정화 선수 탁구 선수 안규영님은 이 선수가 생각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88 올림픽 때 직관을 했었습니다. 망원경 들고 가서 봤는데 너무 이뻐서 이쁘다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경기할 때는 눈빛이 카리스마 있게 변하더라고요. 우리 현정화 선수는 그 특유의 그 목소리 있죠. 파이팅!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파이팅을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귀영님이 또 이렇게 생각난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0: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 이번에 라라랜드 내가 좋아했던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윙크보이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 윙크 한 방에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최은주님 보내주셨고 양우성님은 저는 야구의 이승엽님 좋아합니다. 너무 점잖으시고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최천식 선수 생각난다 하시면서 2369님 보내주셨고 조선희님은 농구선수 우지원 선수 생각난다 하셨어요. 백선미님 골프의 여제 박세리 선수도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격도 좋고 지금도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정한별님 이승엽 선수요. 이승엽 선수에 빠져서 야구 직관도 엄청 가고 심지어 너무 좋아해서 성대모사도 엄청 따라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원님 저는 스포츠스타 하면 이 노래가 꼭 생각납니다. 영화 국가대표 주제곡이죠.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생각난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뮤직 매직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0319님 이번 씨가 테니스타를 좋아한다고 하니 약간 놀랐습니다. 저도 역시 테니스 매니아고 저는 로저 페더러를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이 테니스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점잖아. 얼굴 표정도 없이 어쩜 그렇게 잘 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4대 천왕 다 응원하지만 라파엘 나달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고 없지만 그래도 원핸드 백핸드 캬 기가 막히죠. 치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시면서 0319님 보내주셨어요. 제가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저께 4시 50분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 축구를 좀 보고 싶어서. 와 썸머빌이요? 와 정말 또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막 희열을 느꼈는데 와 일본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진짜 선수들 한 분 한 분 이 기량 차이가 예전하고 정말로 많이 나는 것 같고 아무튼 두 나라도 뭐 오렌지 군단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거 보면서 놀라기도 하면서 응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내가 좋아했던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10분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황명권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보누님. 저는 남양주 별내에 사는 애청자 황명권입니다. 누님 방송을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참여 한번 해봅니다. 저는 지금 남양주 배밭에서 열심히 배 봉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름이 일찍 시작된 것 같아 너무 덥네요. 조금만 움직여도 등 뒤로 땀이 줄줄 흐릅니다. 더운 날엔 쉬엄쉬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욕심이 나서 쉽지가 않네요. 아무쪼록 힘들고 지치는 시간대에 항상 잘 들으며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 과수원에서 작업하시는 모든 분들 대박나시라고 기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건강하십시오, 누님.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 만나고 왔어요. 오늘의 라방은 남양주 별내에 살고 계시는 황명권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명권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있습니다. 라라랜드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홍정아님 목소리 너무 멋있다요. 마음에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더울 땐 쉬엄쉬엄 건강 잘 챙기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재숙님은 툭툭 던지는 것 같지만 사랑이 가득하신 분 같습니다. 더운데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라라랜드 응원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심인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지치는 시간대 항상 잘 들으며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건강하십시오. 누님 할 때도 진심.

0: 이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박태권님 노력하고 고생하신 만큼 좋은 가격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어요. 날씨 더운데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과일처럼 잘 쉬어줘야 되니까요. 수확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제일로 중요하니까요. 우리 황명건님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이에요. 오늘 봄풀리 주제 이제 초여름? 여름풀리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여름이 들어간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사랑이 담긴 수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로베선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영직님, 지금 라디오 방송 듣고 계실까요? 보이는 콩디, 어디를 봐야 콩디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보이는 콩에서요. 보이는 곳에서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까만 콩 이분이 떡하니 나타날 겁니다. 잘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조영직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라디오 들으니 지루하지 않고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딱복을 좋아합니다. 4991님도 참여해 주셨고요. 김미영님, 김정환님, 김현우님, 설지원님, 강유희님, 임채영님, 이재숙님, 최성만님, 이소영님, 김명환님, 김혜란님, 김수진님, 신계수님, 백용기님 오셨습니다. 이진행님, 성영환님, 유소희님, 백선미님, 한유나님, 고혜경님, 홍정환님, 천은경님, 권현만님, 조우수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라라랜드 앞으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제가 또 놓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늘 이렇게 잊지 않고 응원해 주셔서 이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여름플리가 되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여름이 들어간 노래들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뽑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의 첫 곡입니다.

2639님, 이정성님의 여름날의 추억 잘 들으셨습니까? 이어지는 곡은요, 김민경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여름하면 이 노래죠. 무한궤도의 여름이야기.

김지훈님, 포지션의 썸머타임 생각납니다. 학창시절이 떠오르는 노래라 하셨고요. 1736님, 여름풀리에 이 곡도 넣어줘요 콩디 하셨습니다. 아, 넣어드려야죠. 포지션의 썸머타임.

전용주님, DJ 디오씨의 여름이야기. 저는 여름이면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히히히. 621님은 노래, 여름 노래하면 DJ 디오씨의 여름 이야기죠. 언니 오늘도 달려봐요. 오예. 그리고 이은경님, DJ DOC의 여름이야기. 여름만 되면 꼭 들어야 되는 명곡입니다. 우리 이 노래 한번 들으면서 달려볼까요? 오예.

오늘 봄풀리 아우 볼륨을 너무 크게 해놨었네요. 깜짝 놀랐네. 여름풀리로 만나봤습니다. 우리 허저몽님 DJ DOC의 여름이야기 너무 신난다 하셨고 김현무님 듣고 계실까요? 지금 사무실에서 몰래 이어폰을 끼고 듣고 있는데 엉덩이가 들썩들썩 신나요 하셨습니다. 신나. 그리고 노래 네 곡을 쭉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무한궤도의 여름이야기, 포지션의 썸머타임, DJ DOC의 여름이야기. 이렇게 네 곡이었습니다. 이경수님 콩디 귀여우세요. 행복함이 느껴집니다. 인생은 별로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순간을 즐기자. 맞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요. 그렇죠? 매 순간 순간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사는 게 최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듀스가 빠지면 섭하지요. 섭하지. 섭해. 여름 안에서 7209님 보내주셨어요. 아 김성재 씨 보고 싶다. 그죠? 그리고 문선영님 유피의 바다, 바다로 달려가자로 시작하는 후렴구가 여름을 부르는 신나는 곡이 됩니다. 이 곡 신나죠? 37712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저녁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도 와 여름이다로 시작해요 하시면서 8962님 윤인숙님 여름하면 쿨이죠 해변의 여인. 그렇죠. 백선미님 이제 슬슬 바닷가로 떠나고 싶어지는 여름입니다. 싹쓸이에 다시 여름 바닷가 신청해요 하셨고 6847님 여자친구 여름에 신청해요. 길 막히는데 상큼한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수정님의 노래 오늘 봄풀리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름하면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이 노래 신청하신 분들 꽤 많았습니다. 신랑한테 사귀자고 고백받던 그 여름의 바닷가가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바닷가에서 프로포즈 받으셨군요. 문성경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전용준님은 존 트라볼타 또 올리비아 뉴튼 존의 썸머나이트 생각난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세계적인 명곡을 또 보내주셨고 정경희님, 이은경님, 김은경님, 김현주님, 편지수님, 최수희님, 편지수님 이름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성아님 그리고 김환지님 윤인숙님도 주셨고 정한별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노옥부님도 여름아 부탁해 신청하셨고 오형규님도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생각난다 하시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플레이 마지막 곡 권성연의 한여름밤의 꿈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로 다시 찾아올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드디어 친구가 연애를 시작했다. 친구는 절대 아니라는데 40대 선물처럼 찾아온 첫사랑이 분명해 보인다.
1: 야, 나 진짜 아니야. 내가 설마 나이가 몇인데 연애 한번 안 해봤겠냐. 그냥 좀 길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 것 뿐이야. 우리 자기 전화 온다. 자기야, 나 친구들이랑 있지. 응, 잘 만났지. 근데 우리 자기 목소리가 왜 그래?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아, 만났다고 왜 문자 안 했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기, 야, 나 잠깐만 통화 좀 하고 올게.
0: 친구의 쩔쩔대는 모습을 볼 때면 저게 저래서 연애를 제대로 하겠나 싶다. 결혼해서 애가 둘씩 있는 우리들 앞에서 여자친구를 휘어잡고 있는 척 할 때마다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
1: 야, 아, 내 여친이 말이야. 나를 너무 좋아해. 연락 좀 안 했다고 바로 이렇게 전화 오는 거 봐봐. 어? 야, 우리 사진 하나만 찍자. 자, 다들 카메라 보시고 찍는다. 하하, 여자친구가 말이야,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거 맞냐고 자꾸 물어보잖아. 인증샷 보내라고 한 건 아니고 내가 보낸다고 한 거야. 아이, 진짜야? 우리와 만날 때면 친구는 모든 대화를 여자친구와

0: 여보세요?
1: 어, 자기야. 나 친구들이 골뱅이집 가자는데 가도 돼?
0: 어, 먹어도 돼?
1: 알겠어. 술은? 술은 마셔도 돼?
0: 얼마나 마셔도 돼?
1: 아, 그만큼? 오, 알겠어.
0: 야, 여자친구가 먹어도 된대. 가자. 맛있겠다.
1: 아니, 내가 먹겠다는데, 우리가 먹겠다는데 왜 그걸 지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고 있나 싶다. 월드컵을 핑계로 조기 축구회를 다시 열어볼까 하고 연락했다가 친구의 말에 뒷목을 아니 잡을 수 없었다.
2: 어? 축구? 어, 여자친구가 위험한 거 하지 말랬는데 주말에 시간이 되긴 하거든? 내가 여자친구한테 해도 되는지 먼저 물어볼게. 잠깐만.
1: 뭐 하는 건가 싶다가도 행복해 죽겠다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냥 헛숨이 난다. 친구가 꿈꾸고 있는 미래가 꼭 현실이 되기를, 그거 하나 같이 빌어보는 그런 오다.

김현철의 연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최지성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먼저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우리 최지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보내주셨는지 제가 전해드릴 건데 혹여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지성님 진짜 연애 초보인 것 같으셔. 우리 김수진님도 연애 초보?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우리 경희님은 남자분 애쓰신다 흐흐흐 하셨고 아 저는 아까 어떤 분이 뭐라 그러셨더라? 우미숙님인가? 살 빠지겠어요. 콩디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 어떤가요만 오면 어떨 때는 1인 5역도 해야 되고 해서 살 빠지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사연이 왔으니까 해야죠. 뭐가 돼도 해야죠. 4190님 크크크 뒤늦게 한 연애가 더 무섭네요. 그분이랑 꼭 결혼하셔야 할 텐데 진짜 결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조선희님 뭐지 니네 크크크 하셨어요. 어디까지나 각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짜 피곤한 사람일세 하시면서 최은정님도 보내주셨고 김주희님 여친보이인가 봐요. 아이코야 하셨습니다. 이하나 이이님 확 잡혔네요. 우리 아들 보는 듯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주셨어요. 아드님이 그런가 보네요. 이건 여자친구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치 그치 자꾸 물어봐서 피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최지성님 진짜 여자친구가 자꾸 물어보는 걸 진짜 좋아하는 걸까요? 저도 요게 살짝 전해드리면서 궁금했는데 2735님 간지러운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셨어요. 정경희님 남자들은 여자친구 생기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나 봐요. 이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죠. 우리 최지성님. 8205님 저 오늘 축구가 위험한 운동인지 처음 알았잖아요. 여자친구가 위험한 거 하지 말랬다니 크크크. 그나저나 사연자님은 연애할 때 안 그러셨나 봐요. 분명 그때 지금의 사모님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셨을 텐데 기억나시죠? 하셨습니다. 이분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죠. 그나저나 사연자님은 연애할 때 안 그러셨나 봐요. 분명 그때 지금의 사모님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셨을 텐데 기억나시죠? 하시면서 8205님이 보내주셨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저는 두 번 읽어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최지성님 지금 사랑에 푹 빠지셨습니다. 어찌됐건 이쁜 사랑, 건강한 사랑, 그리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사랑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게 행복하다면 뭐 어쩌겠어요. 그렇죠? 인기인님 정말 콩디 연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로 듣는데 상상이 됩니다. 아 근데 오늘 이 중간에 이 친구 우리 최지성님 캐릭터 생각하다가 전화 여자친구한테 아직 전화도 걸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들 막 등장하고 막 이랬습니다. 여튼 오늘 최지성님 제가 선물 챙겨드렸고 노래 한 곡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의 난 사랑에 빠졌죠 준비했습니다. 이쁜 사랑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자,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364님, 어떤가요? 내용에 다른 친구들은 결혼해서 애가 둘씩 있다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소영님, 정확히 알려줘요, 콩디. 도대체 최지성님이 연애인지, 최지성님 친구가 연애인지.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떤가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최지성님이고요. 결혼해서 아이 둘이 있으신 분도 최지성님입니다. 그리고

최지성님 친구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한 연애 초보 여자친구에게 일일이 다 물어보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 이분이 최지성님의 친구분 사랑 예쁘게 하세요 했었어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셨을 텐데 제가 그걸 뺐어.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혼돈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9336님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늘 일하면서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저도 별명이 까만콩이에요. 까마신가 보네요. 까맣게 타기 좋은 여름이에요. 이향미님도 주말에 딸내미랑 신랑이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응원 다녀왔습니다. 딸내미는 준우승했습니다. 신랑은 초반에 탈락하고요.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전해주세요. 우승은 다음 대회에 또 다시 한번 도전하시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008하나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청주입니다. 입주 청소를 하고 계시대요. 세 명이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청소 뒤에 반짝반짝 빛나는 집들 보면 감동입니다. 더워도 재미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하셨고 정형구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김은지님 9394님 라라랜드에 방문하셨다고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셨고 마수정님 또 0000님도 라라랜드에 출석해서 잘 듣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방경희님 지난달에 취업한 아들 첫 월급날입니다. 저 때는 첫 월급 타면 부모님 빨간 내복 사드렸는데 요즘 세대는 뭘까요? 선물 말고 그냥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면 좋겠네요. 그런 마음만 받는다고 하고 쿨하게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어우 어머니 받으셔야죠. 방경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은 박성신의 한 번만 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우리 뒷집 남자 벌써 오셨네요. 저보고 방빼라고 앞에 계속해서 멋지게 워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알겠어요. 방 뺄게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0: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1: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0: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1: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5: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6: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1: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1: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7: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 눈길을 돌리면 실제로 덜 아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등장하는 날카로운 바늘들을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똑바로 주시하면서 잘 대처하고 싶습니다. 어제 하루도 우리를 따끔하게 찔렀던 일들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가족의 짜증스러움, 이웃의 무관심, 직장 동료와의 소통 부재, 친구와의 오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그 아픈 순간을 피해버리면 결국 그 부위는 곪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아픈 곳, 바로 그곳을 오히려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나탈리 임브룰리아의 노래였죠. 턴.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유독 나에게만 힘든 일을 시키는 직장 상사에게 다가가 제가 뭘 고치면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친구를 찾아가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니?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아이들에게도 엄마 아빠는 그래도 널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 그런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면 좋겠네요. 오늘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물론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해놓고 기다렸다가 들어보는 기쁨을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팝스프리덤 앱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오로 시작해서 01로 끝나는 그대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주셨고요. KS로 시작해서 27로 끝나는 그대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음악은 기록이자 기억이죠.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했고 누군가의 청춘을 반짝이게 했던 노래들. 빛바랜 사진처럼 그 시절의 멜로디를 다시 펼쳐봅니다. 그때 그 차트. 어제는 1970년 빌보드 차트 1위 곡으로 비틀즈의 마지막 1위 곡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같은 해인 1970년 영국 싱글 차트 1위 곡은 어떤 곡인가 찾아봤더니 비틀즈가 아니더군요. 1970년 어제 날짜 이어서 오늘 날짜의 1위 곡은요. 바로 멍고 자리의 In the Summertime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제목 그대로 여름이라는 계절의 자유와 낭만을 통째로 담아낸 곡이라고 할 수 있죠. 훗날 자메이카 출신의 가수 샤기가 리메이크하면서 또 한 번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대를 넘어 여름마다

휴식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당신만을 위한 시간.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그때 그 차트. 멍고제리의 In the Summertime 듣고 왔습니다. 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한 노래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옛날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 소개에 순이와 영희, 철수가 자주 등장했던 것처럼 팝송 중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름이 젊음과 사랑, 그리고 청춘의 상징처럼 정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 속에 아예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름을 담은 노래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스티브 포버트의 로미오 스툰. 이 노래에서 로미오는 운명적인 사랑 앞에서 설레고 흔들리는 순수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려지고요. 이어서 누나 서머의 로미오는 사랑에 빠진 남자를 매력적이고 열정적인 현대판 로미오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지스의 로빈 깁이 부른 줄리엣은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존재로 등장하고요. 마지막으로 LMNT의 줄리엣은 풋풋하고 밝은 팀팝 감성 속에서 줄리엣을 첫사랑의 상징처럼 담아낸 곡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름이 담긴 네 곡의 노래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한 것을 줬을지도. 내 오랜 친구여, 뭘 그리 부끄러워해? 뒤로 숨기거나 숨는 건 너답지 않아. 난 초대받지 못한 우울한 사람처럼 나타나고 싶지 않아. 근데 멀어질 수 없어. 저항할 수도 없어. 네가 내 얼굴을 보며 상기시켜줬으면 좋겠어.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내가 너 닮은 사람 만나도 신경 쓰지 마. 나도 너에게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 날 잊지 마. 이렇게 빌게. 네가 했던 말을 기억해. 그건 가끔 사랑으로 남기도 하지만 대신 또 때론 상처가 되지. 그건 가끔 사랑으로 남기도 하지만 대신 또 때론 상처가 되기도 하지.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아델의 Summer Like You였습니다. 사랑은 끝났어도 추억까지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담담하게, 그래서 더 아프게 들려주는 노래였네요. 이어서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리아나의 Stay, 미키 에코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리아나의 Stay, 미케코의 피처링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니콜라 디 바리는 깊고 부드러운 저음과 서정적인 감성으로 1960년대 이탈리아를 대표했던 칸초네 가수 중에 한 명이죠. 오늘은 그의 노래 가운데 라 프리마 코자벨라, 첫 번째 아름다운 것 들려드릴게요.

0: ma tu mi capirai.
1: Nicola Di Bari의 La Prima Cosa Bella, 첫 번째 아름다운 것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번의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웃는다는 건 괜찮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괜찮아지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오늘 그대의 얼굴에도 좋은 미소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늦은 패밀리의 스마일 어게인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분명 하나를 끝냈는데 돌아보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겨우 정리했다 싶으면 해야 할 일이 다시 쌓여 있잖아요. 만약 게임 속이라면 치트키 한 번에 써서 손쉽게 싹 해치울 수 있을 텐데. 아, 누가 이런 기술 안 만들어주나요?

0: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이찬혁 파노라마였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분명히 다 끝냈는데 왜 돌아서면 할 일이 또 쌓여 있을까요? 뭔가 매일매일 누가 퀘스트를 추가하는 느낌이랄까요? 저도 참 사는 게 내가 마치 게임 캐릭터가 된 것 같다. 게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특히나 매일매일 아, 왜 이렇게 쉬운 일이 없고 항상 하나씩 더 퀘스트처럼 뭔가 깨야 되는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다 제가 불러일으킨 일이에요. 왜냐면 사실 미리미리 뭔가 일을 다 처리해놨으면 됐는데 저는 좀 끝까지 미루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다가 그 직전에 아 이제 정말 해야 된다 하면서 집중을 엄청나게 해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왔고요. 그렇게 사니까 살짝 조금 아 내가 더 열심히 계획적으로 살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미루는 편인데 근데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점 뭔가 하루하루 깨야 될 퀘스트가 있는 삶은 힘들지만 지루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뭔가 일이 있을 때 좀 미루는 편이실지 아니면은 저와 반대로 딱 미리미리 처리를 해두셔서 저처럼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으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오늘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화요일 아침에도 역시나 일찍 일어나셨겠죠? 우리 상하 가족분들, 여러분들은 항상 부지런하시니까요. 일찍 일어나셔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샵8910 사연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랜드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가구박람.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제이워크 Suddenly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새싹분이신데요. 어우, 환영합니다. 0405님. 집에 사육사가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우리 집 사육사가 온갖 음식을 해놓고 기다려요. 물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20kg가 찐 거 있죠? 5kg쯤 되는 회사를 매일 자전거 타고 출근합니다. 이제 출발하려고요. 햄디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화이팅입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이에요? 아니면은 뭐 슬프다는 거예요? 공감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살짝 자랑 같은데. 아니 그나저나 우리 0405님께서 과연 남편분이실지 아내분이실지, 아니면은 과연 사육사가 누굴지 궁금한데요? 엄마 막 이런 거 아니겠죠? 왠지 부부의 이야기 같고, 제 생각에는 왠지 남편분이실 것 같은데, 사육사가 아닌가? 뭐가 됐든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제가 하루 종일 이제 라디오 하고 뉴스 하고 너무 힘들다 하고 집에 딱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짠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살이 찔만하죠. 근데 행복하게 찐 살이니까 뭐 또 천천히 빼면 되는 거죠. 너무 이제 과하게만 안 찌면요. 그쵸? 0405님 결론은 부럽습니다. 신정숙님, 야간 근무 중입니다. 이제 곧 있음 퇴근이네요. 상쾌한 아침 들으면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아요.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들려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정숙님. 야간 근무 하셨군요. 아유 얼른 퇴근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밤낮이 바뀌면은 사실 정말 이제 몸이 낮 시간에 체력 보충을 좀 한다고 해도 그래도 몸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드시고 영양제도 꼭꼭 챙겨 드시고요. 네, 잔소리가 좀 많았죠?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신정숙님의 신청곡 브라운 아이즈의 윗 커피, 그리고 원 모어 찬스 카페에 앉아,

브라운 아이즈 윗 커피 그리고 원모어 찬스 카페에 앉아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웅님, 3살 딸아이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럴 때 옆에서 제가 따라 부르면 그렇게 싫어해요. 특이한 건 아내가 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아빠 음색이 마음에 안 드는 거니? 뭔가 딸아이의 그 세 살 아이의 그 예민한 청각에 우리 재웅님 목소리가 살짝 거슬리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뭔가 엄청나게 예민하지 않을까요? 네. 왠지 아기 때는 뭔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흰 도화지 같은 상태니까 그 상황이 더더더더더 뭔가 예민하게 들릴 것 같은데 재웅님의 목소리가 살짝 아빠의 목소리가 아 듣기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식 교육으로 재웅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나중에는 또 그게 익숙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기들은 참 신기하죠. 그쵸? 뭘 안다고. 3816님께서는요. 노래 신청하면 틀어주시나요? 전부터 상쾌한 아침 애청자였는데 DJ분 바뀌시고 처음 보내봐요. 아침 분위기가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에드 시런과 저스틴 비버가 함께 부른 I don't care 신청합니다. 하트. 그럼요 여러분 노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꼭꼭꼭 틀어드립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3816님 이렇게 칭찬 문자까지 뚱뚱한 문자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목소리 좋다는 칭찬이 진짜 제일 요즘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3816님의 신청곡입니다. 에드 시런, 저스틴 비버의 I don't care.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언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요, 2015년 6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6위와 15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6위는요, 2015년 4월에 발매된 진우션의 한 번 더 말해줘인데요. 90년대 힙합 듀오의 정석, 진우션이 오랜만에 발표했던 곡이었습니다. 작사, 작곡에 에픽하이 타블로 씨가 참여하면서 더 핫해진 노래였죠. 자, 이어서 15위는 미스 A의 다른 남자 말고 넌데요. 미스 A의 세 번째 미니앨범 컬러스의 타이틀곡이고요. 발매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대박이 났지만 아쉽게도 이 앨범이 미스 A의 마지막 앨범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진우션 한 번 더 말해줘. 미스 A 다른 남자 말고 너.

요한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5년 6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16위 진우션 한 번 더 말해줘 15위 미스A 다른 남자 말고 너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이 미스A의 다른 남자 말고 너 이 노래요. 그 직캠을 미친 듯이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수지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도 다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이때 정말 이 무대 의상과 그 헤어 메이크업과 그게 너무 찰떡이어서 미스의 멤버들이 그래서 정말 이때쯤부터 그 멤버들 한 명 한 명씩 잡아주는 직캠이 방송국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원래도 있긴 있었지만 네. 저는 이때쯤부터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고 너무너무 이 청량한 아직 여름이 오지 않았을 좀 여름이 올랑말랑한 그 시기였었던 것 같은데 청량한 그 의상과 춤과 정말 헤어 메이크업이 너무 예뻤던 기억이 나네요. 아 오늘도 이렇게 2015년 6월 3주차 노래들 함께 듣고 왔습니다. 9820님께서요 턱 끝에 손바닥을 대고 얼굴을 가렸을 때 눈썹까지 가려지면 얼굴이 작은 거래요. 햄디는 무조건 가려질 것 같은데 그쵸? 우리 남편은 안 가려진대요. 깔깔깔. 턱 끝에 손바닥을 대고 얼굴을 가렸을 때 눈썹까지 가려지면 근데 이건요 얼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손의 크기에 그게 있지 않을까요?

8065님 이렇게 달라고 하시면 또 드려야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신청곡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윤지성의 러브송 함께 듣고 오시죠.

윤지성 럽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박지훈의 바디엘스였습니다. 1993님, 저는요 아침마다 치과 청소를 합니다. 들으면서 사연을 보내고 싶어도 운동 인증 타임이라 안 보냈었는데 처음으로 사연 써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저희 미라클 모닝러들 소개해드릴 때 주로 들으셨었나 봐요. 반갑습니다. 1933님. 치과 청소를 아침마다 하시는군요. 아유. 뭐 운동 인증 시간에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항상 이렇게 그래도 잊지 않고 보내주신 덕분에 제가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제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1933님께 커피 한 잔 선물로 드릴게요. 1952님께서는요. 제가 향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땀이 많은 편이라 여름철엔 향수를 쓰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요. 땀 냄새랑 향수 냄새 섞이면 그것만큼 최악인 게 없잖아요. 윽. 아, 맞아요. 맞아. 이건 진짜 맞아요. 저도 향수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 아무리 좋은 향을 가진 향수여도 그 땀 냄새랑 섞였을 때까지도 좋은 향수를 찾지는 못했거든요. 혹시 우리 성화 가족분들 중에 그런 향수를 정보를 아신다면 공유해 주세요. 저도 차라리 이게 섞인 냄새보다는 그냥 땀 냄새가 차라리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나저나 그 계절이 진짜 오고 있네요. 땀 흘리는 계절. 노래 더 이어서 듣고 올게요. 션 멘데스와 카밀라 카베오가 함께 부른 세뇨리타.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립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3: 대차할 땐 어디로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 대학교.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권 토익.
8: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9: 토익은 해커스.
1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민수의 섬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만나요.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Pop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팝송과 함께 볼 예정이에요. 먼저 오늘 미션 문장 들려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떠올려보세요.

번째, 사랑이 이렇게 좋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두 번째, 감당이 안 돼요. 세 번째, 당신이 날 정말로 사랑하는지 말해줘요. 네, 미국 아티스트 마이클 잭슨의 곡인데요. Love Never Felt So Good 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 곡은 2014년에 발매가 되었고 최근에 마이클 잭슨에 대한 영화도 개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또 선곡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은 이거였어요. 사랑이 이렇게 좋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이 곡의 도입 부분이었습니다. Baby 이렇게 외치면서 Love never felt so good. 네, 핵심적인 문장부터 이렇게 들렸습니다. Love, 사랑이 never felt so good.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좋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뭐라고요? Love never felt so good. 맞았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And I doubt if it ever could. 자, 이 부분에 doubt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D-O-U-B-T. 뭐죠? 그죠? 의심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And I doubt if it ever could.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I doubt if라고 하면 뭐뭐 일지가 의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not like you hold me. Hold me. 당신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지는 않을 거다 라는 뜻입니다. Oh baby, love never felt so fine. 이번에는 good 대신에 fine으로 바꾼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네,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Feel fine, 기분이 좋거나 혹은 뭐 멋지다라는 의미로 feel fine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and I doubt if it's never mine. 내가, 이게 만약에 이 사랑이 내 것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이런 사랑이 내 것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ot like you hold me, hold me. 당신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지는 않을 거다 라는 문장이 또 반복이 되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감당이 안 돼요 혹은 너무 설레요 라는

뜻을 담은 문장 찾아보세요. 명확하게 들리셨죠? 예, 끝부분에 I can take it 이라고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감당이 안 된다. 너무 설레요. 라는 뜻입니다. 자, 처음에 들으신 부분 And the night's gonna be just fine 이라고 했어요. The night's gonna be just fine. 오늘 밤은 그냥 멋질 거예요. Gotta fly, gotta see, can't believe. 날아갈 것 같아요. 꼭 봐야 돼요. I can't believe. 믿기지가 않네요. 네. 이 중에서 gotta, gotta 라는 표현이 들렸는데 이것은 got to 라고 해서 뭐뭐 해야 해 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날아갈 것 같아요. 꼭 봐야 해요. 정도로 자연스럽게 의역을 해봤습니다. I can't take it. 자, 핵심적인 문장이었어요. I can't take it. 뭐라고요?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설레요. 라는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말해줘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네, cause baby, every time I love you, in and out my life, in out baby. 네, 이 소절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 baby, every time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마다 in and out my life. 자, 이 부분은 어떤 뜻일까요? In and out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를 들락날락하며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my life라고 했으니까 나의 삶을 들락날락한다는 거죠. In out, baby. 계속 들락날락한다. 그만큼 당신 때문에 나의 감정이 휘둘린다 라는 뜻입니다.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이거 찾아내셨죠?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말해주세요.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네, 말해달라고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It's in and out my life, in out baby. 내 삶을 들락날락거릴 정도로 당신이 나의 감정을 휘두르고 있네요. Drive me crazy. 당신이 나를 미치게 만드네요. 라는 의도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So baby, yes, love never felt so good. 네, 핵심적인 문장 한 번 더 들렸죠? 그래요, 사랑이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사랑에 푹 빠진 상태의 감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이제 이 곡 함께 들어볼게요.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0: 그럼 확실하게 리뷰 타임. 첫 번째, 사랑이 이렇게 좋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Love never felt so good. 맞아요. Love never felt so good. 이 가사를 통째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I've never felt love like this before. 이 말과도 통하겠죠. 두 번째,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설렌다 라는 표현은요. I can't take it. 이거였습니다. 아주 간결하죠. I can't take it. 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는 직역이니까 그만큼 설레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I can hardly handle it. 이렇게도 대체하실 수 있어요. 혹은 I'm overwhelmed.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이 날 정말로 사랑하는지 말해줘요.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기억나시나요? 네,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그러면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볼까요? Do you really love me? 네, 이렇게 직접적인 버전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Love never felt so good. Love never felt so good. Love never felt so good. 두 번째,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설레요. I can't take it. I can't take it. I can't take it. 세 번째, 당신이 날 정말로 사랑하는지 말해줘요.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Tell me if you really love me. 네, 이처럼 열심히 연습한 만큼 기억도 쏙쏙 하실 수 있을 거예요.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7: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우리만의 댄스 신곡인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고정은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들으면 도파민 터지는 노래 추천합니다. 골든차인드의 펌핏업.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엉덩이에 자아가 생기는 노래예요. 엉덩이에 자아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우, 상상만 해도 살짝 쉽지 않은데요.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골든차일드의 펌핏업.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김유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랑 이름이 같아서 좋아하는 아이돌입니다. 오마이걸 유아, 숲의 아이 신청할게요. 들으면 피톤치드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아, 그쵸. 괜히 이름이 같으면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더 관심이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유아님께서 신청하신 오마이걸 유아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숲의 아이.

웨이크업 댄스 6545님. 새벽녘에 이 노래 들으면 진짜 몽환적이고 기분이 끝내주게 좋아져요. 같이 들어요. 선미 보랏빛밤. 이제 아침으로 향해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른 시간이니까 함께 들으면서 몽환적인 기분 같이 느껴볼까요? 선미 보랏빛밤 듣고 올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너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볼까요? 제가 왜 웃었냐면 0870님의 문자를 보고 아유, 홈트 첫날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정말 이 깨발랄한 발이 나왔어요. 지금 수면 잠옷 같은 걸 입으시고, 짱구 그 흰둥이 잠옷 아닌가요? 매트 위에서 이렇게 발을 움직이고 있는 엄청나게 역동적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유, 홈트 첫날이신데 저 전기장판 아니에요? 이거 매트 맞아요? 오, 생긴 게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 네, 오늘 첫날에서 끝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저희 상쾌한 아침에 인증샷 보내주세요. 아, 너무 귀여우시다. 얼마나 급하게 보내줬으면 이게 흔들렸어요. 사진이 지금 운동하시다가 이제 딱 찍고 홈트 첫날입니다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9734님, 수영 5개월 차입니다. 오늘 수영 가는 날인데 항상 갈 때마다 긴장되네요. 아우,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5개월 차 정도 배우면은 어느 정도로 이제 할 줄 아나요? 손을 떼고 이제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나요? 그 정도는 되겠죠, 당연히? 아, 전 진짜 그 킥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수영할 때 파란색 판 같은 거 들고 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킥판이 없으면 정말 그냥 꼬르륵 가라앉습니다. 수영 저도 배워보고 싶네요. 9734님 수영 잘하고 오세요. 자, 0870님, 9734님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운동하고 계셨는데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운동 끝나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포스트 말론의 Circles.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작은 일에 호들갑 떨지 말자.
1: 아 어떡해 어떡해.
2: 언니 왜 무슨 일 있어?
1: 아 허유아 내 방으로 와봐. 진짜 큰일 났어. 아 어떡해.
2: 아 왜 뭔데 그래.
1: 나 턱에 뾰루지 났어.
2: 아씨 장난하냐? 아 뾰루지 갖고 아침부터 쌩 난리를 쳐.
1: 아 여봐 완전 왕건이 진짜. 아 딱딱해. 아 어떡해.
2: 아 그렇게 더러운 손으로 만지니까 그렇지. 난 또 뭐라고. 하여튼 진짜 유난이야 유난.
1: 아 이거 내일까지 안 없어지겠지? 아 피부과 가서 주사 맞아야겠지. 어떡하지? 아 좀 같이 가주면 안 돼요?
2: 아 됐거든. 나 다시 들어가 잘 거니까 조용히 해라.
1: 아 어디 가?

0: 큰일 났어. 진짜 이번에 대박 큰일 났어. 어떻게 빨리 저 방으로 와봐.
1: 아, 왜, 왜, 왜, 왜? 뭔데, 뭔데?
0: 아, 저기, 저 하루살이. 아, 너 저번에 컴퓨터하면서 떡볶이 먹었지. 그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이거?
1: 아, 그냥 잡아 죽이면 되잖아.
0: 아, 조금에서 안 잡혀. 너가 잡아, 너가 잡아.
1: 아,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아침부터 난리야.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는걸.
0: 아, 저기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저것도.
1: 아, 진짜 너도 잡아줄까?
0: 아, 저기다. 너도 벌레다.
1: 호들갑 좀 그만 따라.
0: 빨리 가. 이거 벌레 같은 애야.

0: 티아라 웨이러니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작은 일에 호들갑 떨지 말자였고요.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유, 점점 21세기 생활백서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지는 것 같아요.
1: 저도 어디까지 소화를 해야 되나. 네,
0: 점점 오두방정 떠는 둘 다.
1: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좀 힘들었어요.
0: 아, 호들갑 왜냐면, 떠는 편 아니시잖아요.
1: 그렇죠. 전 좀 네. 침착하고 좀 네. 평안한 편이라 이런 거 연기할 때가 조금 이게 메소드가 좀 힘들어요.
0: 아, 그럼 벌레 같은 것도 잘 잡으세요?
1: 잘 잡죠.
0: 벌레다 벌레.
1: 아이 뭐예요. 이미 표정부터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데.
0: 아 진짜요? 호들갑. 저는 좀 호들갑 떠는 편이에요.
1: 그래요?
0: 네. 저는 특히나 벌레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1: 뭐 상상만 해도 그래요? 하루살이 이런 거에도 좀 크게 반응합니까?
0: 하루살이는 괜찮아요. 하루살이, 모기, 파리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 바퀴 바 선생님들 바 선생님들을 실제로 많이 보신 적이 있어요?
1: 그럼요. 전 많이 봤죠.
0: 정말요?
1: 네. 저는 뭐 아르바이트 할 때도 많이 보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취할 때는 네.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네. 5만 원이라도 싼 월세를 찾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격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온 막 구석구석에 막 박멸하는 거 다 붙여놓고 하긴 했는데 제가 하루는 진짜 호들갑 안 떠는데 진짜 네. 놀란 게 제가 저녁에 한잔하고 딱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맞은편 벽에 진짜 손가락 두 마디만한 바퀴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문을 다시 닫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놀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문을 열었는데 없어요.
0: 아 그게 더 최악이다.
1: 그래서
0: 그렇게 큰 애가 발견됐다는 건 그 가족들도 있는 거야.
1: 제가 그래서 그 침대에서 그날 하루는 못 잤습니다.
0: 아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또 깜빡 잊었죠.
1: 그러고 이제 막 박멸하는 거를 다 붙여놓고 했는데
0: 같이 살았네.
1: 같이 살았죠. 근데 진짜 너무 놀랐어요.
0: 그럴 때 호들갑 한번 떨었어요 그때는.
1: 문 열자마자
0: 제가 바 선생님을 진짜 싫어하는 게 제가 카페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케이크 집이었어요. 케이크도 파는 데였는데 진짜 오픈 알바였는데 오픈하려고 딱 포스기를 켜면은 그 사이로 뽈뽈뽈뽈 하면서 새끼 바 선생님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거기서 사실 잘렸거든요. 근데 왜 잘렸냐면 제가 그게 보일 때마다 그 땡스코 있잖아요. 거기에다 전화를 했어요.
1: 아 진짜요?
0: 벌레 나왔다고. 아니 왜냐면 이게 너무 이제 위생이 중요한 지금 케이크집인데 그래서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한 번 출동을 하는 때마다 5만 원이래요.
1: 사장님이 그러니까 알바비를 깎을 수도 없으니
0: 알바비보다 그냥. 그 출동비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호들갑을 떨다가 직장을 잃었었다. 알바를 그만큼 저는 호들갑을 좀 떠는 편인데
1: 근데 이게 네. 형제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런 게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근데 이게 언니나 동생 이렇게 자매들끼리 있을 때는 네네. 막 와 야 방에 와봐 가면 야 불
0: 좀 꺼줘
1: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무조건이죠.
1: 아 그래요?
0: 네. 저는 엄마 아빠한테도 해요.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이러면
1: 왜
0: 이러면 아빠 나 불 좀
1: 쓰레기야.
0: 아빠 나 물 좀 물 불 아빠 나 물 좀 줘 이런 거 있잖아. 에이, 시원한 물
1: 진짜
0: 이런 거.
1: 화속성 효녀입니다. 효녀. 불효녀란 얘기죠.
0: 아 불효녀일 수 있지만 근데 또 저희 아버지는 좀 재밌어 하세요.
1: 그런걸요?
0: 네.
1: 물어봤어요?
0: 아, 물어보진 않았는데 재밌어 하는 걸로.
1: 언니랑도 이렇게. 좀 아웅다웅 하는 편이잖아요.
0: 언니랑은 이제 많이 싸우죠.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불 좀 켜줘, 불 좀 꺼줘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죠. 옷 좀 가져다줘, 물. 보통은 물이에요. 물 좀 떠다줘 이런 것들.
1: 그걸 아내한테

0: 물어보니까
1: 네.
0: 아내는 이제 여동생이랑 그런 건잘안 하는데 막 아, 오늘 아, 얼굴 진짜 별론데 어떡하지? 아, 나 어디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 응, 네 얼굴 별로 이런데요. 그러면
1: 뭘 새삼스럽게 원래 별로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고 사실 말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그거를 원하는데도 대답은 절대 안 해준다고
1: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언니 자매 사이인데 형제 사이 그러면 원하는 말 해줘요?
0: 저희는 네.
1: 아, 진짜 훈훈하다. 네.
0: 잘 물어보진 않지만 제 동생이 착해서 그래요.
1: 아, 제가 나쁜 동생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네. 형 이렇게 항상 21세기 생활 백서는 이상하게 마무리하는 게 저희 코너의 매력이죠.
0: 아이, 호들갑 떨지 마세요.
1: 네. 호들갑 안 떨면서 보내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1: 네, 박철기 아나운서였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1: 21 go away.

21 Go Away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햄디 허유원입니다. 1860님, 햄디 7시 KBS 뉴스 하시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웃음기 없이 카리스마 대박이던데요. DJ 때는 귀엽고 상큼하시고 완전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마 7시 뉴스 시청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햄디로 활동하고 있는 게 어색하실 거고 햄디로 알고 계시는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는 7시 뉴스

0: 를 보시면 같은 사람 맞아? 하실 거예요. 아, 저도 이갭 차이가 살짝 버거울 때가 있는데요. 뭐 그래도 한 사람의 정말 아수라백작처럼 저런 두 가지 면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예쁘게 둘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시 뉴스도 아 근데 7시 뉴스 할때 보통 주무시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인데 거의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 그런 시간대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또 빨리 주무시진 않으시죠? 7시 뉴스도 예,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7: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6: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8: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미나 오카베의 Every Second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더위 잘 견디시면서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고속도로는 야간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입니다. 구리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이고요. 1차로와 2차로에서 노면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퇴계원 부근부터 극심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망양 휴게소 부근에서도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4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 중이라 1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인데요. 부평 부근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뒤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부천 부근에서 신월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찌들어가니까 한 번이라도 툭툭 털고 모든 걸 잊고 즐기며 살아봐요. 하루 종일 지루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었다면 이것저것 재보지 말고 여행을 떠나봐.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서 떠나자. 신화의 으쌰으쌰 중에서 6월 16일 화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으쌰 으쌰 여러분을 응원하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신화의 으쌰 으쌰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동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 인사 주셨고요. 정희관님 안녕하세요. 2시간 동안 경청합니다 하고 트레이드마크인 하트 5개를 함께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3150님 또 1492님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출첵합니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최성만님 굿모닝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출첵입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제 정말 덥죠? 김수진 님도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인가요? 서울 33도 실화. 여기 대구는 오늘 31도래요. 오늘도 힘내장 아장아장 하셨어요. 대구는 최고 온도가 31도라나요? 서울이 더 더운 건가요? 지금 아침 기온도 전국적으로 20도 전후더라고요. 물론 서울은 이미 20도가 훌쩍 넘어가 있고요. 아, 이제 정말 본격 무더위 시작입니다. 1898님, 안녕하세요. 장마가 곧 시작될 거라 하네요. 음식 잘 챙겨 드세요 하셨어요. 야,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래도 평온하시길 바라며 이 아침 시작해 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의 콘텐츠입니다. 요즘 즐겨보는 콘텐츠, 그래서 폰을 열면 짠! 하고 뜨는 콘텐츠, 뭔지 알려주세요. 명언 한 구절, 투자 정보, 외국어 공부 비법 등등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콘텐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7: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정은지와 서인국이 부릅니다. 커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7356님, 우리 재형이 27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7677님, 독립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4558님, 막내 재부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직장 다니며 공부해 법무사 합격 후 저번 주에 법무사 사무실도 차렸어요. 너무 대견하고 흐뭇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지금처럼 내 동생을 아껴주길 바랄게. 9717님, 수영 평가해서 합격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합격한 만큼 자랑하고 싶어 남깁니다.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의 You're the one that I want 들으셨습니다. 그리스의 주제가였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축하 사연 소개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축하 사연, 자랑하고 싶은 사연 다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으로 받을게요. 김유희님, 평택도 최고 33도요 하고 기온을 알려주셨네요. 와, 이거야 원 최고 기온 경쟁이 시작됐나요? 아하하. 하지만 아직도 오를 일이 더 남아있잖아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시자고요. 오늘의 최고 기온으로 저희 꺾이면 안 돼요. 9402님 안녕하세요. 5시에 일어나서 동네 돌고 있습니다. 땀이 줄줄. 아이고, 이 시간 운동도 이제 덥군요. 하긴 이제 저 나올 때도요. 아침에 이제 저는 새벽에 출근하러 나오는데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나올 때 아, 썰렁하다, 좀 썰렁하다 이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찬 기운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오늘 남부 지역은 소나기 오는 지역도 있던데 그 소나기가 좀 내리면 그쪽은 더위가 좀 가시겠죠? 김경민님, 청량리역 막 출발하는 KTX 이음 열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원주 만종역 출장 가는 길이거든요. 오늘도 잘 들으면서 갈게요 하셨네요. 출장 잘 다녀오십시오. 8233님, 충북 청주에요. 오늘 새벽부터 부지런히 공군 아픔했더니 삼겹살이 너무 생각나요. 약은 당첨인데 파이팅 해주세요 하셨어요. 8233님께 기운이 나는 소울푸드는 삼겹살이신가 봐요. 오늘 드실 수 없나요? 드시고 기운 내시면 좋겠네요. 약은 또 파이팅입니다. 황미숙님, 매일 저녁 2시간씩 홈트를 해요. 일주일째인데 단단해지고 개운해서 행복해요. 무료라 더 좋고요. 와, 이 홈트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긴 뭐 홈트든 무엇이든 이렇게 자발적으로 혼자서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의지력이 약한 건지 아니면 이제 저는 좀 너무 게을러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약간 강제성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꾸준히 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황미숙님 지금 2시간씩 홈트를 하신다니 일단 대단하시고 일주일째 뭐 일주일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하면 꾸준히 계속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챙기시고 계속 이렇게 단단해지고 개운한 느낌 계속 꾸준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4859님 굿모닝입니다. 딸아이 학교에서 부모 교육으로 샌드위치 만들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은 그냥 기분이가 좋아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생각에 신나 신나 신나요. 샌드위치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아이 아빠가 맛있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래요. 오늘은 이래저래 바쁜 하루가 되겠지만 기분은 너무 좋네요. 잘 배워서 경아님도 만들어드리고 파요. 정말 그 샌드위치를 받을 수 있으면 저도 좋겠네요. 마음만으로, 말씀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그 재료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사실 샌드위치도 정말 맛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맛있는 재료를 어떻게 해서 넣었다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만들어 먹어볼 수 있을까? 한번 그 샌드위치 만드는 과정이나 재료들 나중에 또 알려주세요. 노래 듣고요. 여러분과 함께 일상 한 컷 같이 상상해보죠. 이승열, 기억할게.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고향에서 며칠 머물다 돌아오는 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오래된 버스 터미널답게 정겨운 풍경이 반갑다. 버스를 기다리는 다른 승객들과 나란히 앉아 한쪽 벽면에 설치된 TV를 보기도 하고 구석에 자리 잡은 매점에 들러 음료수도 사 마신다. 별다른 멋부림 없이 정직한 글씨로 군의 매점이라고 네 글자가 적혀있는 매점. 입구 앞 매대에는 고향집에 가는 길 미처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선물하기 좋은 음료수 박스들이 쌓여있다. 포도알이 들어있는 캔 음료수, 유리병에 들어있는 매실맛 음료수와 꿀 음료수, 홍삼 음료수와 비타민 음료수 등등 다양하기도 하다. 박스 몇 개는 오랫동안 진열돼 있는지 빛이 바래 있다. 문득 터미널에서의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기도 한다. 사람도 몇 없는 한적한 터미널에서 그렇게 소박함을 풍기는 풍경을 천천히 바라보다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이승환의 라디오 헤븐 일상 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오늘의 일상 한 컷 9024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이런 작은 규모의 옛날 모습 간직한 터미널 보면 참 정겹죠. 김우리님, 엄마 손잡고 버스터미널에 가면 매점이 눈에 들어와요. 그럼 엄마한테 조르죠. 사달라고요. 그리고 신정희님, 오래도록 갈 기회가 없어서 못 가본 터미널. 어린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이런 추억 좀 생각나실 것 같아요. 저도 터미널이나 이런 기차역 매점에서 막 졸라가지고 간식 먹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김영애님, 친정이 부여라 가끔 가는데 부여 시외버스 터미널도 비슷해요. 정겹고 좋아요 하셨네요. 안희로님은 이젠 터미널도 이용객이 많이 줄면서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다고 얼마 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터미널도 추억의 장소로 기억만 남겠네요. 하, 그러게요. 참 이 우리나라가 다이나믹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외향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런 추억들이 하나 둘 같이 사라지면서 좀 아쉽고 뭐 이럴 때도 있죠. 9024님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 한 컷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의 콘텐츠예요. 요즘 푹 빠져있는 콘텐츠, 알고리즘 타고 즐겨보는 콘텐츠 알려주세요. 아, 저는 요즘에 저의 알고리즘은 최성곤 씨가 그냥 다 지배하셔가지고 요즘에 AI의 발전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최성곤의 네가 좋아 시리즈가 장르별로 다 나오더라고요. 뭐 트로트 버전, 포크 버전, 뭐 댄스 버전 해가지고 야, 그게 제 알고리즘을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0329님 여름맞이 오이, 양파, 고추 넣고 장아찌 만들고 출근하네요. 아유, 아침에 분주하시네요. 부지런하시고 이거 다 만들고 출근하셨다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맛있어지겠죠? 하고 만드신 그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보자마자 갑자기 입에서 침이 나오네요. 보기만 해도 아주 상큼한데요. 그 간장에 담겨있는 오이, 양파, 고추, 그 담겨있는 장아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없어질 입맛도 돌아오겠는데요. 정말 퇴근이 기다려주시겠습니다. 5208님, 다음 주부터 중고생들 기말고사가 시작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좋은 성적 거두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0: 마지막 구슬땀을 흘려봐야죠 하셨네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나면 그 다음은 또 중고생들 학생들의 우리 아이들의 시간이잖아요. 그 가르침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제발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로 열매가 맺히길 저도 같이 기원해 봅니다. 김경선님, 경아씨 성남 51번 버스 타고 출근하고 있는데 경아씨 목소리 들리네요 하셨어요. 아,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면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성남 51번 버스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3069님, 아빠의 구순, 오빠가 열심히 만든 플래카드 멋지죠? 늘 가까운 곳에서 아빠를 돌봐줘서 장수하시는 것 같아 오빠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 전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우, 이 손재주도 손재주시지만 정말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그 구순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플래카드도 걸어놓으셨고 또 일일이 해피 버스데이 영어 스펠링대로 색색깔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줄에 이렇게 싹 걸어놓으셨어요. 아, 정말 예쁘네요. 아버님 정말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구순 축하드립니다. 김 기자님, 하우스 농장에서 일해요. 포도하우스예요. 한낮 뜨거운 햇볕에 지쳐서 새벽 5시부터 일해요. 아침 간식으로 포실포실한 찐감자와 요거트 아이스커피 먹습니다. 이 여름에 아침 식사 그래도 든든히 하시면서 포실포실한 찐감자 참 맛있겠네요. 여름 감자 드시면서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십시오. 요즘에 포도, 사과, 뭐 매실 여러 가지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사연 전해주시는데요. 다들 정말 구슬땀 흘리시면서 바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체력관리 잘하시면서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이재훈의 오아시스, 그리고 3735님이 신청하신 클론의 도시 탈출 함께 들어요.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핸드폰을 열면 어떤 콘텐츠가 뜰까요? 정희수님, 요즘 제 알고리즘은 하객룩 여름 원피스예요. 다음 달 초 친구가 사위 보는데 하객룩 검색하고 있거든요. 덕분에 12년 만에 서울 가네요. 그 축하 자리에 예쁜 원피스 입으시고 참석하셔서 같이 즐기십시오. 이도원님, 아코디언이요. 요즘 아코디언을 독학으로 연습 중이거든요. 와, 우리나라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배우기가 쉽지 않은 악기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독학으로 파이팅입니다, 이도환님. 5169

공님, 저는 요즘 집 정리나 인테리어, 낡은 집을 리모델링해서 새 집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는데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져요. 가끔 따라하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좀 자주 보는 편인데 같이 정말 기분이 새로워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얻기도 하고요. 4520님, 전 아침마다 요가를 다니는데 몸이 제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요가 자세 검색하다 보니 요가가 떠요. 근데 참 어렵네요. 요가는 어떻게 해야 쉬워질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아니죠. 요가라는 것의 어떤 정반대의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거든요. 2677님, 여행지 맛집 탐방 보고 있어요. 해보고 싶지만 바쁜 일상을 대신해줘서 만족하면서 보고 있어요. 힐링이에요 하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2882님은 월드컵 주제가 DNA 너무 감동적이어서 보고 또 보고 해요. DNA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아, 개막식에서 그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재가 함께 부른 DNA를 계속 보시나 봐요. 우리 함께 듣죠.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식 주제가입니다. DNA More Than a Game.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좋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5: 토익은 해커스.
7: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8: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7: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8: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9: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네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언제나 함께 KBS 2라디오.
13: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가요? 꼭 듣고 싶은 그 곡 신청해 주세요.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김우리 님이 아까 제 알고리즘을 차지하고 있는 최성곤의 네가 좋아를 말씀드렸더니 저도 흠뻑 빠져있는데 경아님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혹시 영화는 보셨어요? 저는 아직 영화도 못 봤는데 최성곤이 기억에도 없는 90년대 제 기억 속에 있는 것 같고, 아 정말 마성의 발라드 왕자예요. 그 노래 1부 끝곡으로 들을게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특별히 더 어려운 곳은 없습니다. 비교적 무난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속도로는 평소와 다른 곳들이 있는데요. 모두 작업과 사고 때문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부터 볼게요. 양평 쪽으로 선산 휴게소 부근입니다. 1km 구간에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지선 대구 쪽이고요. 2, 3차로가 작업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3km 구간 지나기 무척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망양 휴게소 부근에서는 부산 쪽 4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천안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고요. 이 전후로는 한남에서 반포까지와 수원 부근에서 지체고요.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회덕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부근이 많이 혼잡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이본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6: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7: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8: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김원준의 너 없는 동안입니다. 이 곡은 1994년 3집 타이틀곡으로 당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노래도 노래지만 김원준 씨의 이 패션도 유행이었어요. 어떤 패션일까요? 허리부터 다리 부분까지 하나의 천으로 이루어진 하의죠. 1번 치마 패션, 2번 로마 패션, 3번 상간마마 패션.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김원준 씨가 너 없는 동안을 부르면서 유행시킨 패션 뭘까요? 90년대 남자 가수로서는 파격적인 패션이었죠. 1번 치마 패션, 2번 로마 패션, 3번 상간마마 패션.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김원준의 너 없는 동안.

0: 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0: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5: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6: 이 노래 다 알지? 김원준의 너 없는 동안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김원준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유행시킨 패션. 오늘의 정답 1번. 치마 패션이죠. 1501님 김원준의 치마 패션이죠. 1번이요. 정답 보내주셨고요. 7603님 1번 치마. 그 당시 제 남사친이 김원준 오빠 따라했다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웃픈 추억이. 아, 현실은 냉혹하네요. 아, 그런데 김원준 씨는 멋있는 것도 멋있으신 거겠지만 그때와 지금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좀 그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홍창수님 오답 3번 상간마마 패션. 소인 커피 쿠폰 하나 간청드리옵니다. 하고 아유 갑자기 사극이 되었네요. 천민지님 정답 1번 치마. 여름엔 치마가 시원하고 좋아요. 또 장혜진님 저 완전 팬이잖아요. 갑자기 그 시절 생각이 1번이요. 출근길이 행복해지네요. 그래서 오빠 생각하시면서 아우 마음 굉장히 행복해지셨다니 다행이네요. 이주원님 1번 치마. 이행시 치 치마가 정답입니다. 마 마자보러스 하고 보내주셨네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홍창숙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옵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안내해드립니다. KBS가 중계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기념 월드콩 퀴즈 이벤트. KBS 라디오를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앱 콩을 열고 상단 배너 클릭하면 참여하실 수 있어요. 월드컵 공식 굿즈 유니폼과 햄버거 세트까지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퀴즈 풀고 받아가세요. 월드콩 퀴즈 이벤트는 6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김채현님. 어제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켰어요. 오늘도 찜통 더위라는데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네요. 야, 이제서야 켜셨어요? 저는 못 참고 벌써 진작에 켰거든요. 몇 달 동안 이제 저와 동고동락하겠죠? 에어컨 켜기 시작하셨으니까 더위뿐 아니라 이제 뭐 냉방병 등등등등 우리 건강관리 잘 하자고요.

0732님. 오,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더워진다니 큰일 났어요. 빨리 수리해야겠어요 하셨네요. 아유, 빨리 하세요. 이제 정말 더워지기 시작하면 AS 받기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무아조 가족 중에 부부가 함께 에어컨 수리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미 눈꼬틀 새 없이 바빠지셨을 듯 합니다. 아, 3732님 빨리 고치세요. 박지혜님, 병원에 입원해서 들어요. 병원 밥이 맛이 없어요. 아유, 왜 입원하셨어요? 아무래도 건강식이라서 입맛에 안 맞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잘 드시고 쾌차하십시오. 7350님, 25년 차 워킹맘. 출근길 매일 듣고 있으면서 문자는 자주 보내지 못했지만 오늘은 꼭 남편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문자 보내봅니다.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다며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남편. 나이가 50대 중반이다 보니 이직도 쉽지 않다며 그냥 참아보라고 말은 했지만 너무 미안하고 짠하네요. 옆에 항상 응원하고 사랑하는 각시가 있으니 힘내라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하고 마음 전하셨어요. 두 분께 응원의 마음 담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두 장 보내드립니다. 7350님 워킹맘으로 또 출근하시면서 또 남편분과 함께 지금 남편분도 같이 듣고 계시려나요? 두 분 모두 일상 살아가시면서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비 윌리엄스와 니콜 키드먼의 노래 듣죠? Something Stupid.

로비 윌리엄스와 니콜 키드만의 Something Stupid 이어서 들으신 곡은 스타일리스틱스였어요. Can't give you anything but my love 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 아침은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5603님이 올해 자두와 살구입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주 싱싱한 붉은 빛이 도는 자두와 노란빛 도는 살구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살구는 일요일에 딴 거고 자두는 어제 딴 거예요. 아, 얼마나 싱싱할까요? 아시는 분이 농사를 지으셔서 과일은 많이 먹는답니다. 경화 DJ님은 자두와 살구 중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하셨네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좀 새콤달콤 쪽이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자두에 한 표 하겠습니다. 지인분이 자두 살구를 다 키우시는 거예요? 정말 여름 과일은 걱정 안 하시겠다. 최아람님, 냉방병 정말 힘들어요. 지난주부터 고생이에요. 사무실 천장 에어컨 바로 아래 자리에는 사람을 앉히 좀 합시다. 하고 울면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지금 최아람님이 딱 그 아래 자리인 건가요? 아, 자리가 하필 이거 자리 변경 안 되나요? 냉방병 정말 힘든데 이거 걱정인데요. 3738님 누룽지 만드는 곳입니다. 동료 17명과 일하며 함께 잘 듣고 있어요. 선풍기를 켤 수 없어서 너무 뜨겁네요.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아이고, 한쪽에서는 냉방병으로 고생하시고 한쪽에서는 너무 뜨겁고 이 열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참 이 에너지를 어떻게 싹 합쳐가지고 평균 만들어서 싹 나눠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058님

행복해라. 그 여자를 잊을래. 하고 어머 이 아침에 어떤 사연이 있으실까요? 가는 사람은 가는 세월은 붙잡을 수 없죠. 네, 잊으십시오. 행복을 기원하고 잊으시고 0058님의 또 다른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2064님 요즘 주 관심사가 주식인데요. 아,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이 일비 안 하기 위해서 철학책 읽고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마음 다잡기용으로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책 제목이 정신적 에너지시네요. 야, 이 주식을 하시면서 좀 정말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저도 좀 느낍니다. 그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인데 그 빨간과 파랑을 번갈아 이 바뀌는 휙휙 바뀌는 이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정말 마음 잘 다잡아야 합니다. 주식 자체가 사람의 심리로 사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심리가 얼마나 또 사실 오르내리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원인과 결과가 같이 있는 창이라서 참 그게 보기가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2063님 마음 잘 다잡으시고 주식도 잘 하십시오. 6185님 오늘도 무지하게 더울 것 같아요. 신랑이 도배일을 하는데 오늘 깜빡하고 얼음물을 못 챙겨줬어요. 도배일은 문 닫고 하는 일이라 더울 텐데 신랑 미안해. 다음부터 잘 챙겨줄게. 이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꼭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하고 하셨네요. 아유, 제가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이거 남편분에게 보내드리세요. 편의점에서 시원한 물 사드시라고요. 6185님 마음 남편분께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듣고 싶으신 곡, 이 곡 맞을까요?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권희경님. 학창시절 자주 들었던 노래예요.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릴게요. 황세옥 결론.

실시간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빈칸 채우기. 문득 생각난 그 노래, 지금 듣고 싶은 그 노래 보내주세요. 이 시간 알차게 채워볼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빈칸 채우기 첫 곡은요, 0290님이 이번 주 금요일 멕시코전 이기기만 하면 조 1위가 된다는데 부디 이 한 걸음만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하고 월드컵 응원을 담아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윤상 한 걸음 더.

빈칸 채우기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안옥주님, 다음 주 기말고사라 열심히 공부하는 중3 딸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아이가 좋아하는 보아 넘버원 틀어주세요. 큰 힘이 될 거예요 하셨네요. 지금 흐르고 있죠.

4509님, 결혼기념일인데 남편은 새벽에 출근해서 얼굴도 못 보셨다고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를 일인가 싶어요 하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축하였다는 조장혁의 러브로 빈칸 채우기 이어갑니다.

홍창수님, 20살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라디오로 들었던 노랜데 벌써 36년 전이네요. 우아저도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응원과 함께 추억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이번 빈칸 채우기 모노예요. 넌 언제나.

3277님 대구 화창하고 좋아요. 오늘 기분 날씨도 맑음입니다 하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오화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분도 맑음이시길 바라면서 빈칸 채우기 3277님 신청곡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상우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한국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9875님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네요. 근데 같이 들어간 동료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직장 앞에서 서성이며 조경아님 라디오 들으며 있네요. 보이스투맨 명곡 틀어주세요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아 9875님 지금은 서성이는 그 발걸음에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 길 끝엔 당찬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투맨의 End of the Road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출근길 비교적 무난한 편입니다. 지금은 정체도 점차 풀려가고 있는데요.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탄천 일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정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는데요. 2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영동대교 부근의 사고는 처리됐습니다. 반포에서 영동대교 쪽의 흐름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전 행주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지체 서행되고 있고요. 여의도 구간 정체입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한남에서 반포, 남사 진유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수원 부근에서 신갈 분기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라는 개념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걸 진짜 싫어한다고 해요. 바로 나만 빼고 뭘 하는 것. 나만 빼고 놀러 가거나 나만 빼고 맛있는 거 먹거나 남들은 다 아는 얘기를 나만 모르고 있으면 그 상황을 못 견디는 분들 많은데요. 나만 빼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빼고 행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알고 보면 겉보기랑 실제는 다르다는 것. 이것만 깨달아도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이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오늘도 마음 화창하게 함께 하시죠. 화요일 주현미의